0: 보도에 따르면 해운 데이터 분석 업체 AXS 마린은 지난달 29일 기준 걸프 해역에 남아있는 모든 종류의 상선수를 913척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당시 1114척에서 약 18% 감소한 수치여서 약 200척의 선박이 이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 전쟁으로 석유 시장에 공급 혼란이 일자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 업체들이 베네수엘라 사업 가능성 평가를 위해 현지에 직원을 파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대사관 임시 사무실로 쓰이는 수도 카라카스의 JW 메리어트 호텔에 미국 석유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 베네수엘라 측과 노후화된 유전 재건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베네수엘라 사업에 자본 투자를 결정한 회사는 없지만 미국 석유 회사들이 사업 기회 평가에 열린 태도로 바뀐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 당시 범인의 행적이 담긴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총격범이 검색대를 뚫고 돌진하기 직전 상황이 찍힌 영상에는 우왕좌왕하는 보안 요원들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1: 지난달 25일 밤 미국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앞 검색대. 화면 왼쪽 위에 한 남성이 검색대를 흘끗 보더니 문으로 태연하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총격범으로 드러난 콜 토머스 앨런입니다. 앨런이 들어간 문을 보안 요원이 탐지견과 함께 살펴봅니다. 앞쪽에 있는 한 요원은 무슨 이유인지 검색대를 눕히더니 뭔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다른 요원들의 눈도 대부분 이곳으로 쏠립니다. 이때 쏜살같이 튀어나온 앨런이 검색대 앞에서 총을 발사합니다. 보안 요원도 곧바로 네 발 응사하지만 앨런은 이미 화면에서 사라져 만찬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2: 경호에 문제가 없도록 촘촘한 검색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첫 번째.
3: 두 번째는
2: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됐을 때 그것을 빨리 제압하는 것. 근데 전자의 경우는 분명히 빈틈이 있는 것이죠.
1: 앨런이 돌진하던 순간 검색대 우측 다른 보안 요원들은 총소리에 놀라 허둥지둥하며 자기들끼리 뒤엉킵니다. 앨런을 쫓는 다른 요원들과는 반대로 황급히 뒤로 몸을 피하다 또 한 번 넘어집니다. 문에서 튀어나온 앨런이 14걸음 만에 검색대를 빠져나가는 데는 딱 4초가 걸렸습니다. 앨런은 결국 쫓아온 보안 요원의 총에 맞고 검거돼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날 만찬장이 있는 호텔에 투숙한 앨런은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글에서 자신이 만약 이란 요원이었다면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0: 수출이 중동전쟁의 파고를 넘고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가 319억 달러를 수출하며 견인차 역할을 한 건데요. 전쟁의 충격파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4: 4월 수출액은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858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8% 증가했습니다. 3월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개월 연속으로 수출액이 800억 달러를 넘은 겁니다. 월간 수출은 11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4월 반도체 수출은 319억 달러로 173.5% 급증했습니다. 두 달 연속 수출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3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 메모리와 낸드 플래시 등 고성능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석유 제품 수출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4월 석유 제품 수출은 40% 가까이 증가한 5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수출 물량은 36% 감소했습니다. 선박과 바이오에스, 섬유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8개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5.5% 감소한 6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에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수출은 IT 품목 수출 호조로 177억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고, 대미 수출도 반도체와 컴퓨터 등 관세 예외 품목 위주로 늘면서 54% 증가했습니다. 4월 수입은 16.7% 증가한 621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에너지 수입이 106억 1천만 달러로 7.5% 증가했습니다. 원유 수입액은 유가 급등 영향으로 13.1% 증가한 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무역 수지는 237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역대 4월 기준 최대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4월 수출과 무역 수지는 전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와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제품 단가 상승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 어제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노동 기본권 쟁취를 촉구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이름이 복원된 뒤 첫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은 광화문 일대에서 2016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원청의 직접 교섭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6: 원청 교섭에 원전을 만들어내고
7: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6: 산업별 조기업 교섭에 돌파구를 열어 모두의 권리를 위해 수행하는
5: 본대회를 마친 뒤에는 종로와 남대문로, 소공로를 거쳐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2.6km를 행진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2시에는 한국노총이 여의대로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정년 연장과 노조권리 확대 등 노동자 권익 향상을 요구했습니다.
8: 정년 65세 연장과 안정된 노후
7: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입니다.
8: 부동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5: 경찰은 서울 곳곳 집회 장소에서 교통정체가 생길 것을 우려해 교통경찰 200여 명을 배치해 차량 흐름을 관리했습니다. 또 주최 측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를 바탕으로 지난해보다 기동대 투입을 70% 이상 줄여 현장 안전을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이용전 의원 등 친윤계 인사들을 주요 지역에 공천하며 재보궐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래 대표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등을 돌며 6.3 지방선거 후보들을 지원하는 광폭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경기 하남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 무사라고 불렸던 이용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지방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당내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친윤계로 불렸던 인사들을 줄줄이 공천한 것입니다.
10: 윤호기인이라는 단어로 쓰신다고 윤호기인이
7: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10: 면접 보고 서류 심사하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제일 성적이 좀 우수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 또 울산 남갑에는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인천 연수갑에는 박종진 인천시당 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부산 북갑은 박민식 전 의원과 이영풍 전 KBS 기자 간에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등 7명의 신청자가 몰린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윤리위 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공천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등을 도는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공휴일이 된 노동절에 방만 소방 등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일터를 찾으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부각했습니다.
11: 못 쉬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11: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도 좀 국민들께서 알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왔습니다.
9: 어버이날을 앞두고 충남 서산에서 지역 출마자들과 함께 경로 행사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충남 홍성의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12: 군산이에요, 고향이.
13: 그러시구나.
12: 멀지 않아요.
9: 한편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서식에서는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와 경선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의 지지자들이 정 대표 등에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3: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가 활동을 마치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를 판단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14: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특위가 42일 활동 끝에 발의한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수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다룬 7개 사건 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 비리 등 5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들 사건의 이첩을 검찰에 요구할 수 있고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이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5: 겉으로는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7: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15: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합니다.
14: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맹탕으로 끝나며 죄상이 명확해지자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고 전례 없는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법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소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이 이 대통령 방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16: 근데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6: 그게 입증이 됐다. 예. 그럴 경우에 권한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입니다.
14: 민주당은 5월 중에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인데 당내에서는 6.3 지방선거 전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3: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가 유죄 판단을 받은 건 의혹이 불거진 지 15년 만입니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 종합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18: 아직까지 뭐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7: 국민의힘 대선 후보
17: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했습니다. 지난 2024년 김 씨를 비공개 출장 조사하자 검찰총장까지 비판에 나섰지만
19: 법 앞에 예외도
7: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입니다.
19: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17: 결국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7: 당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20: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17: 이런 검찰 판단은 특검에서 결국 뒤집어졌고

0: 압수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종합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입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업무용 PC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종합특검이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 수사 외압이 있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1: 어젯밤 9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내서면 서산 영덕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이 1시간 10분 정도 통제돼 청주 방향 차로에서 2km가량 정체 등이 빚어졌으며 차량 통행은 밤 11시쯤부터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도로공사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훈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이튿날인 오늘 하늘빛이 흐린데요.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위로 정체 구간이 많이 넓어져 가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또 통해서 외곽 가는 길 반월터널에서 둔대분기점, 군포에서 부곡까지 막히고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호법을 지날 때 원주 부근 면원에서 봉평터널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 3패에서 서종까지 쭉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발안에서 서해대교까지 이제 20km 가까이 막히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도 논산 방향의 정체가 꽤 길어졌습니다. 남풍세에서 정안휴게소, 정안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정안휴게소를 통과할 때 정체가 심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심한 정체는 아닌데, 그래도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로 밀리기 시작하고요.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도 속도 줄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권 진입해서 한강대교까지 쭉 정체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큰 정체 구간은 없지만 청담대교 부근 1차로 막고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정신없이 바쁜 날, 누구나 여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진짜 여유는 창밖에 구름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멍하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정도여야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5월의 풍경을 멍하니,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을 가만히, 그렇게 여유롭게 즐기는 연휴 이틀째 날이면 좋겠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이번 시간은 9시 뉴스의 뮤직이고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첫 곡 보내드릴게요. 펀의 캐리온.

어제랑 비교해 보면요, 하늘이 많이 흐리지만 그래도 흐린 하늘 덕에 쨍한 볕이 좀 가려져서 바깥에서 활동하기에는 조금 더 편하고 좋은 주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9시 뉴스앤뮤직 펀의 캐리온 들으며 이 시간 문 열었습니다. 9시 뉴스앤뮤직도요, 연휴 주말에 행복한 기분 2배, 3배 더 즐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음악이 그 자체로 휴식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들 선곡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떠오르시면 문자 또는 채팅으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앞선 시간대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 커피 쿠폰 선물해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가요, 18살이 됐습니다. 저희 4월 30일 날 개국 18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홍보 게시글 올라와 있고요. 그쪽에 YTN 라디오 18번째 생일 축하한다라는 축하의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곡 만나볼게요. 콜비 카레의 You Got Me 준비됐고요. 이어서 노라 존스의 Sunrise까지 두곡 띄워드립니다.

콜비 카레이의 You Got Me, 노라 존스의 Sunrise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인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매파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 행보를 시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닐 카시라시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경제 상황 전개에 따라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는 정책 전망 신호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체인 FOMC는 지난 29일 금리 동결 이후에 성명에서 향후 방향을 언급하며 연방기금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베셈의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추가 조정 문구에 대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가 아닌 인하의 일시적 중단을 시사하기 위해 포함된 것이라며 반대 배경을 설명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를 고려할 때 이처럼 명확한 완화 편향은 더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이란이 새로운 협상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동부 시간은 낮 1시 2분 기준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전장보다 0.04% 내린 49,630.76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51%가 오른 7,245.4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01%가 상승한 25,143.29를 가리켰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는 이란 국영통신사 IRNA는 이란이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최신 협상을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여파로 풀이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만족하지는 않는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100% 봉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근무 중입니다 하시면서 6798번님. 누군가에게는 정말 긴 연휴에 징검다리까지 쉬면은 닷새 이상을 회사 가지 않고 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똑같고 평범한 그냥 주말일 수 있잖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6798번님.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일터를 지키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0389번님은요. YTN 라디오 18번째 생일 축하해요. 근데 유튜브에 댓글 쓰기가 안 되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검색하셔서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에 딱 들어오신 다음에 게시판 가면은 이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누르는데 그게 안 써진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보니까 유튜브에 로그인을 해야 로그인이 돼 있어야 댓글을 작성할 수 있더라고요. 로그인 꼭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모바일 커피 쿠폰의 행운의 당첨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7843님, 조팝나무 꽃이 활짝 핀 주말, 행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행복한 시간이 뉴스의 뮤직이죠. 라고 하셨어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또 음악으로 이 행복의 여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이에요. 채팅창 통해 신청해 주신 S01님 신청곡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제이 래빗의 My Favorite Things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0: 잘했어, 잘했어. 잘 친해.
1: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제이레빗의 My Favorite Things까지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드론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올해도 금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 다각화 등을 위해 금 매입을 늘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분쟁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들의 금 선호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으며 잠시 주춤하던 금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은행들의 매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년 동안 금 강세장을 뒷받침해왔고 최근에는 폴란드와 튀르키, 중국 등 신흥국 중심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메타가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추적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의 지능 수준이 높아서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최근 전사 회의에서 인공지능 모델이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학습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미 정보기술 전문 매체 인디포메이션이 전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지능은 계약 업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 확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력보다도 훨씬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AI가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메타는 미국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모델 역량 계획이라는 추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마우스의 움직임이나 클릭, 키 입력 등을 수집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9시 때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 끝곡은요. 앱으로 신청하신 야구팬님 신청곡 Electric Light Orchestra의 The Last Train to London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승기의 여행 가는 길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둘째 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고 대전과 대구는 26도, 포항과 안동은 2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내일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120mm, 남해안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에는 5에서 30mm의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북부간선도로 통해서 양방향 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도 차가 늘면서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종암을 중심으로 신내까지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시작됐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 상류에서 한강대교 남단, 그리고 반포대교를 지나서 동호대교 쪽으로 속도 내려갑니다. 서부간선도로 따라 외곽 방향으로 고척교에서 광명교, 금천교까지 막히고요. 같이 가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는 오히려 반대 방향이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중동 사태가 석 달째 접어들면서 국내 농어촌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기름값뿐만 아니라 각종 자재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어둑한 새벽, 막 입항한 배에서 내린 선원들이 꽃게를 부지런히 나릅니다. 꽃게철에 활력이 돌법도 하건만 어민들은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전달 대비 리터당 500원가량 올랐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4: 작년 생각하고서 모든 걸 준비했다가 현재로서는 지금 많이 부담이 되세요. 심지어는 배를 그만둬야 되나 쉬어야 되나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실제로 쉬시는 분도 있고.
3: 이란 전쟁은 기름값뿐 아니라 조업에도 전방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이런 밧줄과 그물 등 석유화학 원료로 만들어지는 어구 가격도 올라 부담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5: 한 70m, 80m짜리가 예를 들어서 아마 2만 6천 원, 2만 7천 원 했는데 지금 3만 원 달래, 3만 원.
3: 생산비가 늘면 결국 장바구니 물가도 오를 테고 이러다 손님마저 뚝 끊길까 걱정입니다.
6: 기름값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금 판매가는 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마진폭이 많이 줄게 되죠.
3: 어촌처럼 면세율을 쓰는 농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농민들은 기름값도 문제지만 유가 폭증이 관련 자재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 탓에 생산 원가 자체가 오를 것 같다며 걱정합니다.
7: 모든 거 다 했을 때 지금 작년보다는 한 20% 정도 상승될 것 같아요.
8: 뭐 내년 가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도 들고 굉장히 우리 고구마 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봐야죠.
3: 유가 연동 보조금 추가 지원증,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농번기와 조업철을 맞은 농어촌 현장의 시름이 덜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지난 주말 미국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 당시에 범인의 행적이 담긴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2: 총격 범이 검색대를 뚫고 돌진하기 직전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우왕좌왕하는 보안 요원들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9: 지난달 25일 밤 미국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앞 검색대. 화면 왼쪽 위에 한 남성이 검색대를 흘끗 보더니 문으로 태연하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총격범으로 드러난 콜 토머스 앨런입니다. 앨런이 들어간 문을 보안 요원이 탐지견과 함께 살펴봅니다. 앞쪽에 있는 한 요원은 무슨 이유인지 검색대를 눕히더니 뭔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다른 요원들의 눈도 대부분 이곳으로 쏠립니다. 이때 쏜살같이 튀어나온 앨런이 검색대 앞에서 총을 발사합니다. 보안 요원도 곧바로 네 발 응사하지만 앨런은 이미 화면에서 사라져 만찬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10: 경호에 문제가 없도록 촘촘한 검색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첫 번째.
11: 예.
10: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됐을 때 그것을 빨리 제압하는 것. 근데 전자의 경우는 분명히 빈틈이 있는 것이죠.
9: 앨런이 돌진하던 순간 검색대 우측 다른 보안 요원들은 총소리에 놀라 허둥지둥하며 자기들끼리 뒤엉킵니다. 앨런을 쫓는 다른 요원들과는 반대로 황급히 뒤로 몸을 피하다 또 한 번 넘어집니다. 문에서 튀어나온 앨런이 14걸음 만에 검색대를 빠져나가는 데는 딱 4초가 걸렸습니다. 앨런은 결국 쫓아온 보안 요원의 총에 맞고 검거돼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날 만찬장이 있는 호텔에 투숙한 앨런은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글에서 자신이 만약 이란 요원이었다면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0: 네, 이란 전쟁 상황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성일광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간밤에도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언제나 이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란이 어떤 새로운 종전안을 파키스탄 쪽에 전달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아마 이란이 어떤 전향적인 제안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1: 그렇죠.
0: 분석이 많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1: 그렇습니다. 전향적이진 않으나, 그러나 지난번에 된 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지난번에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2: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입니다.
1: 약속하고, 그다음에 3단계에 가서 핵과 관련해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낸 제안은 이란이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제재를 일부 해제를 해주면 이란과 핵 관련해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날 준비도 돼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0: 받고 나서 만족스럽지 않다. 내가 원하던 거 아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지금 제안이다.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핵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도 구체적인 얘기는 없이 그냥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요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받기 어렵고 아마도 추가적인 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파키스탄 측에다가 전화를 통해서 아마 더 이란 측에 더 많은 요구를 지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 자, 지금 이란이 그래도 조금은 개선된 안을 던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까지는 협상의 무게추가 이란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던 그런 기류가 강했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이란도 이 상황이 장기화되는 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0: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렵죠. 뭐냐면 해상 봉쇄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 세력도 마냥 그냥 버티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반전 시위가 날수 있어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란의 지금 국가 최고 안보위원회에서 사실 비밀리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다시 이란 국민들이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조금 더 중점 무게를 두고 지금 좀 급하게 협상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 다만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이란이 실질적으로 협상에 들어갔을 때 핵과 관련해서 아주 전향적인 그런 양보를 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고요. 협상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시간 벌기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미국이 어차피 또 전쟁을 할 거면 어쨌든 전쟁 준비를 더 해야 된다. 시간을 벌어서 전쟁 준비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양측 간의 협상이 계속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라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간밤의 유가 그리고 증시 상황을 보면은 이런 것들 어쨌건 제안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호재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2: 일단 뉴욕 증시는 뭐또 사상 최고치 나스닥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 폭은 과거에 협상한 나왔을 때에
3: 김대호
2: 비하면
3: 글로벌
2: 좀
3: 이코노믹 연구
2: 적었다.
3: 소장입니다.
2: 예상 그 평가가 뉴욕 증시의 평가도 이번 이란의 협상한 제안에 대해서 뭐 크게 아주 획기적인 판을 바꿀 만한 그런 어떤 큰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특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좀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브렌트 유가 108달러입니다.
1: 네, 저희가 옆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좀 내렸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2: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WTI가 102달러거든요. 지난번 1차 협상할 때 이게 89불 9달러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적게는 20달러, 그리고 많게는 30달러라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에 대해서는 금융시장도 좀 전향적이지만 내용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목과 관련해서 나는 실망했다라고 얘기한 점. 그리고 이제 또한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60일 전쟁은 전쟁군환법에 따라서 60일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게 5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많이 기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5월 1일 날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아주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로 우리 전쟁 아직 60일 안 됐어. 그러니까 4주 전에 이란과 휴전 협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휴전 협상할 때 일시 휴전을 한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4주를 빼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4주 더 전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1: 지금 헤그세스도 그런 말을 했었죠.
2: 그렇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까지 하면서 아, 휴전 기대는 당분간 그 시간이 미국이 그 촉박하다고 그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한 30일 정도는 더할수 있다. 이렇게 아주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중간선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것도 신경 쓰이긴 할것 같은데요. 자, 말씀하신 거, 유가는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증시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충격이 있을 때 내림폭, 그리고 호재가 있을 때 오름폭, 둘다 이렇게 크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만성화됐다,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2: 그렇습니다. 이 증권 시장의 속성이요. 어떤 충격이 터졌을 때 처음 나오는 충격,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충격이다 할 때는 크게 반응하지만 예. 시장이 점점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것이 이제 만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중동 전쟁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 게 이번 그 이란 전쟁까지 포함해서 모두 8번 있었습니다. 예. 8번 있었는데 전쟁 초기 약 3주간 급격히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약 그 두 달간은 그냥 완만하게 떨어지고 세 달 정도 지나면 오히려 올랐거든요. 예. 이게 전쟁 8번 중에 7번은 패턴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거의 지금 이제 거의 새로운 돌발적인 변수 이럴 때면 지상전을 한다든지 또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란에 하르그 섬을 때린다든지 이런 조처가 없는 한은 지금 이란에서의 현재 진행 상황이 뉴욕 증시에 크게 악재가 되고 있지 네.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시간적으로 이란도 미국도 계속 끌지 못할 테니까 결국은 종전된다. 그러면 전쟁 끝나면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부서진 거 재건하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많이 소진했는데 그거 다시 채워 넣으려면 수입도 하고 생산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재정을 엄청나게 풀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오히려 전쟁 교착 상태 휴전협상보다는 더 크게 전쟁 끝나면 큰 장이 한 번 올 것이야. 유동성 폭발할 것이야. 이런 기대가 연일 지금 뉴욕 증시를 달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 대목도 이란에서 돌발적인 변수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충격 요소가 있다면 그때부터 또 한 3개월간은 새로운 충격이 시작될 테니까요. 안심할 수는 없는 계속해서 네. 지금 변동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자,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로 오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약간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그래도 코스피도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도 있고 이게 실제로 경제 충격으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 지수는 계속 오를 수 있는 배경 이것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2: 예, 전쟁과 경제 이 대목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있고 실제로요. 전쟁 때 경제의 판도가 변합니다. 예. 경제의 기회를 잘 경제의 위기가 그러니까 전쟁이 되면 위기도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이렇고 대부분 큰 기업들 예를 들면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1860년대에도요. 그 북군 쪽에 편을 들었던 기업들 엄청나게 그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전쟁은 무조건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그 중동에서 터졌던 8번의 중동 전쟁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줬던 데요. 1973년 같은 그 당시에 그 이걸 흔히 제1차 오일 쇼크라고 그러고 제4차 중동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국제 유가가 무려 487%나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펙이 모두 감산해서 국제 유가를 올리는 전쟁 이후에도 뒤끝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국제 유가는 계속 오르고 뉴욕 증시도 하락세가 약 3년 이상 계속됐어요. 그래서 전쟁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딱 확정된 공식은 없고 그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크느냐, 그리고 전쟁 이후에 얼마나 스무스하게 트랜지션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현재 상황까지만 놓고 보면 이번 이란 전쟁은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크게 부수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전쟁 재건 수요는 많이 생길 것이다. 다만 하나 물가가 문제인데 현재 미국의 물가 문제이긴 하지만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네. 점에서 청신호, 뉴욕 증시를 좋게 보는 그런 세력들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뉴욕은 항상 강세로 가기 위한 어떤 배경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찌됐건 간에 전쟁이 빨리 끝나주는 게 우리로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가 2차 협상 불발되면서 전화로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전화로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까?
0: 네, 전화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상 뭐 왜냐하면 예. 급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18시간 되는 그 파키스탄까지 협상단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네. 계속해서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간접 협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느긋한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해라. 언제든지 당신이 급하면 전화를 해라.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야만

0: 경제 문제를 풀어야만 어쨌든 내부에서 어떤 반전부 시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협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돌파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1: 예.
0: 급진전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핵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지금 구체적인 해법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핵을 논의할 준비는 돼 있다. 이 정도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너무 느리죠. 그러니까 이
1: 그렇죠. 예.
0: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은 장기화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마
2: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새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과도한 요구와 도발적인 행동을 멈출 경우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이란 지도부의 분열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경제 영향을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5: 고양 특례시.
6: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지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7: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둘째 날 고속도로 위로는 통행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가는 길 금강터널에서 남한성 분기점 사이로 정체가 되는 이유는 남한성 부근으로 사고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곳으로 돌발 구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청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서청주를 통과할 때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목포 방향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까지 막히고 발안에서 서해대교까지 꾸준하게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둔대에서 부곡,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호법을 지날 때 정체고요. 원주 통과할 때 면원에서 봉평터널 사이로도 차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강원권으로 가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의 정체도 계속되는데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내촌을 지나갈 때 밀려서요. 총 15km 안에서 차간격 바짝 좁히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경산 부근 1, 2차로에 박스가 떨어져 있고요. 옥산에서 청주유계소,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습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신갈에서 수원, 오산, 북천안, 옥산유계소 부근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5월 2일, 5월의 첫 주말 아침입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이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과 함께 징검다리 연휴라는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월요일 하루 휴가를 내셨다면요. 닷새간의 꿀 같은 휴식을 쟁취해서 지금 막 즐기고 계실 거고요. 혹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을 맞이한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상황이든 좋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음악들이 5월에 초록을 닮은 기분 좋은 쉼표가 될 테니까요. 음악 즐기시면서 주말 아침에 활력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최신 가요로 함께합니다. 첫 곡 보내드릴게요. 리오의 Wash Away.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2: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음악 감상 프로그램 주말 뉴스 앤 뮤직. 뉴스 앤 뮤직은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오전 7시 20분을 시작으로 매시간 20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올드팝, 올드뮤직으로 시작을 해서요. 10시 때, 11시 때 지금 이 타임들은 최신 팝과 가요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12시 20분, 1시 20분은 또 뉴스 앤 트롯으로 다양한 인기 트롯 음악도 전해드리니까요. 하루 종일 질리지 않게 YTN 라디오와 함께 주말과 휴일 공휴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에도 뉴스 앤 뮤직 함께 하셨잖아요. 5월 5일 어린이날 화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긴 연휴에 YTN 라디오 가까이 두시면서 즐거운 배경음악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더불어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고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다음 게시판에 오시면요. YTN 라디오의 개국 18주년 기념 이벤트가 마련된 게시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게시글 누르고 들어가셔서요. 댓글창에 18번째 생일을 맞이한 YTN 라디오 축하해 라는 의미를 담은 응원의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까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만나고 올게요. 비비의 책방 오빠 문학소녀,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비비의 책방 오빠, 문학 소녀,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노래 두 곡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은 별도의 단체 행동 없이 연차 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노조는 조합원 4천 명 가운데 2,800여 명이 어제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 1인당 3천만 원의 경력금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4월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이 오른 2,008.6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5.1원이 오른 2,002.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10.43원으로 서울은 2,048.1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에 따른 이란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48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800억 원에 달한다는 미 국방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 자료를 보면 미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해상 봉쇄가 시작된 후 이란산 원유 5,300만 배럴을 선적한 유조선 31척이 걸프만에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 국방부는 이들 유조선에 실린 원유를 최소 48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10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듣고 싶은 음악들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도 이어가 볼게요.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그리고 화사의 So Cute.

뉴스와 음악 함께 감상하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10시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오전 10시 45분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코스피가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시 대기 자금이 13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지표인 신용융자 잔고가 처음으로 3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보면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은 129조 9,574억 원으로 130조 원에 다시 바짝 다가섰습니다. 특히 신용융자 잔고는 14거래일 연속 늘어나 36조 682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북한은 노동절인 어제 전국에서 행사를 열고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소립된 경제발전

계획 관철을 위한 노동 계급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 136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인민문화공정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태성 내각 총리는 이 축하 인사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3대 혁명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 제9차 대회가 지시한 새로운 국가발전경제 5개년 계획 수행에 첫해 과업부터 무조건 완수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이어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조선노동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념을 절대 불변의 지침으로 삼고 근로인민대중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엄청 화창했고요. 오늘은 조금 흐린 하늘인데 내일은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와 남쪽 지역에는 많은 비가 있고 서울 수도권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봄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 비가 또 지나고 나면 아이들 많이 기다리고 있죠. 어린이날 연휴에는 또 반짝해가 뜬다고 하니까 아직 많이 남은 이 연휴 기간 여러분들 날씨도 잘 체크하면서 휴일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와 음악 감상한 오전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라이머 혁오가 프라이머리 그리고 혁오가 함께 부른 마울링 그리고 자이언트의 무중력까지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2: FM.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둘째 날 오늘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늘빛이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전국 흐린 가운데 서울은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고요. 대전과 대구는 26도, 포항과 안동은 25도까지 오릅니다. 비는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지역부터 시작되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 시내 간선도로도 교통량이 좀 늘다 보니까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 용비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나서 현장 수습되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월드컵 대교가 현재 다리 건너는데 밀리고 있습니다.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다리 위에서 8분 정도 소요되고요. 분당 수호로는 복정에서 위례 통과해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남이분기점 부근에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고요. 옥산에서 청주유계소,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서울 방향 정체도 계속됩니다. 외곽 쪽으로는 이제 긴 정체가 좀 이어지는데요. 신갈, 동탄, 북천안, 옥산, 대전, 북대구, 경주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 전쟁은 벌써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선 그 어느 때보다도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0: 전쟁 영상은 뉴스보다 SNS에서 먼저 퍼졌고 각 진영은 온라인 여론전에 나서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정보도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 자산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화 탑건이 떠오를 만큼 세련된 화면과 장엄한 음악이 더해진 이 영상처럼 미군은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SNS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에 병원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민간인 피해를 부각하며 여론에 호소하는 이 영상은 이란 외무부 대변인 SNS에 올라온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양 진영은 실제 전장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3: 어떤 특정 대상에 굉장히 유리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여론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훨씬 양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많죠. 우위에 있으나 이란이 하고 있는 인준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2: 다만 이란이

사이에 구름씨 뿌리기 레이더를 파괴한 뒤 이란에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처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퍼지는 등 혼란도 발생했습니다. 레고 스타일 연출과 노래 가사를 결합한 이 AI 영상같이 전쟁이 대중문화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생성형 AI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AI 알고리즘과 여러
1: 송대은
0: 가지 소셜미디어
1: 국립외교환
0: 플랫폼을
1: 교수입니다.
0: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대규모의 청중에게
2: 영상과 이미지로 여론을 흔드는 이른바 인지전이 전장의 영역을 온라인으로까지 넓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공승환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천 명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쇼언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런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감축이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독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세계 석유수송 지름길을 막은 미국과 이란의 이중 봉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담판을 앞둔 미국과 중국 사이 에너지 전쟁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5: 중동 원유 수송 지름길인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봉쇄에 막힌 지 60일이 지났습니다. 오만만에서 미국의 역봉쇄까지 길어지면서 국제유가는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일 쇼크가 세계 경제를 뒤흔든 반면 미국 정유업계엔 잭팟이 터졌습니다. 2011년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이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여론 악화에도 트럼프가 노딜 봉쇄로 배짱을 부리는 것도 달라진 미국의 전략적 입지 탓입니다.
6: 봉쇄가 몇 달 더 이어질 겁니까? 봉쇄는 천체적이죠. 100%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이는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제조업 기반 경제인 중국을 옥죄는 장기 포석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방중을 앞두고 중국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나포 등 미국의 견제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석 달치 기름을 비축해두고도 자국산 정유 수출을 막고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는 배경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도 에너지 안보와 자주를 강조했습니다.
7: 외부 충격과 도전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하고 에너지 자원의 안전 보장 수준을 높이며 고품질 발전의 확실성으로 다양한 불확실성을 대응해야 합니다.
5: 이란 전쟁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른바 신3종 산업을 키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G2의 전략 경쟁으로 귀결되는 중동 전쟁. 어쩌면 화석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 사이 더 긴 싸움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이란 전쟁으로 석유 시장에 공급 혼란이 일자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 등의 석유 업체들이 베네수엘라 사업 가능성 평가를 위해서 현지에 직원을 파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대사관 임시 사무실로 쓰이는 수도 카라카스의 JW 메리어트 호텔에 미국 석유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 베네수엘라 측과 노후화된 유전 재건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산둥성에 있는 칭다오 하이의 석유 터미널과 이 회사의 대표, 홍콩과 제3국의 선적을 두고 이란 석유 제품을 실어 나르는 그림자 선단의 선박 운영 회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4: 전쟁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올해도 금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최근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 다각화 등을 위해서 금매입을 늘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3월 금 보유량을 16만 온스 늘리며 17개월 연속 순매 수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5년 2월 이후 1년여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0: 네, 전쟁의 장기화 속에 국제유가의 고공행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유소의 기름값 역시 1리터에 평균 2,000원대 흐름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1: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승은 기자, 주유소 기름값 추이 전해주시죠.
2: 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010.43원, 서울은 2,048.15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전국 평균 40전 올랐고 서울은 43전 내렸습니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2,004.36원으로 13전 올랐고 서울의 경우 2,034.86원으로 27전 내렸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값은 이틀 연속 내렸지만 여전히 2,000원을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한주 전보다 1리터에 4원 8전 오른 2,008.6원이었습니다. 경유는 5원 1전 오른 2,002.8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지 방침과 휴전 협상 교착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6.5달러 오른 107.5달러였습니다. 소비자 단체인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은 지난달 24일 4차 최고 가격 고시 이후 주유소 기름값이 2차 고시 전날인 3월 26일보다 휘발유는 190.9원, 경유는 188.8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4차 최고 가격은 2차, 3차 때와 같지만 3월 26일보다 1리터에 600원 올린 주유소도 있다고 감시단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0: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전기차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까지 강화하면서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기차가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이란 전쟁 두 달,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4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준주정 차량 연료 탱크를 채우는 데만 1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인데, 같은 크기의 전기차를 고속으로 완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고유가 부담을 피해 다시 전기차를 선택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4: 그러니까 레이로도 바꾸고 싶었고 그냥 전기차가 좀덜 드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하는 직업이어서 이제 전기차로 바꾸니까 유류비가 훨씬 절반 정도 줄었어요. 네.
3: 실제 이달 중순까지 팔린 전기차는 모두 10만 7천 대.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5대 중한 대는 전기차였고, 수입차 판매의 절반은 테슬라의 전기차가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전기차도 모두 합쳐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고유가는 물론 기존 경차 중심에서 벗어나 대가족도 함께 탈수 있는 중형 SUV와 상용차까지 전기차 차종이 다양해진 것도 확산 속도를 높였습니다.
5: 무엇보다 완성차 업계가 치열한 전기차 할인 경쟁을 벌인 데다 올해부터 신설된 전기차 전환 보조금 덕분에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3: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기차 충전 요금도 세분화해 비용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전기차 충전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
7: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6: 30km당
7: 장관입니다.
6: 5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 그 이상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 가면서 그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요금 체계를 어떻게.
3: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2만 9천 대 분량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오름세를 탄 전기차 환승 속도를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0: 중동 전쟁 여파로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이를틈탄 신종 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원재료 공급을 미끼로 접근한 뒤 돈만 가로채는 노쇼 사기뿐 아니라 가짜 뉴스도 여전히 기승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정체불명의 공급 제한서입니다. 국제 물류 업체라고 소개하더니 플라스틱 원료를 싸게 처분하겠다고 말합니다. 원자재 납품을 미끼로 거액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0: 쇼 사기 의심 사례로 경남 양산과 경기 김포 등 각지에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1: 주소를 준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로 나한테 간단하게 넣어달라. 그랬더니 그 뒤로는 문자도 안 보내고 연락도 없는 거예요.
2: 플라스틱 공장 대표입니다.
0: 중동 사태를 틈탄 가짜 뉴스도 여전히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유 북한 유입이나 달러 강제 매각, 환전 규제 등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SNS 계정 최소 30여 개가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도 조심해야 합니다.
3: 자기가 이제 전쟁 통해 너무 무서워서 한국을 가려고 하는데
2: 최영 두바이 총영사관 경찰 주재관입니다.
3: 그렇게 해놓고 이제 또 공항에서 체포가 됐다.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0: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노린 스미싱도 주의 대상입니다. 문자로 악성 링크를 보내 앱 설치나 전화를 유도한 뒤 금융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식입니다. 경찰은 정보와 카드사 등은 문자로 링크를 보내 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절대 누르지 말고 의심 사례는 112나 1394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4: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에도 정치권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는 오늘 나란히 영남권을 공략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오늘도 동선이 상당히 기네요.
5: 네, 어제 연휴 첫날 정청래 대표는 새벽 평택항을 시작으로 충남과 전북 전주를 찍었는데요. 지금은 대전에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사흘 앞두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축제 행사에 방문하는 겁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동행하는데요. 연임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에 맞서 지역 탈환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이어 포항으로 이동해서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요. 포항 죽도시장을 돌면서 보수세가 강한 바닥 민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일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고 모레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등 2박 3일간 영남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부울경 지역에서 동남풍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일종의 보수 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당내 최대 쟁점은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검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야권에서 셀프 사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언제 본회의에 올리고 처리할지 또 대통령의 재가 이어지는 특검 임명까지 호흡이 굉장히 길고 폭발력도 큰 이슈라 선거에 미칠 영향도 결코 작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4: 네, 반도체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역시 부산을 찾네요.
5: 네, 지역 일정 없이 줄곧 여의도만 맴돌았던 장동혁 대표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건데 장 대표가 후보 개소식에 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앙선대위 구성, 정확히는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놓고 갈등설이 빚어졌던 송원석 원내대표도 함께합니다. 행사는 조금 전 11시에 시작됐습니다. 지도부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 또 부산의 구심점인 당원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자리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말들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부산 개소식 행사 이후 전통시장 방문 같은 별도 외부 일정은 소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고요. 내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도 가지만 역시 외부 별도 일정은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공천도 마침내 마무리됐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이 함진규 전 의원과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제치고 경선 1위를 차지해 경기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양양자 후보는 삼성전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에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이후 개혁신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여성 간 맞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와 양양자 후보의 보수 야권 단일화가 추진될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지사를 끝으로 16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재보궐선거 교통정리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0: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1: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1: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한남에서 신탄진 구간 양방향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 중인 경부고속도로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 정체가 더 길어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북대구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발생했고 발생하는 바람에 주변 이동이 더 쉽지가 않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 신갈에서 수원, 동탄에서 남사까지 막히고요. 북천안에서 천안 호두유계소까지는 26km 교통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옥산유계소에서 남이분기점을 지날 때도 한 번 더 밀리고요. 대전에서 비룡분기점, 금호분기점에서 도동분기점, 경주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도 점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양산 부근으로 주춤하기 시작했고요. 옥산에서 청주유계소 사이로도 12km 구간 고스란히 정체,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차간격 좁힙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뉴스와 음악이 흐르는 시간 YTN 라디오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전국이 초록으로 물드는 5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음악 들어보고요. 주요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5월 2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 시간 첫 곡은 트레이 송즈의 음악으로 출발합니다. Gotta Make It.
2: Yes, ma'am. This is Aretha.

트레이송즈의 Gotta Make It,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행 떠나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아주 분주하게 건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 징검다리 연휴 건너기를 아예 포기하며 집에서 휴식하면서 여유롭게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악들 이 시간 역시 준비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도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가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듣고 싶은 노래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방송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들 기다리겠습니다. 또 지금 이 방송은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라이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신청곡과 사연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누르신 후에 게시글로 가시면요. YTN 라디오 개국 18주년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내일까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개국 18주년을 맞이한 YTN 라디오에 대한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추첨 통해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두곡 이어갑니다. 맥스의 Acid Dreams, 키라의 골드.

맥스의 애시드 드림스, 키이라의 골드까지 노래 두 곡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양향자 최고위원이 함진규 전 의원과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제치고 경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향자 후보는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이후 개혁신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여성 간 맞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와 양향자 후보의 보수 야권 단일화가 추진될지도 주목됩니다. LG의 유플러스 노조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언론과 조합원 커뮤니티를 통해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발언이 본인들이 아닌 LG 유플러스 노조를 향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강한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LG 유플러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재원 마련을 요구한 것은 6년 전부터 이어온 일관된 투쟁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마치 최근 정부 기류에 맞춰 갑자기 튀어나온 과도한 요구인 양 치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투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실 확인 없는 책임 돌리기는 노동계의 연대를 저해한다면서 자신들을 향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타사 노조의 정당한 요구안을 납득 불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며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행태는 매우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음악 두 곡입니다. 핑크 스위치의 세븐틴 먼저 만나보고요. 이어서 피치 트릴 라스칼스의 마리포사까지 만나봅니다.

뉴스 살펴봅니다. 일반 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1대1 농구 서바이벌 신신제약 고등블러2 결승전에 2,500여 명의 관중이 몰려들어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고등블러는 스킬 트레이닝 전문업체인 퀀텀 바스켓볼이 농구 저변 확대를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1대1 서바이벌 농구 콘텐츠입니다. 조직력 중심의 팀 경기와 차별화된 개인의 기술과 투지만으로 승부를 가리는 1대1 서바이벌 형식을 채택해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시우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PGA투어 특급 대회 중 하나인 캐딜락 챔피언십에서 우승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김시우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계속된 대회 이틀째 경기에서 버디 6개와 더블 보기 1개를 묶어 4타를 줄이며 중간 합계 6언 더파 공동 6위에 올랐습니다. 버디만 6개를 잡아내며 순위를 끌어올린 김시우는 마지막 18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이 호수에 빠지면서 더블 보기를 범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시우는 올 시즌 출전한 PGA투어 11개 대회 중 5개 대회에서 톱10, 3개 대회에서는 톱3에 드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시간 저와 함께한 뉴스앤뮤직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1시 뉴스앤뮤직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오후 12시 20분에는 두타임 성인가요와 트로트 음악 듣는 뉴스앤트롯 이어드리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The Fate of Ophelia, 해리 스타일스의 시네마, 선셋 롤러코스터의 Someone Bonhomme까지 세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0: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YTN New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교통량 부쩍 늘어나고 있고요. 고속도로 위로도 계속 정체 구간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먼저 강변북로 일산 쪽 들어가는 게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일산에서 구리 방향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 나타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디고요. 반대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내부 순환도 계속 수월하다가 성산 방향으로 차가 부쩍 늘었습니다. 홍제램프를 지나서 연희램프 방향으로 쭉 정상속도 못 미치고 있고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상하행선 모두 정체가 시작됐는데 특히 지방 내려가는 차량들이 주요 고속도로 위로 많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주로 수도권과 경기권에 밀리고 있는데 서울 방향으로는 몽탄 이터널, 동군산 부근에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의사를 밝힌 이후 미국 국방부가 주동 미군 5천 명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7: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승재 기자.
8: 네, 국제부입니다.
7: 예, 우선 미 국방부 측의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8: 네, 미 국방부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병력을 철수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미군 배치 현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철수를 마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이후 사흘 만에 미 국방부가 관련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6: 네,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8: 네, 독일에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독일에는 3만 6천여 명이 배치돼 있는데 앞으로 약 14%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독일에는 미군 유럽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의 본부가 있고 남부의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서도 이란 작전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력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두 나라의 미군도 역시 감축할 것인지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9: Yeah, 그랬을 겁니다. 제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왜 안 그래야 하죠?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페인은 끔찍했죠.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토 말입니다. 그들이 나쁘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좋게 말하거나 그래 우리가 돕겠다.

0: 조금 늦더라도 돕겠다라고 말하면 또 모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예, 주동 미군 철수 명령은 우리를 비롯해서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2: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상황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토 회원국의 미군 감축을 압박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의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미 양국은 이른바 동맹 현대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 부담 확대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서 이번 조치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제안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 분열 때문에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도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4: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협상안 전문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위협적인 수사와 도발을 멈춘다면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새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0: 이란은 합의하려 했지만 나는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군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원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또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도 협상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군으로부터 이란에 대한 새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0: 이란을 끝장내고 싶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러나 선택지입니다.
4: 이스라엘 N12 방송은 미 중부사령부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45분간 브리핑했다며 협상 교착을 타개하거나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0: 유럽연합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U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
4: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로 1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 차 시장에서 EU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한일 역시 트럼프의 도움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세를 통한 간접적 보복 조처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 예고에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EU산 차량의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주장에 대해 EU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미군을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며 조기 철수로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은퇴자 거주 지역인 더 빌리지스를 방문해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동에 배치돼 있는 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3: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에 따른 이란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48억 달러, 우리 돈 7조 800억 원에 달한다는 미 국방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정무전치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해상 봉쇄가 시작된 후 이란산 원유

0: 5,300만 배럴을 선적한 유조선 31척이 걸프만에 발이 묶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 국방부는 이들 유조선에 실린 원유를 최소 48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 미국의 이란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여기에서 그냥 전쟁을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2: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는 전쟁 권한법의 기한이 다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3: 모두가 이 의회 연장 승인 제도를 완전히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의회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아무런 연장 승인 요청이 없고 사용된 적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왜 달라야 하는 겁니까?
2: 앞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기로에 선 전쟁 상황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건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불리한 합의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응답이 48%, 반대로 전쟁을 다시 해서라도 미국에 더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무모했지만 성과 없이 끝내는 것에 대한 반발도 꽤 크다는 방증입니다. 응답자의 65%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정을 맺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10중 6은 이번 전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고 고유가 부담으로 차 운전을 줄였다는 응답이 44%, 생활비를 줄였다는 답변도 42%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성과 없는 종전에 대한 저항까지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트럼프 앞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0: 석 달째로 접어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어느 때보다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두드러졌습니다.
1: 전쟁 영상은 뉴스보다 SNS에서 먼저 퍼졌고 각 진영은 온라인 여론전에 나서는가 하면은 사실과 다른 정보도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4: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 자산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화 탑건이 떠오를 만큼 세련된 화면과 장엄한 음악이 더해진 이 영상처럼 미군은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SNS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에 병원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민간인 피해를 부각하며 여론에 호소하는 이 영상은 이란 외무부 대변인 SNS에 올라온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양 진영은 실제 전장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5: 어떤 특정 대상에 굉장히 유리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주입을
3: 두진호,
5: 해서
3: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
5: 양쪽으로는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많죠. 우위에 있으나 이란이 하고 있는 인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4: 다만 이란이 UAE의 구름씨 뿌리기 레이더를 파괴한 뒤 이란에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처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퍼지는 등 혼란도 발생했습니다. 레고 스타일 연출과 노래 가사를 결합한 이 AI 영상같이 전쟁이 대중문화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닫혀있어 닫혀있어 문을 여는 건 오직 최고 지도자의 말뿐 뭐라고? 네 트윗 때문이 아니야 네 바보 같은 글 때문이 아니야
6: AI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만들
3: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입니다
6: AI 알고리즘과 여러 가지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대규모의 청중에게
4: 영상과 이미지로 여론을 흔드는 이른바 인지전이 전장의 영역을 온라인으로까지 넓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수감 중인 이란...

0: 이란의 인권 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심각한 건강 상태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디는 현지 시간 1일 이란 북서부 잔잔에 있는 교도소에서 두 차례 실신한 뒤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24일 의식을 잃은 채 동료 수감자에게 발견됐고, 지난 몇주 동안 가족은 모하마디를 적절한 의료시설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란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 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인 모하마디는 이란의 사형 집행과 여성 복장 규율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2001년부터 25년간 여러 차례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약한달 뒤면 가격이 심각하게 급등하는 위기 상황이 올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석유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달 말이면 원유와 휘발유, 경유, 항공유 세계 재고가 위태롭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가격 폭등을 경고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0: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빅테크들의 실적 호조와 이란의 새로운 제안에 따른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9%가 오른 7,230.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89% 오른 25,114.4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25,000선을 넘겼습니다. 이는 애플 등 빅테크들의 실적 호조와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미국에 전달함에 따라 국제 유가가 하락한 여파로 풀이됩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1리터에 평균 2,000원대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주유소 기름값 추이 전해주시죠.
2: 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010원대, 서울은 2,04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전국 평균 40전 올랐고 서울은 43전 내렸습니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2,004원대로 13전 올랐고 서울의 경우 2,034원대로 27전 내렸습니다. 서울 지역 휘발유와 경유값은 이틀 연속 내렸지만 여전히 2,000원을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주 전보다 1리터에 4원 8전 오른 2,008원대였고, 경유는 5원 1전 오른 2,002원대였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지 방침과 휴전협상 교착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6.5달러 오른 107.5달러였습니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은 어제 기준 주유소 기름값이 2차 최고 가격 고시 전날인 3월 26일보다 휘발유는 190.9원, 경유는 188.8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이 같은 주유소 평균 인상폭이 정부가 2차 고시에서 올린 210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전국 주유소의 13% 정도가 그 이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나들이 철을 맞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0: 더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0: 이텐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둘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23도까지 올라서 온화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종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16도에 그치며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심에서는 집회로 인해 통제에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세종대로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동화면세점 앞 하위 3, 4개 차로가 부분 통제에 들어갔고요. 1, 2차로가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들도 교통량이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뚝섬로는 용비교에서 서울숲 쪽으로 서울숲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하위 차로 따라서 길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고속도로들은 하행선 중심으로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현재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양양 쪽으로 가는 데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내촌 부근 일대로 22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잠원에서 반포, 신갈과 수원, 동탄에서 남사, 또 북촌 안에서 천안 호두유계소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5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이 풍성해지면 털진다, 털졌다 라고 표현하죠. 온 세상이 녹색으로 물들고 있는 5월인데 문득 동네 뒷산이나 들판을 보면 비슷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싶더라고요. 풀이 풍성하게 자라면서 요즘 산이나 들이 복실복실해지면서 굉장히 보기 좋은데 풀진다, 풀쪘다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풀지는 산과 들처럼 우리 마음도 풍성해지길 바라면서 트로트 듣는 정호의 뉴스 앤 트롯 첫 곡 보내드립니다. 영탁의 산에.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12시 뉴스 엔트로 첫 곡으로 영탁의 산에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4월 31일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YTN 라디오의 1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YTN 라디오 개국 18주년을 기념하는 커피 쿠폰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 이벤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어렵지 않은데요. YTN 라디오 18주년 축하 메시지를 해당 게시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20분께 커피 기프티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데요. 5월 3일인 내일까지만 축하 메시지 받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로트 듣는 12시 뉴스 앤 트로트,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두 곡 마저 이어드릴게요. 문희옥의 평행선, 그리고 조항조의 이름이 어렵네요. 어왓 이상 새 내 젠 이,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문희옥의 평행선, 조항조의 어와디상 세네젠니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12시 뉴스앤트로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근처에서 직진하던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택시와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전복된 택시의 운전자와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감 중인 이란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심각한 건강 상태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디는 현지 시간 1일 이란 북서부 잔잔에 있는 교도소에서 두 차례 실신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24일 의식을 잃은 채 동료 수감자에게 발견됐고 지난 몇 주 동안 가족은 모하마디를 적절한 의료시설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란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인 모하마디는 이란의 사형집행과 여성복장교율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 2001년부터 25년간 여러 차례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모하마디는 이란 여성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고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노벨평화상을 옥중 수상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앞서 조항조에 어와디상 세네젠니, 이게 제가 입에 잘 안 붙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발음을 했는데 노래 듣고 오니까 입에 딱 붙네요. 어와디상 세네젠니, 역시 노래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2207번님께서 YTN 라디오의 18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S010109님께서도 YTN 라디오 개국 18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 놀러 오셔서 게시물에도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곡 연달아 보내드릴게요. 진미령의 Forever My Love, 최성수의 참 좋은 당신, 그리고 대성의 대박이야. 이렇게 세 곡 보내드립니다.

현재 시간 12시 45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드론 소식 전해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미군을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며 조기 철수로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은퇴자 거주 지역인 더빌리지스를 방문해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비핵화 합의가 이뤄내지 않으면 중동에 배치돼 있는 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프랑스 총리가 노동절인 5월 1일 영업 중인 빵집을 방문했다가 노동계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노동 단체들은 노동절 근무 확대를 추진하는 프랑스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르코르니 총리의 방문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바스티엔 르코르니 프랑스 총리는 노동절에 한 빵집에 들러 바게트를 사고 꽃가게에도 방문해 꽃 몇 송이를 구매했습니다. 르코르니 총리는 이어 법정 공휴일인 노동절에 직원 근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한화 약 91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 빵집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는 일부 업종의 노동절 영업을 허용하는 정부의 방침을 홍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네, 드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5874님께서 YTN 팬으로서 트롯 좋아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미리네 말님께서 YTN 라디오 18주년을 축하합니다. 항시 즐겨 듣는 용달 기사입니다. 뉴스와 음악 고정 채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또 언제나 YTN 라디오 고정도 부탁드릴게요. 뉴스 앤 트롯은 1시에도 이어집니다. 저는 1시 20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천천히 안전하게 와주세요. 12시 뉴스 앤 트롯 끝곡입니다. 전철의 해운대 연가, 현숙의 사랑은 달달하게, 그리고 장윤정의 어부바, 이렇게 세 곡 보내드립니다. 강현구였습니다. 1시 20분에 만나요.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지만 포근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3도, 광주도 23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깥 활동하신다면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시작이 돼서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가는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잠원나들목 부근 3, 4차로에 걸쳐서 버스와 승용차 간에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한남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남사진이에서 남사, 망향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 다시 옥산휴게소에서 남이와 남청주에서 신탄진, 대련에서 비룡, 경주 부근 일대로 모두 앞에 53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사이와 내촌 부근 일대로 19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13km 구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와이텐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제안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 분열 때문에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도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3: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협상안 전문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위협적인 수사와 도발을 멈춘다면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새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4: 이란은 합의하려 하지만 나는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군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원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또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도 협상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군으로부터 이란에 대한 새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4: 이란을 끝장내고 싶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지입니다.
3: 이스라엘 N12 방송은 미 중부사령부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45분간 브리핑했다며 협상 교착을 타개하거나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4: 유럽연합은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U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
3: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로 1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 차 시장에서 EU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한일 역시 트럼프의 도움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세를 통한 간접적 보복 조처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미군을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며 조기 철수로 인해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은퇴자 거주 지역인 더 빌리지스를 방문해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동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 미국

0: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현지 시간 1일 이러한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밝히며 이번 감축이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1: 수감 중인 이란의 인권 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심각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디는 현지 시간 1일 이란 북서부 잔잔에 있는 교도소에서 두 차례 실신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24일 의식을 잃은 채 동료 수감자가 발견됐고, 지난 몇주 동안 가족은 모하마디에게 적절한 의료시설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0: 미국의 주요 석유 업체들도 생산 차질로 실적이 곤두박질친 가운데 5월 말쯤에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에너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을 강조했던 미국 제조업.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미국 경제의 10.1%를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4월 공급업체 인도 실적이 악화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는 84.6으로 4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3: 인플레이션은 자기 목표인 2%에 비해 높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중동 문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연준 의장입니다.
2: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이 늘줄 알았던 미국 석유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오히려 곤두박질쳤습니다.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의 1분기 순이익은 4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감소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쉐브론의 순익도 22억 1천만 달러로 37% 감소했는데 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중동시설 생산량 급감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석유업계는 해협 봉쇄로 이달 말쯤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2억 2천만 배럴로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석유업계에선 2억 1천만 배럴 아래로 떨어지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세계의 석유 수송 지름길을 막은 미국과 이란의 이중 봉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담판을 앞둔 미국과 중국 사이 에너지 전쟁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중동 원유 수송 지름길인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봉쇄에 막힌 지 60일이 지났습니다. 오만만에서 미국의 역봉쇄까지 길어지면서 국제유가는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일 쇼크가 세계 경제를 뒤흔든 반면 미국 정유업계엔 잭팟이 터졌습니다. 2011년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이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여론 악화에도 트럼프가 노딜 봉쇄로 배짱을 부리는 것도 달라진 미국의 전략적 입지 탓입니다.
5: 봉쇄가 몇 달 더 이어질 수 있습니까? 봉쇄는 천재적이죠? 100%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4: 이는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제조업 기반 경제인 중국을 옥죄는 장기 포석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방중을 앞두고 중국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나포 등 미국의 견제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석 달치 기름을 비축해두고도 자국산 정유 수출을 막고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는 배경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도 에너지 안보와 자주를 강조했습니다.
5: 에너지 자원의 안전보장 수준을 높이고 고품질 발전의 확실성으로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응합니다.
4: 동시에 중국은 이란 전쟁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른바 신3종 산업을 키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0: G2의 전략 경쟁으로 귀결되는 중동 전쟁. 어쩌면 화석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 사이 더 긴 싸움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을 보면 4월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이 오른 2,008.6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5.1원 오른 2,002.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10.43원, 서울은 2048.1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까지 강화하면서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기차가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2: 이란 전쟁 두 달,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4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준준형 차량 연료 탱크를 채우는 데만 1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인데, 같은 크기의 전기차를 고속으로 완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고유가 부담을 피해 다시 전기차를 선택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3: 그러니까 레이로도 바꾸고 싶었고, 그냥 전기차가 좀 덜 드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하는 직업이어서 이제 전기차로 바꾸니까 유류비가 훨씬 절반 정도 줄었어요. 네.
2: 실제 이달 중순까지 팔린 전기차는 모두 10만 7천 대.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5대 중한 대는 전기차였고, 수입차 판매의 절반은 테슬라의 전기차가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전기차도 모두 합쳐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고유가는 물론 기존 경차 중심에서 벗어나 대가족도 함께 탈수 있는 중형 SUV와 상용차까지 전기차 차종이 다양해진 것도 확산 속도를 높였습니다.
4: 무엇보다 완성차 업계가 치열한 전기차 할인 경쟁을 벌인 데다 올해부터 신설된 전기차 전환 보조금 덕분에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2: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기차 충전 요금도 세분화해 이용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전기차 충전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거
6: 김성환
5: 아니냐.
6: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입니다.
5: 30km 이하 또 5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 그 이상 이렇게 좀더 세분화해 가면서 그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요금 체계를 어떻게
2: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2만 9천 대 분량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오름세를 탄 전기차 환승 속도를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0: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직항 노선이 7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1: 마두로 축출 이후 양국 관계 개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란에 대한 함의도 있는 것인지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미국 마이애미를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기가 카라카스 라과이라 공항 활주로에 들어섭니다. 조종사는 베네수엘라 국기를 펼쳐 보이며 기쁨을 표합니다. 트랩을 내려오는 승객들도 기념 사진을 남깁니다. 2019년 외교관계 단절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미국 베네수엘라 간 직항 노선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젠 경유 없이 마이애미로 향하게 된 승객들도 설렘이 가득합니다.
8: 연결성과 이동성이 향상돼 정말 좋습니다. 이제 훨씬 쉽게 베네수엘라에 올 수 있으니 관광업에도 긍정적이죠. 제게는 정말 멋진 일입니다. 카라스카바의 승객입니다.
7: 이는 지난 1월 트럼프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뒤 양국 관계가 급 진전된 데 따른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축출 이후 서방의 석유와 광산 등 각종 자원에 대한 문호를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목을 잡아왔던 휘항 금지 명령을 해제하며 화답했습니다.
8: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회복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증명합니다. 직항편이 재개되고 무역권 확대되고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엔진도 증대되는 중입니다. 주 베네수엘라 미국 대사 대리입니다.
7: 이 항공편은 이달 말 하루 두 편으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0: 베네수엘라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축출 이후 임시 대통령이 친미 성향으로 전국을 재편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시작한 베네수엘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도 베네수엘라와 비슷하게 될 거라며 속내를 드러낸 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1: 지난 주말 미국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 당시 범인의 흔적이 담긴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2: 총격범이 검색대를 뚫고 돌진하기 직전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우왕좌왕하는 보안요원들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3: 지난달 25일 밤 미국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앞 검색대. 화면 왼쪽 위에 한 남성이 검색대를 흘끗 보더니 문으로 태연하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총격범으로 드러난 콜 토머스 앨런입니다. 앨런이 들어간 문을 보안 요원이 탐지견과 함께 살펴봅니다. 앞쪽에 있는 한 요원은 무슨 이유인지 검색대를 눕히더니 뭔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다른 요원들의 눈도 대부분 이곳으로 쏠립니다. 이때 쏜살같이 튀어나온 앨런이 검색대 앞에서 총을 발사합니다. 보안 요원도 곧바로 네 발 응사하지만 앨런은 이미 화면에서 사라져 만찬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4: 경호의 문제가
5: 반길주
4: 없도록
5: 외교원 교수입니다.
4: 촘촘한 검색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됐을 때 그것을 빨리 제압하는 것. 근데 전자의 경우는 분명히 빈틈이 있는 것이죠.
3: 앨런이 돌진하던 순간 검색대 우측 다른 보안 요원들은 총소리에 놀라 허둥지둥하며 자기들끼리 뒤엉킵니다. 앨런을 쫓는 다른 요원들과는 반대로 황급히 뒤로 몸을 피하다 또 한 번 넘어집니다. 문에서 튀어나온 앨런이 14걸음 만에 검색대를 빠져나가는 데는 딱 4초가 걸렸습니다. 앨런은 결국 쫓아온 보안 요원의 총에 맞고 검거돼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날 만찬장이 있는 호텔에 투숙한 앨런은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글에서 자신이 만약 이란 요원이었다면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7: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9: 고양 특례시.
1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2: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4: 답 나왔네. 가자.
13: 어딜요?
1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6: 평택시.
1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3: 얼마나 걸릴까요?
1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4: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6: 세계 반도체 수도
1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6: 바로 평택시.
1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첫날이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이 흐립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20도를 웃돌며 일교차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26도가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늦은 오후 서쪽 지방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고속도로 하행선 중심으로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그래도 연휴 첫날이었던 어제보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은 한남에서 반포, 남사진이에서 남사,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 밀리고 있고요. 다시 옥산휴게소에서 남이, 남청주에서 신탄진, 대전과 비룡 사이, 경주 부근 일대로 차량이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이제 모두 앞에 11km 구간 더디게 이동하는데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멀리 당진에서 서산 사이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도 강릉 쪽으로 가는데 동군포에서 부고 그리고 용인 부근과 양지 터널 부근, 호법, 새말, 동둔내 하이패스에서 둔내 터널 사이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반대편 인천 쪽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데 둔대 분기점 1차로 승용차 사고 때문에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앞선 12시에 이어 1시도 트로트 듣는 뉴스 앤 트롯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부탁드리고요. 채팅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로트 듣는 오후 1시의 뉴스 앤 트롯 첫 곡이에요. 김현자의 10분 내로.

네, 오늘 첫곡 김현자의 10분 내로 듣고 오셨습니다. 앞선 시간인 12시 뉴스앤트롯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목요일이었죠. 4월 30일이 우리 YTN 라디오의 1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후후! 그래서 저희가 YTN 라디오 개국 18주년을 기념하는 커피 쿠폰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서 이벤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어렵지 않은데요. YTN 라디오 18주년 축하 메시지를 유튜브 채널 해당 게시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20명께 커피 기프티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데요. 내일까지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참여해주시면서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서양님께서 점심 먹고 끄니까 살짝 졸리네요. 신청곡으로 깨워주세요 라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저희가 준비한 노래와 함께 보내드릴게요. 정정아의 꽃비 여인, 그리고 강진의 막걸리 한 잔, 그리고 백서영님의 신청곡 도연아의 누나 믿고 나와, 이렇게 세곡 보내드립니다.

현재 기온 현재 시간 1시 36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4월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 오른 2,008.6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5.1원 오른 2,002.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10.43원, 서울은 2,048.1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유지 방침과 휴전 협상 교착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노동절인 어제 전국에서 행사를 열고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수립된 경제발전 계획 관철을 위한 노동계급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 136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대성 내각 총리는 축하 인사에서 모든 근로자가 3대 혁명 기치를 높이 들고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에 첫해 과업부터 무조건 완수하자고 독려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6798번님께서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8주년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채팅창에서 꽃자님께서 5시고 오랜만에 외출합니다. 차에서 듣고 있어요. 막걸리 한잔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괜찮아요. 어제는 굉장히 쨍해서 살짝 덥지 않나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 오늘은 좀 구름이 껴서 그늘이 져서 날씨도 따뜻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덥지도 않은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특히 꽃자님께서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들이 다녀와서 집에 와서 한잔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3곡 이어드릴게요. 송가인의 서울의 달, 김범룡의 외날,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드론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이란 회상 봉쇄에 따른 이란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48억 달러, 우리 돈 7조 800억 원에 달한다는 미 국방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 자료를 보면 미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해상 봉쇄가 시작된 후 이란산 원유 5,300만 배럴을 선적한 유조선 31척이 걸프만에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 국방부는 이들 유조선에 실린 원유를 최소 48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이 기간 미군은 원유 등을 싣고 해역을 빠져나가려던 선박 40척 이상을 돌려보냈으며 이란 선박 2척을 납포했습니다. 수감 중인 이란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심각한 건강 상태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디는 현지 시간 1일 이란 북서부 잔잔에 있는 교도소에서 두 차례 실신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24일 의식을 잃은 채 동료 수감자에게 발견됐고 지난 몇 주 동안 가족은 모하마디를 적절한 의료시설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시 뉴스 앤 트롯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2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2시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끝곡입니다. 박군의 유턴하지마 그리고 진시몬의 부모자식 두 곡 보내드릴게요. 강연구였습니다. 2시 20분에 만나요.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대기질도 탁합니다. 더불어 서울과 충청, 경북 지역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이 되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대 60mm, 남부 내륙에 10에서 40, 중부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올림픽대로에는 사고도 발생을 했는데요. 하남 쪽으로 가는데 가양대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뒤쪽으로 방화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성산대교까지 차량이 밀립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는데 이 반포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셔야겠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차량이 밀리는데 이 구간 올림픽대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제안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 분열 때문에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도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4: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협상안 전문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위협적인 수사와 도발을 멈춘다면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새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5: 이란은 합의하려 했지만 나는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군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원합니다.
4: 또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도 협상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군으로부터 이란에 대한 새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5: 이란을 끝장내고 싶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선택지입니다.
4: 이스라엘 M12 방송은 미 중부사령부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45분간 브리핑했다며 협상 교착을 타개하거나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5: 유럽연합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U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
4: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로 1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 차 시장에서 EU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한일 역시 트럼프의 도움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세를 통한 간접적 보복 조처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의사를 밝힌 이후 사흘 만에 내려진 조치인데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6: 독일 주둔 미군은 3만 6천여 명, 일본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 그리고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 공군기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미 국방부는 독일에서 병력 약 5,000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란전에서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5: 그럴 겁니다. 제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왜 안 그래야 하죠?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끔찍했죠.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6: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 약 2만 8,500명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미군을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며 조기 철수로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은퇴자 거주 지역인 더 빌리지스를 방문해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동에 배치돼 있는 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끝났다며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이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적대 행위가 종결됐다고 썼습니다. 이란과의 휴전으로 적대 행위가 끝난 만큼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60일 법정 시한 적용을 회피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에 따른 이란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48억 달러, 우리 돈 7조 800억 원에 달한다는 미 국방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 자료를 보면 미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해상 봉쇄가 시작된 뒤에 이란산 원유 5,300만 배럴을 선적한 유조선 31척이 걸프만에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 국방부는 이들 유조선에 실린 원유를 최소 48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으로 올라 1리터에 평균 2,000원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휴를 맞아서 나들이에 나선 차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기름값이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 주유소 기름값 추이 전해주십시오.
7: 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낮 1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010원대, 서울은 204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전국 평균 57전, 서울은 14전 올랐습니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2004원대로 42전 올랐고 서울의 경우 2035원대로 28전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 아침 9시 기준 이틀 연속 기름값이 내리는 양상을 보이다 낮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1리터에 4원 8전 오른 2008원대였고 경유는 5원 1전 오른 2002원대였습니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어제 기준 주유소 기름값이 2차 최고 가격 고시 전날인 3월 26일보다 휘발유는 190.9원, 경유는 188.8원 올랐다고 집계했습니다. 감시단은 이 같은 인상폭이 정부가 2차 고시에서 올린 210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전국 주유소의 13%가 그 이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들이 차례다 최근 국제 석유가가 다시 들썩인 것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교착으로 지난주보다 6.5달러 오른 10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3: 중동 사태가 일어난 지 두 달을 넘긴 가운데 국내 농어촌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기름값뿐 아니라 각종 석유화학 원료로 만들어진 자재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8: 어둑한 새벽, 막 입항한 배에서 내린 선원들이 꽃게를 부지런히 나릅니다. 꽃게철에 활력이 돌 법도 하건만 어민들은 어업용 면세 경유 가격이 전달 대비 리터당 500원가량 올랐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9: 작년 생각하고서 모든 걸 준비했다가 현재로서는 지금 많이 부담이 되세요. 심지어는 배를 그만둬야 되나 쉬어야 되나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실제로 쉬시는 분도 있고.
8: 이란 전쟁은 기름값뿐 아니라 조업에도 전방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이런 밧줄과 그물 등 석유화학 원료로 만들어지는 어구 가격도 올라 부담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10: 한 7...

0: 70m, 80m짜리가
1: 어선 선장입니다.
0: 예를 들어서 하마 26,000원, 27,000원 했는데 지금 3만원 달래, 3만원.
2: 생산비가 늘면 결국 장바구니 물가도 오를 테고 이러다 손님마저 뚝 끊길까 걱정입니다.
3: 기름값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1: 수산시장 상인입니다.
3: 지금 판매가는 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마진폭이 많이 줄게 되죠.
2: 어촌처럼 면세율을 쓰는 농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농민들은 기름값도 문제지만 유가 폭증이 관련 자재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 탓에 생산 원가 자체가 오를 것 같다며 걱정합니다.
4: 모든 거 다 했을 때 지금 작년보다는 한 20% 정도 상승될 것 같아요.
5: 뭐 내년 가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도 들고 굉장히 우리 고구마 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봐야죠.
2: 유가 연동 보조금 추가 지원증,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농번기와 조업철을 맞은 농어촌 현장의 시름이 덜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6: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올해도 금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최근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 다각화 등을 위해 금 매입을 늘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분쟁 상황에 따라서 중앙은행들의 금 선호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으며 잠시 주춤하던 금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감 중인 이란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심각한 건강 상태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디는 현지 시간 1일 이란 북서부 잔잔에 있는 교도소에서 두 차례 실신한 뒤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란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인 모하마디는 이란의 사형 집행과 여성 복장 규율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2001년부터 25년간 여러 차례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관련한 발언이 LG유플러스를 향한 것이라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발언에 LG유플러스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7: 네, 경제부입니다.
6: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파업 상황과 함께 노사 간 주요 쟁점 정리해 주십시오.
7: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오는 5일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갑니다. 조합원 4천 명 중 2,800여 명이 참여했는데 별도의 단체 행동 없이 연차 휴가로 업무에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 1인당 3천만 원의 경력금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급 여력과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 등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2011년 창사 이래 처음 파업에 나섰습니다. 사측은 이번 전면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 6,400억 원으로 추산했고 지난달 사흘간 부분 파업만으로도 손실이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노조의 주된 요구안을 100% 수용했을 때 금액이 손실보다 작다며 유무형의 극심한 피해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정 제시안으로 교섭에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 예, 삼성전자 노조도 이번 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발언에 LG유플러스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7: 네,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일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언급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LG유플러스를 향한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재원 마련을 요구한 것은 6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며 이를 최근 정부 기류에 맞춰 갑자기 튀어나온 과도한 요구로 치부하는 것은 투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 확인 없는 책임 돌리기라며 자신들을 향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고 타사 노조의 정당한 요구안을 납득 불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며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태는 매우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합리성을 증명하려고 타인의 절박함을 깎아내리는 방식은 결코 진정한 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삼성전자 노조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타사의 투쟁을 왜곡해 본인들의 방어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3: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14: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둘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 집회와 행진, 행사로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동화면세점 앞 하위 3, 4차로 3개, 4개 차로가 부분적으로 통제에 들어갔고요. 1, 2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 여의도역 부근 롯데캐슬 앞에 모여있던 집회의 참가자들이 행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윤중초등학교와 서울교를 지나 여의도 산업은행을 거쳐 국민의힘 당사까지 2개 차로를 따라 이동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는 어린이날 축제로 마들로 도봉구청 교차로에서 방학대상타운 교차로 사이는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 이 통제는 저녁 8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로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청담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이후로 또다시 반포대교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도 사고가 있기 때문에 성수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이후로는 한강대교 부근에서 잠깐 서행입니다. 같은 반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 정체 서행이고요. 북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양방향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시속 30km 미만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MHz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 단위로 나들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차도 막히고 또 사람도 많아서 밖에 나가는 게 겁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낸 행복한 순간의 기억은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전 아직도 5월이 되면요. 아버지랑 계곡 가서 가재 잡고 또 돗자리 위에 앉아서 포장해온 피자를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그때는 아빠가 정말 젊었는데 그때 정말 좋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만 되면 떠오르는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여러분은 어떤 순간들 보내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신 가요 듣는 2시의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키키의 뽀뽀.

도시 뉴스 뮤직 첫 곡으로 키키의 44, New Era Era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4월 30일이 YTN 라디오의 1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YTN 라디오 개국 18주년을 기념하는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서 이벤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18주년 축하 메시지를 해당 게시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 20분께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내일까지만 축하 메시지 받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계신 곳의 날씨, 듣고 싶은 노래, 주말 계획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두곡 연달아 띄워드리죠. 화사의 굿굿바이, 그리고 도경수의 팝콘.

화사의 굿굿바이 그리고 도경수의 팝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1분 5초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앤뮤직 이 시간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5,500억 달러, 약 81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차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일본 정부 산하 금융기관 국제협력은행에 민간은행과 협력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제협력은행 JBIC는 민간은행과 1차 프로젝트 3개 사업에 대한 협력대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인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와 텍사스주 원유 선적항,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건의 사업별로 설립된 특수목적 회사에 우선 22억 2,100만 달러, 약 3조 3천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미군을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며 조기 철수로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은퇴자 거주 지역인 더 빌리지스를 방문해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동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근처에서 직진하던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택시와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전복된 택시의 운전자와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4723 황님께서 저의 어릴 적 어린이날 추억은 엄마 아버지와 광화문 큰 서점에 가서 방정환님에 대한 책을 사고 경복궁 향원정 근처 돌담 아래 돗자리 깔고 김밥을 먹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상상만 해도 아 좋았겠네요. 이런 추억들이 정말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살다 보면 물론 저는 많이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힘든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가끔 옛날 생각 또 좋았던 순간 생각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는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4723 황님께서는 그때 먹었던 김밥 맛도 기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8616번님께서는 저도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부모님 친구분 따라서 북한산 계곡 가서 놀았던 게 기억

기억이 나요. 중학교 형들이 물속에서 돌면서 놀길래 따라 했다가 물속에서 물한 바가지 먹고 허우적대던 거 형들이 꺼내줘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형들이 잘 꺼내줘서. 이런 기억들이 지금은 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 좋은 기억들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곡 마저 또 이어드릴게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Look at Me 그리고 데이식스의 Congratulations.

올데이 프로젝트의 Look at Me 그리고 데이식스의 Congratulations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2시 41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새벽 6시 반쯤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에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과 소방당국은 진화헬기 4대 등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주불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두 경기 연속 안타를 치며 시즌 타율을 2할 9푼 8리로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이정우는 팀파베이와의 경기에서 7번 타자로 출전해 5회 두 번째 타석에서 우전 안타를 쳐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3대0 완패를 면치 못하고 4연패에 빠졌습니다. LA 다저스의 김혜성은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 대타로 출전해 9회 두 번째 타석에서 좌중간 2루타를 쳐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 오타니 쇼헤이가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되며 다저스는 7대2로 졌습니다. 청주에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소방당국에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입원 중인 29주차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부인과는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에 있는 병원 12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인큐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4723번님께서 너튜브 YTN 라디오 댓글 어디에 남기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YTN 라디오 너튜브 채널 게시물에 이벤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너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메뉴에 뭐 동영상, 쇼츠, 재생 목록 등등 있잖아요. 그 중에 맨 오른쪽에 게시물이라고 적혀있는 메뉴 터치하면요. YTN 라디오 18주년을 축하하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로 축하 메시지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20분께 커피 기프티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내일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두 곡 더 듣고 오시죠. 하이키의 나의 첫사랑에게 그리고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하이키의 나의 첫사랑에게 그리고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이렇게 두곡 듣고 오셨습니다. 최신 가요 듣는 오후 2시 뉴스앤뮤직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곡으로 보이 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그리고 다비치의 타임캡슐 두곡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만 I love you 저는 언제나 I love you입니다. 강연구였습니다. 3시 20분에 만나요.

0: 교통안전 1분 턱.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무사고.
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4: 엄마.
5: 민준아.
6: 유정아.
7: 필요할 때 확장돌봄.
8: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5: 아빠 늦게 와도 돼.
7: 밤늦게까지 야간돌봄.
9: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5: 나도 바쁘니까 끊어.
7: 주말에도 긴급돌봄.
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7: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1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1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현재 서울 기온이 22.3도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다만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현재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화재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공기가 탁한데요. 바깥 활동하신다면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6도선에 그칠 전망입니다. 도심에서는 행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했던 인원들이 동화면세점을 출발해 현재 광화문 쪽으로 반대편 차로로 이용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 경복궁 역 쪽으로도 행진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신교동 교차로에서 구효자 치안센터 쪽으로 이동을 할 예정인데요.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계속해서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예.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0: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 3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의 분열 때문에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도 협상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협상안 전문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위협적인 수사와 도발을 멈춘다면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새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4: 이란은 합의하려 하지만 저는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군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원합니다.
3: 또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도 협상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군으로부터 이란에 대한 새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4: 이란을 끝장내고 싶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3: 이스라엘 N12 방송은 미 중부사령부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45분간 브리핑했다며 협상 교착을 타개하거나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4: 유럽연합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U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
3: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로 1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 차 시장에서 EU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한일 역시 트럼프의 도움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세를 통한 간접적 보복 조처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네, 앞서 특파원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미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김현우 기자입니다.
5: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4: 우리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15% 균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당장 다음 주부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 거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U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지난해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여러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협정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협정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U 기업을 차별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이 EU의 이란전 비협조를 무역 보복 조치로 노골화하면서 이란전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0: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의사를 밝힌 이후 사흘 만에 내려진 조치인데 주한 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1: 독일 주둔 미군은 3만 6천여 명, 일본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 그리고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 공군 기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미 국방부는 독일에서 병력 약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란전에서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 이탈리아,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 할 겁니다. 제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왜 안 그래야 하죠?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끔찍했죠. 정말 끔찍했습니다.
1: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 약 2만 8,500명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미군을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며 조기 철수로 인해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은퇴자 거주 지역인 더 빌리지스를 방문해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동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석유 업체들도 생산 차질로 실적이 곤두박질친 가운데 5월 말쯤이면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을 강조했던 미국 제조업.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미국 경제의 10.1%를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4월 공급업체 인도 실적이 악화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는 84.6으로 4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2: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인 2%에 비해 높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3: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이 늘 줄 알았던 미국 석유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오히려 곤두박질쳤습니다.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의 1분기 순이익은 4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감소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쉐브론의 순익도 22억 1천만 달러로 37% 감소했는데 둘 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중동시설 생산량 급감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석유업계는 해협 봉쇄로 이달 말쯤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2억 2천만 배럴로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석유업계에선 2억 1천만 배럴 아래로 떨어지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커지면서 이를 틈탄 신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재료 공급을 믿기로 접근한 뒤에 돈만 가로채는 노쇼 사기뿐 아니라 가짜 뉴스도 여전히 기승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정체 불명의 공급 제한서입니다. 국제 물류 업체라고 소개하더니 플라스틱 원료를 싸게 처분하겠다고 말합니다. 원자재 납품을 믿기로 거액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의심 사례로 경남 양산과 경기 김포 등 각지에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2: 주소를 준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로
3: 플라스틱 공장 대표입니다.
2: 그랬더니 그 뒤로는 문자도 안 보내고 연락도 없는 거예요.
1: 중동 사태를 틈탄 가짜 뉴스도 여전히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유 북한 유입이나 달러 강제 매각, 환전 규제 등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SNS 계정 최소 30여 개가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도 조심해야 합니다.
4: 자기가 이제 전쟁 통해 너무 무서워서
3: 최영 두바이 총영사관 경찰 주재관입니다.
4: 좀 끊어달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또 공항에서 체포가 됐다.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1: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노린 스미싱도 주의 대상입니다. 문자로 악성 링크를 보내 앱 설치나 전화를 유도한 뒤 금융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식입니다. 경찰은 정보와 카드사 등은 문자로 링크를 보내 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절대 누르지 말고 의심 사례는 112나 1394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석 달째로 접어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어느 때보다 SNS,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전쟁 영상은 뉴스보다 SNS에서 먼저 퍼졌고 각 진영은 온라인 여론전에 나서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정보도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5: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 자산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화 탑건이 떠오를 만큼 세련된 화면과 장엄한 음악이 더해진 이 영상처럼 미군은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SNS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에 병원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민간인 피해를 부각하며 여론에 호소하는 이 영상은 이란 외무부 대변인 SNS에 올라온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양 진영은 실제 전장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6: 어떤 특정 대상에 굉장히 유리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3: 조진호 한국 국가 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입니다.
6: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많죠. 우위에 있으나 이란이 하고 있는 인준호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5: 다만 이란이 UAE의 구름씨 뿌리기 레이더를 파괴한 뒤 이란에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처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퍼지는 등 혼란도 발생했습니다. 레고 스타일 연출과 노래 가사를 결합한 이 AI 영상같이 전쟁이 대중문화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닫혀있어 닫혀있어 문을 여는 건 오직 최고자 지도자의 말뿐 뭐라고? 니 트윗 때문이 아니야 바보 같은 글 때문이 아니야
7: 생성형 AI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만들 수가 있고
3: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입니다
7: AI 알고리즘과 여러 가지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대규모의 청중에게
5: 영상과 이미지로 여론을 흔드는 이른바 인지전이 전장의 영역을 온라인으로까지 넓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새 협상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어서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해 장기전을 예고했는데 중동전 상황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0: 네, 이란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뭘 제시했길래 트럼프는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8: 그 앞에서 제시한 네 개 항목과 관련된 협상안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를 했었죠. 이제 그 거부를 한 안을 보면은 이란의 핵 문제는 지금에 있는 상황을 종전을 하고 네. 그리고 핵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2단계 해법을 제시를 했던 걸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를 하자 네. 이번에 다시 이제 수정된 안에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수정된 안과 관련돼서 즉각 거부를 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점을 봤을 때 이전에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올리고 싶지 않았던 핵 문제와 관련돼서 일정 정도 미측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러니까 협상 가능성은 충분히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란이 제시한 협상안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를 한 몇 시간 뒤에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I have all the cards 하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일드 카드라고 적힌 우노 게임 카드 6장을 들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죠. 이란에서 제시한 협상안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직접 SNS에 올린 건데요. 이란을 향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 아직은 이 와일드 카드가 뭘 의미하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을 보실까요? 미국을 대표하는 전직 대통령 4명의 거대 두상에 새겨진 러시모어상 가장 오른쪽 바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러시모어산의 다섯 번째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추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에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그 내용의 합성 사진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올린 겁니다. 최근 자신을 기념하는 100달러 화폐와 여권 발행을 구체화하고 있는 트럼프. 다섯 번째 큰 바위 얼굴이 되고 싶은 욕망 역시 감추지 못하는 듯합니다. 네, 내가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럼 모든 카드라면 난 지금 군사적 옵션도 가지고 있어.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8: 지금 보면은 이란이 핵 협상과 관련돼서 지금 종전과 관련돼서 이제 핵 협상 카드도 결국에는 테이블에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네. 거를 좀 시인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이란이 그 전에 핵 협상과 관련돼서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가 다시 이것도 협상에 결국에는 첫 번째 테이블부터 올려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의 카드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란의 해상 봉쇄에 대해서 역해상 봉쇄.
3: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났다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새 질서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호령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1: 고양 특례시
2: YTN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첫날이었던 어제는 고속도로 외곽 쪽 정체가 상당히 심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 정체가 심하지는 않지만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35km 구간에서 정체를 보이고요. 서울 쪽으로는 27km 구간이 밀리는데 일단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 신갈 부근과 망양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옥산휴게소에서 주감휴게소 휴게소 사이에 교통량이 몰려 있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부근과 기흥에서 수원 사이로 밀립니다.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시구간에서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데 멀리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사이까지 밀리고 있고요. 당진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는데 서산에서 당진까지 5km 구간 주춤하고 이후로 경기권 진입해서 서평택에서 발안, 화성휴게소 부근,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도 밀립니다. 반대편 목포 쪽으로는 정체가 풀리면서 이제는 5km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현재 진부에서 진부 2터널과 양지에서 양지터널, 동수원 부근 일대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후로도 둔대에서 반월터널 사이로도 밀립니다. 강릉 쪽으로는 군포에서 부고 호법 부근 일대로만 정체가 되는데 둔내터널 한 1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MHz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3시는 인기가요 듣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부탁드리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기가요 듣는 오후 3시의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롤러코스터의 습관.

셋이 뉴스 뮤직 첫 곡으로 롤러코스터의 습관 듣고 오셨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좋은 노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어서 띄워드릴 두 곡도 2000년대 초반 노래인데 제가 어렸을 때그 부모님 차에서 들었던 그 노래들이 딱이 시기 2000년대 초반 노래입니다. 뭐 거북이, SG워너비, 왁스, 플라이더 스카이, 체리필터, 자우림, 뭐 장나라 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런 인상의 좋은 노래가 많죠. 말이 좀 많았습니다. 바로 노래 이어드릴게요.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가슴 아파도, 그리고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두곡 보내드릴게요.

Fly to the Sky의 가슴 아파도 또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3시 34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청주에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소방당국에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입원 중인 29주차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부인과는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에 있는 병원 12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인큐베이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이 전국에서 병원을 수소문했는데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이나 진료과 부재 등으로 거절당한 끝에 신고 3시간 20여 분 만에 헬기를 이용해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산모를 이송할 수 있었지만 태아는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5,500억 달러, 약 81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차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일본 정부 산하 금융기관 국제협력은행에 민간 은행과 협력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제협력은행 JBIC는 민간 은행과 1차 프로젝트 3개 사업에 대한 협력 대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인 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와 텍사스주 원유선적항,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설비 등 3건의 사업별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우선 22억 2,100만 달러, 약 3조 3천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듣고 오셨습니다. 또 노래 이어드려야겠죠? 나비효과의 첫사랑, 체리필터의 네게로와 그리고 4723 황님의 신청곡 김종국의 제자리걸음 이렇게 세 곡 보내드릴게요.

현재 시간 3시 47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구 관측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우리 시각 내일 3일 오후 3시 5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됩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는 30여일 동안 기능 점검과 연료 주입 등 사전 작업을 마쳤고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 9에 탑재돼 발사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상 관측용인 이 위성은 우주에 오르면 고도 498km 궤도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차세대 중형 위성 1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독자 개발한 것으로 2022년 하반기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 예정이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스페이스X 측 사정 등으로 발사가 미뤄져 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에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과 소방당국은 진화 헬기 4대 등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주불을 잡고 잔불 정리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3시 뉴스앤뮤직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뉴스앤뮤직은 잠시 쉬었다가 5시 20분 이태원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3시 뉴스앤뮤직 끝곡입니다. 장나라의 스위트 드림 그리고 플라워의 눈물 두 곡 보내드립니다. 강현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독서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 가득한 토요일 오후입니다.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한 상황이고요.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도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남해안에는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났고요. 곳곳에 사고도 있습니다. 일단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데 기름램프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신내에서 이 내부순환로 진입하기까지 쭉 밀리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27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요. 월드컵대교를 지난 지점 5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고 지점 앞두고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의사를 밝힌 이후 사흘 만에 내려진 조처인데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2: 독일 주둔 미군은 3만 6천여 명, 일본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 그리고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 공군 기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미 국방부는 독일에서 병력 약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란전에서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 그럴 겁니다. 제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왜 안 그래야 하죠?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끔찍했죠. 정말 이제 끔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 약 2만 8,500명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고 발표하자 EU 집행위원회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1: 미국의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3: 우리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15% 균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당장 다음 주부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 거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U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지난해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여러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협정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협정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U 기업을 차별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이 EU의 이란전 비협조를 무역 보복 조치로 노골화하면서 이란전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0: 네, 이번엔 국제부 연결해서 이란 속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혜 기자, 미국 석유업체들이 고유가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5: 네,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 사업 가능성 평가를 위해서 현지에 직원을 파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석유업계 직원들은 현지를 수시로 방문해 베네수엘라 측과 노후화된 유전 재건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자를 결정한 회사는 없지만 지속적인 국제 유가 급등이 그동안 접근을 꺼렸던 미국 석유업계의 태도를 바꿨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직항 노선이 7년 만에 재개되는 등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축출 이후 양국 관계는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업계의 태도 변화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란이 먼저 해협을 개방하고 핵 논의는 뒤로 미루자는 이란의 2차 제안에 핵 포기에 이를 때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면서 더 강한 압박을 했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백악관에서 쉐브론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 업체 경영진을 초청해 시장 영향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는 이란 전쟁의 에너지 시장 영향과 미국 내 에너지 생산, 베네수엘라 정세와 원유, 천연가스, 해상 운송 등이 폭넓게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요?
5: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애초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정됐었는데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연기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해 놀라운 행사가 될 것이라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 현재로선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 방문은 놀라울 것이고 시 주석과 함께할 방문은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고 놀라운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방중 일정을 5월로 확정한 것에 대해 그 전에 전쟁을 끝나겠다는 사실상의 종전 데드라인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에 따른 이란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48억 달러, 우리 돈 7조 800억 원에 달한다는 미 국방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 미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해상 봉쇄가 시작된 후 이란산 원유 5,300만 배럴을 선적한 유조선 31척이 걸프만에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 국방부는 이들 유조선에 실린 원유를 최소 48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이 기간 미군은 원유 등을 싣고 해역을 빠져나가려던 선박을 40척 이상 돌려보냈으며 이란 선박 2척을 납포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안 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쟁 자체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1: 여기에서 그냥 전쟁을 끝내야 할지에 대해선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6: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는 전쟁 권한법의 기한이 다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3: 모두가 이 의회 연장 승인 제도를 완전히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의회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아무도 요청한 적이 없고 사용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겁니까?
6: 앞서 해그세스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기로에 선 전쟁 상황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를 통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건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불리한 합의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응답이 48%. 반대로 전쟁을 다시 해서라도 미국에 더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무모했지만 성과 없이 끝내는 것에 대한 반발도 꽤 크다는 방증입니다. 응답자의 65%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정을 맺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10중 6은 이번 전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고 고유가 부담으로 차 운전을 줄였다는 응답이 44%, 생활비를 줄였다는 답변도 42%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성과 없는 종전에 대한 저항까지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트럼프 앞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1: 수감 중인 이란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심각한 건강 상태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디는 현지 시간 1일 이란 북서부 잔잔에 있는 교도소에서 두 차례 실신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24일 의식을 잃은 채 동료 수감자에게 발견됐고 지난 몇 주 동안 가족은 모하마디를 적절한 의료시설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0: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57전 오른 2010.6원, 서울은 14전 오른 2048.72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2004.65원으로 42전 올랐고 서울의 경우 2035.41원으로 28전이 올랐습니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은 어제 기준 주유소 기름값이 2차 최고 가격 고시 전날인 3월 26일보다 휘발유는 190.9원, 경유는 188.8원이 올랐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한풀 꺾인 줄 알았던 전기차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1: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까지 강화하면서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기차가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이란 전쟁 두 달,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4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준주정 차량 연료 탱크를 채우는 데만 1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인데 같은 크기의 전기차를 고속으로 완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고유가 부담을 피해 다시 전기차를 선택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7: 그러니까 레이로도 바꾸고 싶었고 그냥 전기차가 좀 덜 드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하는 직업이어서 이제 전기차로 바꾸니까 유류비가 훨씬 절반 정도 줄었어요. 네.
2: 실제 이달 중순까지 팔린 전기차는 모두 10만 7천 대.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5대 중 한 대는 전기차였고 수입차 판매의 절반은 테슬라의 전기차가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전기차도 모두 합쳐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고유가는 물론 기존 경차 중심에서 벗어나 대가족도 함께 탈 수 있는 중형 SUV와 상용차까지 전기차 차종이 다양해진 것도 확산 속도를 높였습니다.
8: 무엇보다 완성차 업계가 치열한 전기차 할인 경쟁을 벌인 데다 올해부터 신설된 전기차 전환 보조금 덕분에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2: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기차 충전 요금도 세분화해 이용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 전기차
3: 김성환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입니다.
9: 30km 이하 또 5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 그 이상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 가면서 그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요금 체계를 어떻게
2: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2만 9천 대 분량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오름세를 탄 전기차 환승 속도를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10: 열혈강호 온라인.
12: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와이텐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도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전시간 기름램프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뒤쪽으로 월곡램프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부간선도로에서 이 내부순환로로 진입하는 데 차량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신내 부근부터 내부순환로 진입하기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33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여의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원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이 도심에서는 세종대로 남대문에서 시청 쪽으로 시청역 7번 출구와 파위 2개 차로가 지폐로에서 부분 통제가 되고 있고요. 도봉구 어린이날 축제로 마들로는 도봉구청 교차로에서 방학대상타운 교차로 사이가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 이 통제는 저녁 8시까지 이어집니다. 이 밖에 뚝섬로는 용비교에서 서울숲 쪽으로 서울숲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하위차로 따라서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들은 계속해서 교통량이 꾸준한 편인데요. 특히나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은 망양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사이로 충청권 중심으로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신탄진에서 주감휴게소,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다시 안성부근과 기흥에서 수원, 수도권,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당진에서 서평택까지 무려 22km 구간에서 쭉 밀리고 있고요. 송악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큰 기계가 멈췄을 때 베테랑 수리공이 망치로 한 곳을 툭 쳐서 고치고는 1,000달러를 청구했다는 일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망치질 한 번에 너무 비싸다는 항의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망치질 값은 1달러지만 어디를 쳐야 할지 찾아낸 값이 999달러입니다. 우리의 재무 문제도요, 이런 진짜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내 보험과 연금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혼자서는 안 보이던 그 급소를 정확하게 찾아낼 전문가 말이죠. 뻔한 정답 말고 내 상황에 딱 맞는 그 한 끗을 찾아내는 것.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분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죠. 여러분의 가계부 급소 정확하게 짚어낼 999달러짜리 안목을 가진 베테랑 두 분을 모셨으니까요. 오늘 굿모닝 굿나잇에서 우리 집 가정경제 문제의 진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999달러짜리의 안목을 가진 베테랑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거를 환율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일 텐데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한 이유가 오늘 정말 특별합니다. 두 분이요. 우수 설계사 중에서도 최고봉인 명장 타이틀을 취득하셨다고요?
2: 아, 그랬대요.
0: 그랬대요. 지금 저희가 축하 팬바레를 울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제가 찾아봤더니 2025년 기준으로요. 이 재무 설계해 주시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40만 명이 계신데 이 중에서 명장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이 3,967명.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는 거예요.
3: 아, 좀 쑥스럽습니다.
0: 제가 지금 좌명장, 우명장을 모시고 최고 중에 최고 분들과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그게 기준이 좀 있긴 있어요. 이제 우수 인증 설계사라고 그래서 매년 협회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민원이나 불완전 판매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뭐 13회차, 뭐 1년 동안 뭐 유지율이 90%가 넘어야 되고, 연봉이 뭐 4천, 5천 넘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기준에 합당이 되면 우수 인증 설계사라는 타이틀을 받고 그 우수 인증 설계사를 5년 동안 이상 연속되면 이렇게 또 명장이라는 타이틀도 주고 있습니다.
0: 아, 이걸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셔서 담담한 이야기 같지만 이거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2: 저는 사실 지난주에 기분이가 되게 좋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요.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불완전 판매가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아마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김충남 전문가는 13년, 저는 올해로 19년인데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90% 이상을 쭉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만족시켰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분이가 좋았습니다.
3: 아, 유지율이 좀 쉽게 설명드리면 뭐 100명의 계약건이 있다면 그중에서 한 10분 빼고는 계속 저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1년이 아닌 저희는 뭐 10년 이상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깨를 좀 피고 말아도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두 분 더 으쓱하셔서 이야기해도 되실 것 같아요. 그만큼 두 분이 설계해 주시는 각종 가정경제 그런 금융상품들이 각 가정의 상황에 꼭 맞고 불필요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고 계속해서 전문가를 의지하며 재무관리를 받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명장 설계사에게 우리 집 보험 우리 집 재무 이 문제 한 끗 제대로 진단받고 고치고 싶다 하시면요.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베테랑 수리공이 망치로 한 곳 이렇게 쳐서 문제 해결해 주고 1,000달러 청구했다라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저희는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999달러의 진단을 해주시지만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는 거 방송 중에 신청해 주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명장의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9658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1세 남성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의 가입과 해지를 반복했더니요. 지금은 실손보험만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고정수입도 생기고 나이도 들다 보니 암보험 정도는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월 10만 원 미만으로 실손보험 말고 가장 중요한 보험을 딱 하나만 가입해야 하고 한다면 어떤 걸 가입해야 할까요? 몇 번 방송을 듣긴 했지만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어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9658번님의 사연을 듣고 정상욱 팀장님이 그건 바로 난데 까막쇠라고 하셨어요.
1: 아, 바로 오픈하시네요.
0: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맞아요. 그런데다가 그냥 일상생활의 일들도 다 까먹는데 보험처럼 어려운 이야기들은 당연히 돌아서면 까먹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분의 명장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뭐 매달 가정에 넉넉한 돈이 있다면 보험으로 많이 대비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에 꼭 필요한 것들을 짜야 할 텐데요. 자,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이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1: 제가 19년째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높은 반면 나는 그런 보장도 잘 돼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좋은 보장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가성비가 좋고 꼭 나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오늘 질문 주신 청취자님처럼 50대 이후에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꿀팁 대방출해드리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 보장성 보험 하면은 솔직히 어떤 청취자분들이니 간에 이 보험으로 무슨 진단비를 받아서 수술비를 받아서 내 자산을 불리거나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없으셔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장성 보험은 절대적으로 대세율 법칙 또는 확률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금융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 이 확률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가 늘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 보장성 보험은 첫 번째 확률이니까 결국은 첫 번째 발병률이 높고 그리고 발병 시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 거 위주로 좀 가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요양이나 간병을 준비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로 인해서 또 수입원이 급감 또는 단절되는 이런 우선순위에서 순차적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발생 확률이 높은 곳에 보험을 가입해놓고 위험 대비를 하시는 게 이 지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가장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럼요. 얼마나 많은 확률로 질병의 진단을 받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던 중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최근에 암 발병률이 더욱더 높아졌더라고요.
0: 그래요.
1: 특히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50세 이상 사망률 1위는 암이 뭐 독보적으로 1위였는데요. 제가 놀란 거는 이게 아니고 23년 기준으로 기대 여명 남성이 81세 기준 여성이 87세까지 생존할 경우 남자의 암 발병률이요 무려 44.6%로 두 명 중 한 명이었고요. 여성의 암 발병률은 38.2%로 세 명 중 한 명이 암 진단을 받는 것으로 국가암지식정보센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1: 또한 50세에서 70세 시기 심장질환 진단 비율이요 무려 77%로 매우 높았고요. 뇌질환 또한 75%로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연령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높아진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중한 돈 매월 보험료로 납입을 해야 된다면 조금 전에 김충란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 집중을 해서 내 소중한 보험료를 써야 하는지 여기에 좀 관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성인 남녀 3명 중 1명이 암 발생한다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2명 중 1명꼴로 암 진단을 받고 지금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발병률도 진단을 받는 게 지금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소중하게 내는 내 돈이 이렇게 발생 확률이 높은 곳에 좀 보장을 할 수 있게끔 쓰여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이거 좀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2: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입하는 보험료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회사별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보장을 했을 때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A보험사 기준으로 약 3만 2천 원을 약 20년 동안 총 내는 보험료 770만 원을 납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보험료 가지고 우리 청취자들이 좋아하는 2번 1당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매월 3만 5천 원씩 내면 20년 동안 냈을 때 총 또 86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0: 네.
2: 내는 보험료는 770만 원, 860만 원 거의 좀 비슷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860만 원의 이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입원을 287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20년 동안 내고 보장받는데 사실상 입원이 땅이라는 것보다는 더 큰 위험에 있는 암진단비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건데 그거를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고, 큰 질병을 위한 보험을 우선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내가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이 보험료로 쓸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걸 가급적 이렇게 위험 부담이 높은 곳을 사라. 그러니까 보험도 선택이고 상품을 선택하는 거라고 했을 때 암, 뇌, 심장 질환처럼 3대 진단비에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사는 게 좋지 불필요하게 뭐 병원비에 쓰는 입원 일당 이런 걸로 이런 특약들을 사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1: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몇십만 원 없어도 저희가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암이나 뇌나 심장 쪽의 진단 시에는 일단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내 수입원이 단절될 수 있거나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우선순위를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0대 이후 3대 성인병 진단비 진단비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50대 이후의 청취자님들께서는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주신 청취자님처럼 50대 이후 실손보험 외의 전문 상태이고 가장 중요한 보험을 딱 한 가지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정상우 김충남 픽으로 20년 납 90세 만기의 보장으로 암 진단비 3천만 원과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각 1천만 원의 진단비와 암이나 뇌의 중요한 수술비 그리고 가족일상 배상 책임 등의 이런 기본적인 보장안을 만드셔서 실손보험과 유지를 하신다면 적어도 이 3대 성인병 진단비에서 위험은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혹 보험료를 추가로 쓰실 수 있다면 최근에 여러 가지 비급여 치료를 같이 통합으로 보장을 해주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나 비급여 항암 치료비 요 정도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20년을 납입해야 된다면 2,400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많은 비용을 낼 때 어디에 집중할 건지 오늘은 한번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비용을 내가 내야 한다면 이왕이면 나한테 딱 맞는 보험, 진짜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 돈을 쓰는 게 가치 있는 일이겠죠.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 이 보험료가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 건지 명장에게 점검 받아보시고요.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문자로 간단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리고 문제 해결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정상욱 팀장님 준비해주셨다고요.
1: 네, 오늘 사연 주제를 제가 눈 뜨고 코 베인다로 정해봤습니다. 청자님들 기억하실까요? 한 3주 전에 김충남 전문가랑 저랑 방송을 할 때 갑자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기존에 담당했던 담당자분이 그만두셔서 새로운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명 동의와 인사차 방문을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이럴 때 신규 보험에 대한 가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권유할 테니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도 되고 담당자가 변경을 했다고 해서 서명할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없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0: 기억나요.
1: 그때 이 방송을 듣고 저희한테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청취자님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전화를 받고 바쁘셔가지고 여러 번 거절하셨는데 계속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만나셨대요. 만나셨다가 이제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던 종신보험의 계약 변경을 하시면 더 좋게 변경이 되고 그리고 뭐 손해도 없고 이렇다고 해서 그냥 사인하라는데 몇 번 사인을 하고
0: 하셨어요.
1: 고 지내시다가 그 방송을 듣고 혹시나 해서 상담을 신청을 하신 사례입니다.
2: 아 정말 이런 일이 또 있었네요. 없길 바랬는데.
0: 그러게요. 결국에는 만나셨네요.
1: 맞아요.
2: 아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 좀 집중해서 좀 들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5인 가족으로 총 225만 원을 좀 납입 중이셨거든요. 이 중에서 215만 원이 부부의 보험료로 납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청취자님은 기존 계약의 변경이 아닌 해약을 통해서 손해를 좀 크게 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을 또 추가로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 보험이 매월 또 68만 원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좀 부부의 보험료가 높아서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이 신규로 가입한 68만 원의 종신보험 이거를 가입하게 된 내용을 또 확인을 하시고 놀라셨는데 결국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또 종신보험을 가입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도한 거를 어떻게 보면 담당자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부 청취자님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 상품 이런 금융 상품들은 사람을 믿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야 할 건 내가 가입한 증권과
1: 맞아요.
2: 약관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저희가 조심해야 한다고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고 우리가 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도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강조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 살펴보면 5인 가족 보험료가 225만 원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부부 보험료만 215만 원이다. 이것도 참 이상해요. 부부 보험료만 215만 원. 이게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1: 맞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청취자님도 청취자님이었는데 청취자님의 배우자분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현황을 보고 정말 더 깜짝 놀랐습니다. 한 건의 종신보험에 실손특약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모든 보장이 없었고요. 다른 세 건의 보험 모두가 사망보험금만 있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한 이유를 여쭤보니까 현재 공무원으로 이제 은퇴 후에 공무원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더 많은 연금으로 나는 노후를 정말 편하게 즐길 거야. 그래서 이제 지인 설계사분들이 추천해준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1: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님이 노후 자금을 위해 세 건의 종신보험을 중복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다음 보기 중 연금의 목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1번 양로보험, 2번 연금 받는 종신보험, 3번 매월 생활비 많이 받는 종신보험, 4번 연금보험.
0: 뭔가 앞에 수식어들이 많이 붙어있으면 거기 현혹되긴 하는데 그래도 속지 않고 연금으로 받고 싶으면 상품명이 연금보험으로 끝나는 걸 선택을 하셔야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 네, 정답 4번 연금 보험입니다. 네, 문제가 좀 쉽긴 했는데.
0: 저도 명장인 것 같은데요. 네.
2: 저희들은 명장이니까 명장들이랑 같이 방송하시면 명장 아나운서가 되는
0: 아유,
2: 겁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일단 현재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정상욱 팀장님 맨날 이제 이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장이로 저도 저 김충남 남이남이 우기우기 성이 이름 걸고 말씀드리면 이 종신보험은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0: 맞아요.
2: 자주 말씀드렸지만 연금의 전환의 기능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납입한 보험료의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연금으로 바뀌는 건데 이 종신보험의 특성상 납입한 원금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원금이 되더라도 먼 미래에 되기 때문에 연금은 내가 납입한 돈보다 더 많이 받아야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은 연금으로는 적절치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들어있는 특약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종신보험에 들어있는

0: 최근에 나온 그 당기납 종시는 일부 그런 기능이 있지만 그것 또한 조심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1: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장도 사라지는 반면에 내가 최초에 그 받기로 했던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도 없어집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네.
1: 모든 보장이
0: 다
1: 다
0: 없어지는 겁니다.
1: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입하는 동안 보험 중에 가장 높은 사업비를 냈는데 그리고 납입을 끝내놓고 연금으로 전환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보다 훨씬 적은 돈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으니까 사실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맞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 사례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보장도 되고, 연금도 되고, 이렇게
1: 그렇죠.
2: 얘기를 하시니까 다 중복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듣고 계신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 중에도요. 나도 이런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해 놨는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도 연금 받는 종신보험. 매월 생활비 주는 종신보험. 이렇게 앞에 수식이 많이 붙어 있고 뒤에 종신보험이라고 써여져 있다면 이건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고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거니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문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시면 무료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 어떻게 머니 처방전 써 주셨을까요?
1: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불완전 판매를 통해서 가입한 보험은 3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보증 해지 처리를 통해서 납입했던 3회 보험료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험 계약은 무효 처리를 했고요. 그 외에 두 건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8천만 원 내외로 변경을 해서 보험료를 줄였고 그 외에 효율성이 부족한 특약과 그다음에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갱신형 특약들 그리고 보장에 비해서 너무 높은 보험료 이런 것들은 좀 일부 정리를 해서 보험료를 좀 대폭 줄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덧댈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0: 네, 여기까지는 기존보험의 효과적인 계약 변경 그리고 해지를 통해서 보험료를 좀 줄였다면은 이제부터는 청취자님의 암에 대한 가족력을 고려한 생존시의 보장을 효과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기존의 암보험의 진단금이 1억 정도로 이 가족력을 고려한 좀 높은 보장이었는데요. 이 리모델링 후에도 동일한 1억을 준비하긴 했지만 나중에 생존 시 그리고 향후에 노후로 인한 그런 그 현금 흐름을 따졌을 때 60세까지는 1억, 그리고 70세까지는 9천, 90세까지는 5천만 원 이렇게 지금 차츰 한참 활동하는 시기에서 이제 소득이나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에 지금 진단비가 줄어들 수 있게 복층으로 통해서 복층 설계를 통해서 보험료의 효율성을 높였고요. 그 외에는 기존에 뇌나 심장의 진단비는 모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어서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로 보장의 범위를 넓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146만 원에서 매월 46만 원으로 청취자님의 보험료 매월 정말 100만 원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100만 원 이상 줄었으니까 보장도 나빠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잘못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1억 5천 정도 내었는데 이거 줄어드는 거 말고는 정말 살아계셨을 때 생존에 대한 보장은 기존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좋아졌습니다.
2: 그렇죠. 자, 청취자님 거 살펴봤고요. 배우자님 그럼 어떻게 변경해 주셨을까요?
1: 공무원분들이나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단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한 가지 좀꼭 참조를 하실 내용이 있어요. 실비보험을 중복으로 가입을 해서 납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그동안 수많은 설계사 상담을 할때그 누구 하나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님은 매달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9만 5천 원의 실손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요.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을 계약 변경을 통해서 실손보험을 중지를 시켰고 그 외에 종신보험 중한 건은 주계약 감액을 통해서 매월 36만 원의 보험료를 9만 원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두 건의 종신보험은 지금의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까지 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청자님 현재 단체 보험 그리고 실손보험 외에 생존 시의 보장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늘 강조한 발병률이 높고 발병 시에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수입원이 급감할 수 있는 위험에 따라서 보장안을 개선을 해드렸습니다.
2: 자녀 보험도 최종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그거는 일단 상해 후유장애를 포함한 암 진단비는 이제 문의만 안 말고 정말 암 진단비를 폭넓게 준비해드렸고 내라

0: 심장의 진단비는 청취한인가 동일하게 뇌혈관의 활성 진단비, 하여튼 가족 이상 배상 책임 폭넓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준비해가지고 폭넓게 해서 추가적으로 매월 7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약 50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1: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녀분들 3명도 건강체로 조금 3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5인 가족 처음에 225만 원의 보험료인데요. 상담 이후에 92만 원 정도로 매월 133만 원을 줄였습니다. 줄인 보험료 중에 일부 부부의 보증형 변액연금을 통해서 매월 70세 때부터 부부가 합산 114만 원씩 평생 보증을 받아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2: 워낙 보험료를 많이 쓰고 계셨기 때문에 살펴볼 내용도 많았습니다. 지금 종합해 보면 몰라서 잘못 내고 있더니 종신보험에 돈이 많이 새 나가고 있었던 거죠. 과하게 지출되던 보험료 줄이면 노후 준비할 수 있는 재원 마련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명장의 재무 설계겠죠. 여러분들도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
2: 굿모닝 굿나이프 정상호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님 질문 하나 해결해 드려볼게요. 4233님 급하다 급해 질문입니다. 최근 5년간 납입하고 5년 거쳤다가 10년째 납입한 원금에 무려 133%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 있다고 해서 자꾸 가입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거 혹시 종신보험인가요?
1: 종신보험 아니고요. 최근에 나온 모 회사의 상품이 맞긴 합니다. 연금보험의 목적인데요. 5년 납입하고 5년 거치하면 원금 대비 133%를 보증해서 확정으로 수령할 수 있고 월150 한도 내에서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재무 목표별로 잘 설정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품이다라고 봅니다.
2: 아, 그렇군요. 단기납 종신보험이 아니고
1: 맞아요.
2: 연금 상품이니까 요거는 괜찮다라고 전문가가 판단해 주셨는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명확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살펴볼게요. 5917번님,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보증형 보험, 이거 중도 해지하면은 처음 약속한 금리 보증해 주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0: 네, 보험 상품의 특성상 중도 해지 시에는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2: 원금 보장은 없는 거군요.
0: 그래서 끝까지 유지할 때는 소비자한테 유리한 상품인 건 맞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초기 금액이 중요합니다.
2: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금융상품 잘 알고 설명 듣고 가입하고 사인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막상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열어놨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두 명장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7: 고맙습니다.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금융상품은 디테일의 악마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몇백, 몇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의 금융상품은 어떤가요?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을 손해보고 있는 상품은 아닌가요? 전문가와 함께 내 금융상품, 과연 나에게 꼭 맞는 좋은 상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Guns N' Roses의 November Rain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New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은 다소 흐리지만 나들이 즐기기에는 무난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고요. 중부와 경부, 전북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이 건조함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낮 기온이 16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강서쪽으로 가는 길도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성산대교 부근 일대로 밀리는데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도심에서는 퇴계로가 2가에서 명동 역쪽으로, 을지로는 삼가에서 을지로 입구 역쪽으로 밀리고요. 율곡로도 창덕궁에서 광화문 쪽으로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안성부근과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로 정체 구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자키,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9: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안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의 분열 때문에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도 협상을 이어가겠다.

0: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협상한 전문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위협적인 수사와 도발을 멈춘다면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새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 이란은 협상하려 하지만 나는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군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원합니다.
1: 또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도 협상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군으로부터 이란에 대한 새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 이란을 끝장내고 싶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1: 이스라엘 N12 방송은 미 중부사령부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45분간 브리핑했다며 협상 교착을 타개하거나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2: 유럽연합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U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
1: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로 1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 차 시장에서 EU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한일 역시 트럼프의 도움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세를 통한 간접적 보복 조처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 예고에 EU 집행위원회가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EU산 차량에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주장에 대해 EU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같이 반응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천 명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 CBS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존 파넬 미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현지 시간 1일 이러한 주동 미군 감축 계획을 밝히며 이번 감축이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3: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SNS에 각종 합성 이미지를 올리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와일드 카드라고 적힌 우노 게임 카드 6장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이란에서 제시한 협상안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린 겁니다. 이란을 향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그 와일드 카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0: 네, 이번엔 또 다른 게시물 보실까요? 미국을 대표하는 전직 대통령 4명의 거대 두상이 새겨진 러시모어산 가장 오른쪽 바위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러시모어산의 다섯 번째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추가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한 걸로 해석되는데 그 내용의 합성 사진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올린 겁니다. 최근 자신을 기념하는 100달러 화폐와 여권 발행을 구체화하고 있는 트럼프. 다섯 번째 큰 바위 얼굴이 되고 싶은 욕망 역시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 이란 전쟁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의 주요 적대국들의 미군의 전쟁 수행 능력과 한계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기회가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이번 전쟁을 통해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정밀 공습 등 미국의 신형 무기를 관찰하는 동시에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이번 전쟁에서 눈에 띄는 대목으로 이란의 저가 드론이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망을 위협한 점을 꼽았습니다. 물가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미국 제조업체들도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0: 미국의 주요 석유 업체들도 생산 차질로 실적이 곤두박질친 가운데 5월 말쯤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을 강조했던 미국 제조업.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미국 경제의 10.1%를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4월 공급업체 인도 실적이 악화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는 84.6으로 4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1: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인 2%에 비해 높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0: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이 늘 줄 알았던 미국 석유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오히려 곤두박질쳤습니다.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의 1분기 순이익은 4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감소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쉐브론의 순이익도 22억 1천만 달러로 37% 감소했는데 둘 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중동시설 생산량 급감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석유업계는 해협 봉쇄로 이달 말쯤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2억 2천만 배럴로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석유업계에선 2억 1천만 배럴 아래로 떨어지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6월 지방선거를 32일 남기고 여야 대표가 징검다리 휴일에 나란히 영남권 공약에 나섰습니다.
3: 민주당은 야당의 윤어게인 공천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범죄자 공천이라고 맞섰는데 조작기소특검법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영남권 공약에 나섰다고요?
4: 네, 스스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다닌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정청래 대표 그야말로 광폭행보입니다. 오전에는 대전을 찾아 어린이날을 사흘 앞두고 열린 축제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에 맞서 민주당 허태정 후보에게 한껏 힘을 실었는데요. 후보를 자랑하고 또 자신감도 불어넣으면서도 거듭 자만하지 말라 오만을 경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5: 4년 전에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깝게 졌었는데 지금은 좀 넉넉하게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낮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을 만나서
4: 정청래 대표는 이어 포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고 5시부터는 포항 죽도시장을 돌며 민심도 청취합니다. 내일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개소식, 또 모레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등 2박 3일간 영남 일정이 빼곡합니다. 부울경 지역에서 부는 동남풍, 이른바 보수 결집 현상을 차단하려는 행보입니다. 동시에 야권의 견제구도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이 윤 어게인으로 귀결됐다면서 국민께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보궐공천장을 받은 이진숙, 이용, 김태규 후보를 겨냥해 최신의 기회를 걷어차고 기어이 윤석열 정당으로 남길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12.3 계엄 당시 대통령 최측근으로 헌정 파괴 책임이 막중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처지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느냐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중앙윤리위를 열고 정 전 비서실장의 복당 여부를 심사할 방침입니다.
2: 네, 국민의힘은 부산에 갔는데 이 특검법에 날을 세웠다고요?
4: 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국민의힘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당 안팎의 이선 퇴진 요구 속에 여의도만 맴돌던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남은 한 달 뭉치자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추진한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 전재수, 김경수 후보를 콕 찍어 범죄자라고 칭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6: 끔찍한 짓이고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이재명 같은 범죄자를 보유한 정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움츠러들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낼 유일한 주체는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4: 이같이 고조된 분위기 속에 연단에선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장동혁 대표를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시라고 쓴소리해서 당내 큰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대여투쟁을 외치면서도 당 노선과 내홍 등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1야당의 민낯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인데요. 장동혁 대표는 내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에도 가지만 오늘과 내일 모두 별도의 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지사 후보로 삼성전자 고졸신화의 주인공 양양자 최고위원을 확정하면서 16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여성 간 맞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와 양양자 후보의 보수 야권 단일화가 추진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3: 청주에서 산모가 응급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소방당국에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입원 중인 29차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부인과는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 등에 있는 병원 12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인큐베이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이 전국에서 병원을 수소문했는데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이나 진료과 부재 등으로 거절당한 끝에 태아가 결국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산모는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2: 연휴 첫날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30주년 행사에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가 중단되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3: 잉어킹이란 희귀 카드를 주는 이벤트 때문이었는데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7: 노동절 휴일인 1일 서울 성수동입니다. 골목길이 사람으로 가득 차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 30주년 행사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추산 성수 카페거리 인파는 오전 10시 2만 6천 명에서 정오쯤엔 4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안전 우려에 경찰과 소방까지 출동했고 결국 행사는 중단됐습니다.
8: 거기 바닥에 깔린 사람도 있어요.
1: 포켓몬 행사 참가 시민입니다.
8: 사람들이 이제 도로 한 차선 막고서 거기로 걸어댕기고 차는 아예 거의 한 30분, 1시간 동안 못 지나갔어요.
7: 특히 게임에 참여하면 희귀 카드인 잉어킹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인기였는데 이렇게 받은 카드는 이미 온라인에서 2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릴 게 예상됐는데도 관리가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 사람이 이제 그냥 통제가 안 돼서 그냥 뭐 그걸 안내해 주는 것도 없고 안내해 주는 사람도 아예 없었어요. 어린 애들도 엄청 많았는데.
7: 행사는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만큼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2: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데도 한 달 가까이 이를 거부해온 60대가 공원에서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부천의 한 공원에서 드라이버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1시쯤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공원에서 길이 50cm의 드라이버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물건을 조이려고 드라이버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여 동안 7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보호관찰소의 집행에 불응하고 한 달 가까이 착용을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오늘 새벽 6시 반쯤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에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과 소방당국은 진화헬기 4대 등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주불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2: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9: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1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꾸준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영동 고속도로는 상행선 중심으로만 밀리는데요. 경부 고속도로의 경우는 양방향 정체를 보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모두 앞에 55km 구간 정체가 되는데 특히 당진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무려 36km 구간에서 쭉 밀리고 있고요. 영동 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34km 구간이 정체인데 대관령 부근에서 진부 2터널 새마을 부근, 여주에서 여주휴게소, 양지 부근과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그리고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더디게 이동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33km 구간 그리고 부산 쪽으로는 32km 구간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서울 쪽으로는 신탄진에서 주감휴게소,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사이 정체가 두드러지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망양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사이 교통량 몰려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에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를 못 간 지점 5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여의교 부근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세종대로가 남대문에서 시청 쪽으로 시청역 7번 출구와 파위 2개 차로를 차단하고 현재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또한 뚝섬로는 용비교에서 서울숲 쪽으로 서울숲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하위차로 따라서는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5월의 첫 주말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따뜻한 봄날, 오랜만에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모처럼 닷새간 길게 쉴 수 있는 황금 연휴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출근길 도로 위가 유독 한산해서 평소 주말과는 다르게 금세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오늘 쭉 이어서 나들이 하기에 참 좋다 싶은데요.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으니까 야외 활동 계획 중이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 이어지는 휴일까지 언제 어디서든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저스틴 비버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Daisies.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6: FM 94.5MHz 오후 5시 뉴스앤뮤직은 데이지스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특히 팝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예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신청곡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오라클 시스터즈의 Ascendant Scorpio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클레멘타인과 오스카 앤트니 함께 부릅니다. Minuet.

오후 5시 뉴스 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리터당 4.8원 오른 2,008.6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5.1원 오른 2,002.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39전 오른 2010.42원, 서울은 14전 오른 2048.72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2004.54원으로 31전 올랐고 서울의 경우 2035.4원으로 27전 올랐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일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정치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지지했던 공화당 내에서 이 같은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건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부담 때문으로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지구관측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우리 시각 내일 3일 오후 3시 5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됩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30여일 동안 기능 점검과 연료 주입 등 사전 작업을 마쳤고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탑재돼 발사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상 관측용인 이 위성은 우주에 오르면 고도 498km 궤도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중형위성 1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느낄 수 있는 팝 선곡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선 방송 시간대에서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4월 30일 저희 YTN 라디오가 문을 연 지 18주년 되는 날이었죠. 이걸 기념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벤트 열리고 있는데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커피 쿠폰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유튜브 채널 안에 게시물 탭이 있습니다. 이 게시물 탭을 눌러보시면 이벤트 게시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요 내용 쭉 읽어보시고 댓글란에다가 저희 YTN 라디오 개국 축하 메시지 올려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을 보내드리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마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 그리고 주변 뭐 가족분들, 지인분들 모두 모두 알려주셔서 함께 많이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에드 시런의 테네리페 씨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데자뷰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란 전쟁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의 주요 적대국들의 미군의 전쟁 수행 능력과 한계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기회가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이번 전쟁을 통해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정밀 공습 등 미국의 신형 무기를 관찰하는 동시에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전쟁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으로 이란의 저가 드론이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망을 위협한 점을 꼽았습니다.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온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일본의 정유사인 다이오 석유가 러시아 극동 석유 천연가스 개발 사업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원유를 임의 계약 방식으로 계약했으며 지난달 하순 유조선에 실려 사할린을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이르면 내일 밤 다이오 석유의 정유 설비가 있는 에히메현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관광 성수기로 통하는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지만 국제 항공편 취소가 지난해 대비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이란 전쟁의 여파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항공편 정보업체 항반관자 데이터를 보면 올해 노동절 연휴에 예정된 중국 전국 운항 항공편은 총 8만 5천여 편으로 전년보다 5.25% 증가했습니다. 국제선 취소율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7.4%로 두 배 넘게 늘었고 특히 중국 항공사가 운영하는 국제항공편의 취소율은 10.7%에 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의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데이비드 게타와 시아가 함께 부른 Flames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스티비 원더의 Ribbon in the Sky까지 함께 듣고 저는 밤 9시 20분

0: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2: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3: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4: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더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6: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띄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8: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둘째 날인 오늘 하늘이 종일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북부 지방에서는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 많게는 60mm, 수도권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바람에 날이 서늘해지겠는데요.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1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다행히 어린이날에는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노동절인 어제부터 어린이날까지는 최대 닷새간의 황금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가운데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신내 나들목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구리 시계에서 하버골 램프까지는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1: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의 분열 때문에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도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협상한 전문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위협적인 수사와 도발을 멈춘다면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새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4: 이란은 합의하려 하지만 나는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군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원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또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0: 이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도 협상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군으로부터 이란에 대한 새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 이란을 끝장내고 싶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택지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이스라엘 N12 방송은 미 중부사령부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45분간 브리핑했다며 협상 교착을 타개하거나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1: 유럽연합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U산 자동차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
0: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로 1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 차 시장에서 EU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한일 역시 트럼프의 도움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세를 통한 간접적 보복 조처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자 EU 집행위원회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3: 미국의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1: 우린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15% 균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당장 다음 주부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 거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U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지난해 공동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여러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협정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협정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U 기업을 차별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이 EU의 이란전 비협조를 무역 보복 조치로 노골화하면서 이란전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2: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에 따른 이란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48억 달러, 우리 돈 7조 800억 원에 달한다는 미 국방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 자료를 보면 미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해상 봉쇄가 시작된 후 이란산 원유 5,300만 배럴을 선적한 유조선 31척이 걸프만에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 국방부는 이들 유조선에 실린 원유를 최소 48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이 기간 미군은 원유 등을 싣고 해역을 빠져나가려던 선박을 40척 이상 돌려보냈으며 이란 선박 2척을 납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SNS에 각종 합성 이미지를 올리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와일드 카드라고 적힌 우노 게임 카드 6장을 들고 있고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제시한 협상안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SNS에 올렸습니다. 와일드 카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을 향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5: 그러니까 군사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두 가지를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 와일드카드에서 여러 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옵션 자체가 이란에게 굉장히 부담이

0: 되고 압박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1: 이번엔 다른 그림 보시죠. 미국을 대표하는 전직 대통령 4명의 거대 두상이 새겨진 러시모어산 가장 오른쪽 바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러시모어산의 다섯 번째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추가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한 걸로 해석됐는데 그 내용의 합성 사진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올린 겁니다. 최근 자신을 기념하는 100달러 화폐와 여권 발행을 구체화하고 있는 트럼프. 다섯 번째 큰 바위 얼굴이 되고 싶은 욕망 역시 감추지 못하는 듯합니다.
2: 미 국방부가 주둔 미군 5천 명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1: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토 회원국에 대한 병력 감축을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행동에 나서면서 주한 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죠.
2: 네, 독일에는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가 있고 남부의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지난해 12월 기준 3만 6천여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독일에서 병력 약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언급하며 나토 회원국에 대한 미군 감축을 압박해왔습니다.
3: 미군을 감축할 겁니다. 제가 왜 안 그러겠어요? 보십시오.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페인은 끔찍했죠. 정말 끔찍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3: 한국에 하게 두세요.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린 북한 핵무장 세력 바로 옆에 4만 5천 명의 병사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데 말이죠.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미군을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며 조기 철수로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은퇴자 거주 지역인 더 빌리지스를 방문해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동에 배치돼 있는 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 네, 이번엔 국제부 연결해서 이란 속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혜 기자, 미국 석유업체들이 고유가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4: 네, 엑슨모빌과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 사업 가능성 평가를 위해 현지에 직원을 파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석유업계 직원들은 현지를 수시로 방문해 베네수엘라 측과 노후화된 유전 재건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자를 결정한 회사는 없지만 지속적인 국제유가 급등이 그동안 접근을 꺼렸던 미국 석유업계의 태도를 바꿨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직항 노선이 7년 만에 재개되는 등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축출 이후 양국 관계는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해협을 개방하고 핵 논의는 뒤로 미루자는 이란의 2차 제안에 대해 핵보기에 이를 때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며 더 강한 압박을 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백악관에서 쉐브론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 업체 경영진을 초청해 시장 영향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는 이란 전쟁의 에너지 시장 영향과 미국 내 에너지 생산, 베네수엘라 정세, 원유, 천연가스, 해상 운송 등이 폭넓게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전쟁이 길어지면서 각국이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일본이 호르무즈 봉쇄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처음 수입한다는 소식도 있다고요?
4: 네,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온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원유는 일본 정유사인 다이오 석유가 러시아 극동 석유 천연가스 개발 사업인 사월린2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것입니다. 일본은 임의 계약 방식으로 원유 조달 계약을 체결했고 이르면 내일 밤 다이유 석유의 정유 설비가 있는 에히메현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 주도로 극동 사할린주 북동쪽 해상에 있는 가스전에서 액화 천연가스와 원유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교도통신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2: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기대감을 드러냈다고요?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애초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정됐는데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연기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내 현재로서는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 방문은 놀라울 것이고 시 주석과 함께할 방문은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고 놀라운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방중 일정을 5월로 확정한 것에 대해 그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사실상의 종전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6: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7: 저축은행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3: 고양 특례시.
4: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10: 유정아.
1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2: 엄마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3: 아빠. 늦게 와도 돼.
1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4: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5: 나도 바쁘니까 끊어.
11: 주말에도 긴급 돌봄.
16: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7: 반도체, 수소, 이 모든

0: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2: 답 나왔네.
3: 가자.
1: 어딜요?
3: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4: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5: 평택시!
6: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얼마나 걸릴까요?
6: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3: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6: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7: 세계 반도체 수도,
3: 대한민국 수소 1번지,
5: 바로 평택시.
8: 교통안전 1분 턱.
9: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 전엔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1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무사고.
11: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2: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하늘이 종일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북부 지방에서는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비바람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둘째 날인 오늘 도심에서는 집회와 행진이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청역 7번 출구 하위 3개차로 점유하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행진도 시작되겠는데요. 세종 로터리에서 종로 1가, 안국 로터리 지나 광화문 지나 시청역 7번 출구까지 하위 2개차로 이용해서 행진이 이어지겠습니다. 도심 퇴계로 따라 신당역 방향 서울역 사거리에서 회원사거리 구간 양방향 아직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퇴계로 사가에서 충무로 역지나 회원사거리 쪽으로도 차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비봉 나들목 진출로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대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가는 길은 총 4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대명 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 모두 24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026년 5월 2일 토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레오나르도의 스케치북에서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커트 베스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의 커트 베스터가 다빈치의 스케치북을 보고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곡한 곡인데요.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오늘 5월 2일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음악가이자 악기 발명가이기도 했죠. 리라라는 악기를 직접 개량해 연주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곡은 없지만 여러 작품을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가들은 어떤 곡을 작곡할 때 영감을 받아 만드는 경우가 많죠.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렌치의 작품 중에도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토퍼리의 꿈이라는 곡입니다. 피아노를 발명한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퍼리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인데 그가 피아노를 처음 발명했을 때 어떤 음악을 떠올렸을지를 생각하며 만든 곡입니다. 크리스토퍼리의 꿈, 데이비드 렌치의 피아노 연주로

크리스토퍼리의 꿈, 데이비드 렌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듀엣토 헤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007님, 슬기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그리움이란 감성이 없다면 인생이란 드라마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뒤돌아보았을 때 내가 걸어온 길에 아름다움이 가득했음을 알게 되는 것도 그리움이 마음속에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슬기님의 노래를, 음악을, 예술을, 인생을 모두 그것들답게 하는 게 그리움이란 감정 아닐까요? 라고 사연 보내셨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듀에토의 그림 끝에라는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움이란 얘기를 했더니 4007님께서 그림에 대한 생각을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 대한, 어렸을 때에 대한, 옛날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가끔 그때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친구들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지금 뭐 아무리 발달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 찾는다 해서 본다고 해도 그 친구는 내가 안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참, 이 만화책을 보다가 뭐 이런 웹툰을 보다가 어떤 고교 시절을 졸업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막 가슴이 그렇더라고요. 2055님, 실디,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지구를 위해 평소에 뭘 한 건 없지만 그래도 1시간 소등에 참가하기 위해 캔들을 사봤어요. 불 끄고 그냥 자는 결과로 이어졌지만요. 실디는 지구의 날 뭐 하셨나요? 궁금해요. 저는 커피 쿠폰 당첨됐어요.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새벽잠 없는 뒤더지가 될 것을 뒤더클 앞에 맹세합니다. 대전 인기현상 공연은 정말 좋았고요. 다들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공연장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인기현상 라모레시 무오베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군요. 제가 민방위 훈련을 갔다 왔던 날이네요. 네, 4월 22일 날 지구를 지켰습니다. 네, 한국을 지켰습니다. 지킨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민방위 훈련 가서 교육받았습니다. 예. 정말 예, 민방위라니요. 이 군대를 전역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이제 민방위 교육으로 넘어가는 건데 예. 커피 쿠폰 축하드립니다. 네. 1355님, 갑자기 집 김밥이 먹고 싶어 냉장고 털이를 했어요. 아기 손바닥만한 김을 찾아서 단무지 대신 석박지를 넣고 꼬꼬마 김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름 모양이 그럴싸하게 나와 기쁜 맘에 국산 참깨도 뿌렸죠. 김밥을 살짝 뒤집어 봤더니 아니 얘네들 앞 옆구리 할 것 없이 다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뱃속 들어가면 그게 그거지 하고 숟가락으로 비빔 김밥 퍼먹고 마무리했습니다. 슬디는 어떤 김밥 좋아하시나요? 했는데 아 이게 보니까 김이 돌김이긴 한데 잘 찢어지는 김? 아 이게 너무 밥을 뜨거웠나? 이 밥이 너무 뜨거우면 김이 찢어지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김에 좀 기름칠을 안 하셔서 그냥 싸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김이 퍼석해. 왜냐면 김밥을 말면 김이 동그랗게 말려야 되는데 잘 말았다 못 말았다가 아니라 김의 상태가 잘 찢어질 수밖에 없는 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김에 비해 밥이랑 야채를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지금 사진을 보면은 상당히 안에 꼬꼬마 김밥이라고 했는데 채썬 당근이 지금 김밥 하나에 지금 8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 정도면 터지죠. 원래 김밥은 또 이렇게 터지는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예. 하긴 옛날에 제가 소풍 갈 때는 항상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먹으면서 갔던 것 같은데 그런 김밥 안 먹은 지 오래됐네요. 왜냐면 워낙 김밥집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8005님, 오랜만에 슬디를 대전에서 보고 너무 행복했답니다. 더구나 핑크 슈트의 슬디는 너무 멋졌고 슈즈까지 눈부시게 멋졌답니다. 대전은 기차를 스릴 넘치게 타고 간 보람이 있었답니다. 같이 가시는 분이
기차 시간을 착각해서 아슬아슬 타고 갔거든요. 그분은 집에서부터 뛰고 지하철에서도 뛰고 또 뛰고 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과 슬디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초능력을 발휘하신 거죠. 그분께 무한 박수를 보냅니다. 슬디도 박수 쳐주실 거죠? 고생해서 오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박수는 쳐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빨리빨리 준비하십시오. 제가 요즘 제가 F거든요. 근데 요즘 너 이렇게 T 같아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MBTI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MBTI를 느껴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아, 가운데 있는 두 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앞뒤에 있는 사이드가 그 사람의 성향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제가 F이지만 제가 J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은 돼. 그러나 J가 뒤에 따라왔을 때 근데 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힘든 건 알겠어. 근데 공감. 아 그렇지. 근데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J적 성향이 저의 F를 이기는 걸 봤을 때 아 이게 F와 P가 붙어야 약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공감이 나오는 것 같고 또 T와 J가 붙으면 진짜 그 사람은 T적인 성향이 강한 건데 T와 P가 붙잖아요? 근데 좀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예. 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제가 말하는 건 그 MBTI를 봤을 때 T인데 F인데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 T 같은데 F 같지? 왜 이렇게 F 같은데 T 같지? 하는 거 보면 앞뒤의 성향이 그 사람의 그걸 많이 나타내더라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I야. T야. T여도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E야. 근데 T야. 굉장히 말을 잘해요. 굉장히 아주 그냥 냉철한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가운데 있는 성향을 내가 바깥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 앞과 뒤였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T라고 하지? 아, 내가 J여서 그런 거를 공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앞날을 위해 고민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MBTI 유술기 이론이었습니다. 네. 퓨어보이스님, 요즘 저는 슬디 못 보는 사이에 설레는 남자가 생겼답니다. 잘해야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한데 심지어 늦으면 못 볼 수도 있어서 매주 화요일이면 얼마나 설레고 긴장되는지 몰라요. 제가 늦을 것 같으면 가족들한테 그분 꼭 만나고 오라고 부탁해야 하는 그 남자는 바로 순대트럭 사장님입니다. 네, 최근에야 저희 동네에 일주일에 한번 순대트럭이 온다는 걸 알았지 뭐예요. 우연히 지나가다 한번 먹어본 게 정말 인생 순대여서 그 뒤로 화요일만 되면 매번 사 먹고 있어요. 실디도 순대 좋아하나요? 하셨는데 아, 그 순대트럭에서 파는 순대가 맛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통 순대트럭에서 파는 순대는 잘 아시는 분들은 그날 때와서 그날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면은 그리고 순대트럭 사장님들 돈 진짜 잘 버는 거 아세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왜냐면 제 아는 분들이 그 순대트럭을 했거든요. 물론 잘해야죠. 맛이 있어야죠. 근데 뭐 단지만 잘 잡으면 아주 그냥 순대 좋아하죠. 아, 순대는 떡볶이랑 먹어야 사실. 네, 순대는 떡볶이에 찍어 먹어야 순대죠. 룬님, 요즘은 저녁버스 타고

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제가 봤을 때 제가 타고 있어서 이 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뒤에 타는 사람들은 또 시끄러운 걸 싫어하니까 뉴스도 조그맣게 들으시다가 음악 나오고 막 우리가 막 듀엣토에 막 이러니까 살짝 이렇게 라는 기억이 납니다. 네. 9772님 오늘 듀엣토와 함께 아침 음악은 아침 준비하는 제 칼질에도 경쾌함을 주는군요. 양배추를 써는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네요. 밥 먹는 중에도 귀는 열고서 듣습니다. 팀장님 목소리가 듣기에 편안하네 하셨는데 그 팀장님은 이제 박시현 팀장님 지난주 뒤덕클 토요 매거진 월간 아트센터 인천에서 오신 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엘레강스하세요. 네. 불어를 전공하셨지만 프랑스를 가보신 적 없는 굉장히 프랑스 배우를 닮으신 우리 박지현 팀장님. 선물을 사오셔서 굉장히 큰 인상을 남기셨고요. 우리 PD님께서 오드리 또또를 닮았다고 네. 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아주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0657님. 국내 탑이라는 아트센터 인천의 음향 체험 해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이 말인즉슨 듀엣토가 공연을 해라 또는 나에게 티켓을 달라라는 그런 뜻을 담은 사연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2524님입니다. 오늘 듀더클 덕분에 아트센터 인천 제 마음에 깊이 강인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제 첫사랑인 인천 사는 조카와 공연 잘 선택해서 데이트 해야겠어요. 곧 만나요. 아트센터 인천. 이렇게 지난번부터 아트센터 인천이 발음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연습해야 돼. 아트센터 인천, 아트센터 인천, 아트센터 인천, 아트센터 인천, 아트센터 인천, 아트센터 인천. 아 이런 거 잘하는데. 참. 아트센터 인천 안 되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976님 결혼한 지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어린이날이 결혼 기념일인데. 올해부터 함께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기 시작했어요. 좋은 결혼 기념 선물과 추억 만들고 싶어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셨는데 30년. 20살에 했어도 네. 30살에 했으면 근데 어린이날 결혼을 하셨네요. 뭐 이게 아무래도 직장이셔다 보니까 결혼을 어린이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30년이니까 97년. 그죠? 97년 5월 5일은 과연 여러분 주말이었을까요? 궁금하죠? 찾았습니다. 97년 5월 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날 결혼하셨네요. 뮤지컬 배우신가? 뮤지컬 배우들이 월요일날. 97년에는 뮤지컬도 이렇게 없던 시절이라. 농담입니다. 아무튼 뭐 정말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3119님, 저희 동네 인천에도 이렇게 훌륭한 공연장이 있군요. 아트센터 인천 공연에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칠순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 인천 분이시군요. 예, 칠순 어머니라. 예, 공감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매주 토요 매거진을 통해서 공연장을 소개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티켓을 주는 공연장도 계시고 공연을 소개해 주는 분 계시고 또 본인 사시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공연장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가서 보시고 어떠신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연을 그대로 오신 분들께 전해드릴게요. 공연이 좋았답니다 이러면서 공연이 별로였답니다 이러면서 물론 뭐 사연을 보내시면서 공연이 별로였습니다라고 하신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아무튼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인기현상의 라모레스 무오베 듣겠습니다.

0: 식감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5월 2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생일입니다. 1986년 5월 2일 생이네요. 손여름은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정상급 피아니스트죠. 연주 활동 외에도 대관료 음악제인 음악 감독을 맡기도 했고요.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이끌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아까 첫 시작에서 이제 다빈치가 세상을 떠난 날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손여름 피아니스트의 생일이네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주곡 21번 중 1악장 손여름의 피아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 더 필즈 아카데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종일 하늘은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북부 지방에서는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 많게는 60mm, 수도권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바람에 날도 서늘해지겠는데요.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다행히 어린이날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둘째 날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서 고속도로 상행선의 정체는 차츰 풀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원 분기점 6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계양 부근에서 서원 분기점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48km 안팎인데요. 계양 부근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인제 부근에서 내리천 휴게소까지 아직은 1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종전 협상이 안 되면서 다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이번 전쟁 자체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여기에서 그냥 전쟁을 끝내야 할지에 대해선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는 전쟁 권한법의 기한이 다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4: 우리가 이 의회 연장 승인 제도를 완전히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린 항상 의회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아무도 연장 승인 요청한 적도 없고 사용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린 왜 달라야 합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앞서 해거세스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기로에 선 전쟁 상황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를 통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건

0: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불리한 합의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응답이 48%, 반대로 전쟁을 다시 해서라도 미국의 더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무모했지만 성과 없이 끝내는 것에 대한 반발도 꽤 크다는 방증입니다. 응답자의 65%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정을 맺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10중 6은 이번 전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고 고유가 부담으로 차 운전을 줄였다는 응답이 44%, 생활비를 줄였다는 답변도 42%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성과 없는 종전에 대한 저항까지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트럼프 앞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끝났다며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이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과 처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적대 행위가 종결됐다고 썼습니다. 이어 이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작전 성공과 지속적인 평화 확보 노력에도 이란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의 휴전으로 적대 행위가 끝난 만 법정 시한 적용을 회피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2: 미국 공화당 내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일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지지했던 공화당 내에서 이 같은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건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부담 때문으로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1: 이란 전쟁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의 주요 적대국들의 미군의 전쟁 수행 능력과 한계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기회가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이번 전쟁을 통해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정밀 공습 등 미국의 신형 무기를 관찰하는 동시에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이번 전쟁에서 눈에 띄는 대목으로 이란의 저가 드론이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망을 위협한 점을 꼽았습니다.
2: 석 달째로 접어든 이란 전쟁은 어느 때보다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두드러졌습니다.
1: 전쟁 영상은 뉴스보다 SNS에서 먼저 퍼졌고 각 진영은 온라인 여론전에 나서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정보도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 자산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화 탑건이 떠오를 만큼 세련된 화면과 장엄한 음악이 더해진 이 영상처럼 미군은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SNS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에 병원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민간인 피해를 부각하며 여론에 호소하는 이 영상은 이란 외무부 대변인 SNS에 올라온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양 진영은 실제 전장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4: 어떤 특정 대상에
5: 조진호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정보를 유라시아 센터장입니다.
4: 시켜서 여론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훨씬 양적으로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많죠. 우위에 있으나 이란이 하고 있는 인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3: 다만 이란이 UAE의 구름씨 뿌리기 레이더를 파괴한 뒤 이란에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처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퍼지는 등 혼란도 발생했습니다. 레고 스타일 연출과 노래 가사를 결합한 이 AI 영상같이 전쟁이 대중문화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닫혀있어. 닫혀있어. 문 여는 건 오직 최고 지도자일 뿐. 뭐라고? 네 트윗 때문이 아니야. 바보 같은 글 때문이 아니야. 관련 AI 영상입니다.
6: 생성형 AI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AI 알고리즘과 여러 가지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대규모의 청중에게
3: 영상과 이미지로 여론을 흔드는 이른바 인지전이 전장의 영역을 온라인으로까지 넓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공승환입니다.
2: 이란 전쟁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올라 1리터에 평균 2,000원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기름값 상승폭이 커지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010원대, 서울은 2,04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전국 평균은 39전, 서울은 14전 올랐습니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2,004원대로 31전 올랐고 서울은 2,035원대로 27전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 아침만 해도 이틀 연속 기름값이 내리는 양상을 보이다 낮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1리터에 4원 8전 오른 2,00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유는 5원 1전 오른 2,002원대였습니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이번 달 1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을 2차 최고가격 고시 전날인 3월 26일과 비교하면 190원 안팎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정부 2차 최고가격 인상폭 210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전국 주유소의 13%가 그 이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 고시 뒤 4차 고시까지 계속 최고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감시단은 나들이철에 편승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교착으로 지난주보다 1배럴에 6.5달러 오른 10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8: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살짝 상승해
5: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 대표입니다.
8: 주유소가 이제 그런 가격에 편승해서 혹시 가격을 조금 더 선 반영해서 올리지 않도록 좀 감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6% 오르며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기름값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중국산 저가 공세로 장기 침체에 빠진 충남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이란 전쟁 여파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1: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이 떠나자 인근 상권은 직격탄을 맞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9: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야 할 골목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상가 임대를 알리는 팻말이 덩그러니 붙어 있고 내부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10: 읍내에 있는 먹거리 골목입니다. 식당들이 밀집한 곳인데 점심시간에도 보시는 것처럼 길거리는 한적한 모습입니다.
9: 중국산 저가 공세로 수년 전부터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이란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위기가 가중됐습니다. 일감이 줄어든 근로자들마저 산업단지를 떠나자 인근 상권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1: 최악이죠. 예.
5: 서산 대산의
11: 장사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직원이 5명 가지고도 부족했거든요. 코로나 때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 서산 대산읍 인구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16,000명에 달했지만 현재 12,000명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기업이 낸 지방소득세 역시 2022년 405억 원에서 지난해 44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12: 뭐 중소기업이나 뭐 몇십억씩 세금 내는 그런 기업들이나 혜택이 되지 저희들 같은 소상공인들은 전혀 지금 뭐 몸소 뭐 와닿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9: 주민들은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3: 조속하게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해서 회장입니다. 국가가 이 지역의 인프라나 도로나 그런 모든 것을 지원을 해서 이제 기업들의 부담도 좀 줄여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9: 장기 침체 속에 이란 전쟁 여파로 근로자마저 산업단

0: 기지를 떠나면서 생계를 위해 남아있는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6.3 지방선거에 나갈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양자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여성 맞대결이 성사됐는데 양양자 후보와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2: 인물난 속에 선출이 지연되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양자 최고위원이 뽑혔습니다. 양 후보는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경선에서 함진규 전 의원과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3: 저는 이번 선거에서
4: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3: 오직 경제와 민생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도민들과 함께 정치 선거를 경제 선거로 바꾸겠습니다.
2: 양 후보와 맞붙게 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SNS에 과거 의원회 간 출입문 사진을 공유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함으로 버텼던 것처럼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절박함으로 경기도 곳곳을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는 SNS에 추미애 후보의 무상교통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양양자 후보와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일단 선을 그으며 당분간 독자 행보를 이어가다가 선거전 막판에 승부수를 띄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는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마포구에서 열린 여성 마라톤 대회에서 만나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원호 후보 측은 윤석열 군단과 함께 선거판에 나서는 소회가 어떠냐며 오 후보에게 날을 세웠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문재인, 박원순 때보다 이재명, 정원호 조합이 훨씬 더 심한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정치검찰이 결탁해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 수사와 조작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점차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반대하냐고 물었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검찰은 결론을 정해놓고 먼지털기식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사법정의를 훼손한 반인권적 불법 수사이자 중대한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의 진실과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에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침묵하냐며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것이냐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이라며 과거 재판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에는 왜 꿀먹은 벙어리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1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 교과서와 다름없다며 사법부를 하녀부리듯 하며 셀프 면죄를 노리는 비겁한 김한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을 봉쇄한 기간에 처형 건수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제시됐습니다. 특히 남측의 가요나 드라마 등 K-콘텐츠 시청을 이유로 한 처형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9차 노동당 대회를 결산하면서 남측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6: 음흉하게도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통해 우리 내부에 저들의 문화를 유포시키면서 그를 통한 그 누구의 표나를 꾀하고 나아가 우리 체제의 붕괴를 기도해 왔습니다.
5: K-콘텐츠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었습니다. 이 같은 시각은 최근 한 대북 인권단체가 집계한 통계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됐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김정은 집권 13년 동안 확인된 처형 건수는 144차례로 이 가운데 65차례는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집중됐습니다. 특히 국경 봉쇄 이후 살인과 과실치사 등 강력범죄로 인한 사형은 44.4%로 줄어든 반면 K-POP,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접촉 등을 이유로 한 처형은 2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형이 진행된 장소 46곳도 식별했는데 평양 김정은 집무실 10km 반경 내 5곳도 포함됐습니다.
7: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근 기간이고요.
4: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대표입니다.
7: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조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5: 북한은 지난 2020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시작으로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하면서 K-컨텐츠 등을 시청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빠와 같은 남측 용어 사용도 역시 처벌 대상으로 외부 문화 유입을 체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범죄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8: 김정은 체제는
4: 주한번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8: 조치를 취하고 있고 뭐 미성년자의 경우도 처형 사례까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5: 김정은 정권의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오히려 체제 경쟁 실패를 자인하는 거란 평가도 있는데 남측과의 민족성을 부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한 요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 내륙 곳곳에서는 비가 시작돼 모레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의 많은 곳에서 12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60mm 넘는 비가 내리겠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5에서 40mm 정도 비가 예상됩니다. 비바람에 내일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서울과 대전의 한낮의 기온이 16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도심에서는 집회와 행진이 있습니다. 홍대역 7번 출구 하위차로 통제하고 집회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행진이 시작되겠습니다. 홍대역 7번 출구로 출발해서 홍대역 3번 출구, 홍대역 교차로 지나 다시 홍대역 7번 출구까지 행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서운 분기점 6차로 갓길에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아직은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슬기대의 2부 첫 곡은 마이어 베어의 오페라 아프리카의 여인 중에서 사막 아리아 경이로운 나라 오 낙원이요 오 파라디즈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였습니다. 작곡가 자쿠모 마이어 베어는 독일 출신의 오페라 작곡가로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했는데요. 악마 로베로, 위그노 교도, 예언자, 아프리카의 여인 같은 작품이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오페라 아리아 한 곡 더 들어보시죠. 오페라 플로에르멜의 용서, 2막에 나오는 아리아, 가벼운 그림자요.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0: 미라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그 공연장과 그곳에서 하는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이죠. 공연의 꿀 정보까지 알려드리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여러 기관이 매주 돌아가며 월간 형태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듀더클 토요 매거진 월간 국립극장 홍보팀 정성용 PD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국립극장에서 홍보 업무 담당하고 있는 홍보팀 정선영 PD라고 합니다.
0: 네, 듀더클 지금 저희가 월간 토요 매거진으로 이렇게 매주 새로운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듀더클 들어보셨나요 혹시?
1: 솔직히 말하면 본방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네. 저희 저녁 때 퇴근할 때 제 방은 한 번씩 들어봤고 그쵸? 그리고 저희 엄마께서 또 팬텀싱어 보셔서 굉장히 또 잘 아셔서 또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0: 아, 영광입니다. 네. 이게 여러 기관이 함께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기간마다 첫 시간이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릴 건데 국립극장이 오늘 처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아트센터 그리고 아트센터 인천 그리고 세 번째 국립극장 국립극장 기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국립극장이 1950년에 세워져서 벌써 내년이면 77년을 맞이하는 곳이고요. 와우.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국립극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엔 전통예술을 동시대적 예술로 좀 연결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게 마치 슬기시처럼 그 크로스오버 장르처럼 저희도 이제 전통 클래식을 최대한 현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속단체로는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이렇게 세 개의 전속단체가 있고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국내 유일의 제작극장입니다. 제작극장이 극장에서 직접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무대 세트도 직접 만들고 음향감독님들이라든가 무대감독님들 다 저희 극장 안에 계셔서 자체적으로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극장이라서 그 점이 아마 가장 특징적인 것 같고 2012년부터 저희가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무슨 공연을 하겠다 이 라인업을 다 짜놓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맞춰서 공연을 제작하는 그 프로그램이 정착이 돼서 저희 전속단체들의 그런 자체 제작 공연도 있고 특별한 기획 공연도 있어서 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더 좋은 그런 작품들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0: 네. 제가 알기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게 해오릉 극장이죠?
1: 네, 맞아요. 가장 큰 극장이 해오릉 극장이 있고 이제 그것보다 조금 작은 중극장인 달오릉 극장 그리고 이제 약간 원형 극장인 하늘 극장 그렇게 세 가지 극장이 있습니다.
0: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 이게 국악 전용 극장이었죠?
1: 사실 저희가 이제 전속단체들이 그런 전통 베이스이다 보니까 국악을 기반으로 한 공연이 많기는 한데 저희 다른 뭐 국립 발레단이라든가 국립 합창단, 오페라단 그런 공연들도 대관 공연으로 또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공동 주체로 다른 다양한 공연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다양한 공연을 다 하는 곳입니다. 이게 국립극장이니까 국악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1: 네, 약간 국립 국악원이 조금 그렇게 많이 하시고요.
0: 연극도 하시고 오페라, 뮤지컬 뭐 그냥 공연 다 하니까.
1: 맞아요. 다양한 공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국립극장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게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1: 그렇죠.
0: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1: 저희가 남산 자락의 중턱에 있어요. 알죠. 그래서 동대입구역에서 내리시면은 남산순환버스 타면 솔직히 한 번에 바로 오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420번 버스로도 이제 바로 오실 수가 있는데 날씨만 좋으면은 약간 하이킹하는 느낌으로 산책처럼 이렇게 걸어오실 만한 거리이기도 합니다.
0: 맞죠. 상당히 멀잖아요. 입구에서 국장까지가.
1: 그렇죠. 약간 저희가 그 올라가는 비탈을 저희가 고난의 고개라고 하는 구간이.
0: 상당히 멉니다. 네.
1: 하지만 약간 날씨 좋을 때도 남산순환버스로는 좀 쉽게 오실 수가 있어서.
0: 한쪽까지 들어가는 거죠?
1: 네. 맞아요. 남산 산책로 가시는 게 그 앞에서 내리시면 편하게 접근 가능하십니다.
0: 야, 국립극장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큰 극장도 많고 여러 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해오름, 달오름, 달오름, 하늘극장.
1: 네네.
0: 좌석수도 지금 합치니까 거의 2000 속이 넓네요.
1: 네네. 저희가 해오름, 달오름, 하늘 그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또 각 공연장마다 각기 다른 공연들이 이제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가장 바쁜 시즌에는 좀 많이 북적거리긴 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이렇게 나누는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0: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부속시설도 많네요.
1: 네. 저희가 문화광장이라고 해서 저희 해오름 극장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봄, 가을, 철 매주 토요일마다 아트인 시리즈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트인 커피 하면 이제 커피 마켓들이 함께 잔뜩 들어서서 그 가운데서 공연도 펼쳐지고 마틴 파츠 하면은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굿즈.

0: 라던가 그런 공예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저희 다양한 행사들이 광장에서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한번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매주 토요일이요?
0: 네네. 저희 지금 이제 봄철이라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국립극장 문화광장에 오시면 재밌는 행사들을 매주 만날 수 있습니다.
1: 오,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게 이제 토요일이니까
0: 네.
1: 이걸 듣고 5월 2일에 가신 분들은
0: 네.
1: 오늘은 가면 뭐가 있을까요?
0: 저희가 5월 2일에는 창작자 네트워킹 플랫폼 컨택토와 함께하는 창작시장 아트인 굿즈가 열립니다. 요즘에
1: 네.
0: 굿즈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뭔가
1: 맞죠.
0: 어떤 수집하실 수 있는 그런 취향들이 도자기라던가 뭐 금속 패브릭 이런 공예품들도 있고, 또 어떤
1: 네.
0: 빈티지 아니면 뭐 레코드 아니면
1: 반려동물.
0: 반려동물 용품 막
1: 네.
0: 이런 것들처럼 좀 다양한 품목들 재미있게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마켓 같은 게 열리기 때문에
1: 오.
0: 오셔서 그런 것들도 구경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밴드 공연들도 직접 만나실 수 있어서 그런 정말 공연과 어떤 보는 재미, 사는 재미가 어우러지는 그런 마켓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처음 알았습니다.
0: 네, 저희 국립극장이 그 많은 분들이 조금 이 공간을 많이 아실 수 있게 하기
1: 네네.
0: 위해서 다양한 행사 마련하고 있어서 토요일마다 한 번씩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1: 그럼 보통
0: 같아요.
1: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게 진행되나요? 낮에 한.
0: 저희가 행사는 보통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요.
1: 네.
0: 별도로 신청하실 것 없이
1: 네.
0: 오셔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후 4시까지입니다. 늦으면 없어요.
0: 네, 파장하시기 전에 빨리
1: 그러니까
0: 오셔서 즐기고 가시면
1: 중요하죠.
0: 되겠습니다.
1: 자, 국립극장이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을 텐데 보니까
0: 네.
1: 국립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서
0: 맞죠.
1: 억울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0: 아,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속 기관이고요. 이제
1: 오.
0: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예술을 동시대적 예술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제
1: 네.
0: 또 전통을 보존하는 국립국악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제
1: 알죠.
0: 국악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혼동하시는
1: 헷갈릴 수
0: 경우가
1: 있죠.
0: 있고, 이제 또 국립극단이랑 또 헷갈리시기도,
1: 국립극단.
0: 왜냐 한 글자가 다르거든요.
1: 아.
0: 여기는 연극을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1: 네네네네.
0: 저 멋진 연극도 이제 많이 올리고 계시고, 또 정동에 있는 국립정동극장 여기는 이제 또 그쪽만의 약간 재단으로 아마 따로
1: 네네네네.
0: 설립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정동극장만의 공연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또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네. 여러분, 국립극장은 다른 곳입니다.
0: 네, 저희 남산에 있는
1: 네.
0: 장충동.
1: 자, 그럼 국립극장. 오늘 담당자께서 오셨으니까
0: 네.
1: 국립극장의 공연 소식도 들어봐야죠.
0: 네, 저희 먼저 5월 7일 날에 있는 정우회음악회 5월 공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우회음악회가 저희 2009년부터 시작한 국립극장의 브런치 콘서트인데요. 국악관현악을 처음 만나는 분들도 누구나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1: 오.
0: 그런 브런치 공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1: 네.
0: 아나운서 이금희 씨께서 편하게 해설을 해주시고,
1: 네.
0: 또 저희가 국악관현악이라고 하면 좀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1: 네,
0: 있는데,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로마의 휴일의 OST라던가 아니면은 뭐 익숙한 팝송 같은 것도, 심지어 싸이의 챔피언까지도 국악관현악 악기로 편곡을 해서 관객들한테 들려드려서 굉장히 쉽고 재밌게 접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심지어 관객들의 신청곡을 미리 받아서 이제
1: 네.
0: 그런 그 신청곡을 또 연주해드리기도 하는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곡 정우의 리퀘스트 코너에서 신청자 사연이 오보에가 인생의 반려악기라서 그런 오보에 음색을 느낄 수 있는 엘리오 모니꼬네의 가브리에스 오보에 요거를 국악관현악으로 듣고 싶다 신청을 주셨어요.
1: 오, 독하네요.
0: 맞춰서 해드립니다
1: 어허,
0: 이번에.
1: 무슨 악기가 연주할지
0: 네,
1: 궁금하네요.
0: 저희 관악기들도 국악기 매력적인 악기가 많기 때문에
1: 오.
0: 어떤 악기로 만나실 수 있을지 현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 네.
0: 저희 정우회음악회 대표 코너 중 하나로 정우의 스타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이번에는 뮤지컬 배우 장민재 씨가 오셔서
1: 네.
0: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의 파트 오브 유어 월드라던가 가수 이선희 씨 인형 같은 그런 가요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 국악관현악과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1: 이게 오전 11시면 브런치 콘서트네요.
0: 네, 맞아요.
1: 뭐 공연 보기 전에 뭐 식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0: 오전 11시부터 공연을 보시고, 그
1: 네.
0: 다음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서 마련한 빵이라던가 그런 다과를 끝나고 드려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코스가 있습니다. 이제
1: 네.
0: 보통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경로 할인을 받으면 저희가 티켓값이 거의 10,000원이거든요.
1: 야.
0: 오셔서 공연 재밌게 보시고
1: 보고.
0: 나오셔서 빵이랑 음료 받으셔서 근처 남산 산책하시면서
1: 오.
0: 간식 드시면서 한 바퀴 돌고 가시면 그게 완전히 풀코스라서
1: 역시.
0: 굉장히 매니아층이 많아요. 아. 저희 매달 오시는 분들도 있고.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이게 꼭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학생분들도 오셔서 즐겁게 보시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숨어있는 보석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시간만 되면 오전 11시에 가서 공연 보고 빵 먹고
0: 네.
1: 산책하고.
0: 네. 아, 자, 저희 정오의 네. 스타 코너에도 한번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저희는 언제든지 뭐.
0: 네. 저희 정오의 스타에서 같이 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하면은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1: 아, 지금 세 번째 기관이신데 먼저 이렇게 섭외를 하신 분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0: 네. 제가 국악관현악단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 아,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자, 국립국악관현악단 연주가 또 있네요, 보니까.
0: 아, 네네. 이번에는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인데요. 소소. 이 앞에 공연 같은 경우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좀 추억의 명곡들 국악관현악으로 감상하는 공연이었다면
1: 네.
0: 소소음악회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입니다. 저희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이렇게 좀 연령대별 타깃으로
1: 야.
0: 그런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걸 굉장히 잘하세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좀 친근하고 재미있게 이런 국악관현악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연을 보면은 거의 콘서트 느낌에 가까워요.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하면 딱 그 하얀 조명 켜놓고
1: 네.
0: 이렇게 좀 연주하고 뭐 곡 해설하고 이런 타입이라면 이거 같은 경우에 조명이라든가 무대 연출도 콘서트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극 뮤지컬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이기쁨 연출님이 또 연출을 맡으셔서 굉장히 스토리가 서사가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인사이드 아웃처럼 어떤
1: 네.
0: 청소년들의 감정들을 키워드로 해서 그 감정마다 저희 국악 관현악곡을 매칭을 시켜줘서 이제 그런 감정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나 감정의 흐름을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저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기존에 뭐 가지고 있던 국악관현악 명곡도 있지만 이번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작곡한 곡도 있는데 예를 들어 손다희 작곡가님이 국악관현악 버럭이라는 곡이 있어요.
1: 버럭.
0: 버럭이 이제 청소년기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막 괜히 화가 나고 막 불만이 폭발하고 이런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버럭이라는 곡을 만들어 주셔서 이것도
1: 네.
0: 청소년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잘 듣더라고요. 심지어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같이 협연을 하신다던가
1: 네네네.
0: 이전 공연 같은 경우에는 어떤 BTS나 아니면 QWL 같은 아이돌 넘버를 이렇게 관현악으로 편곡하기도 하고 좀 청소년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편곡 같은 걸로 이제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르를 만드는 게 저희 소소음악회의 목표입니다.
1: 네, 그럼 지금 보니까 목금토면
0: 네.
1: 목요일 금요일이 오전 11시면
0: 네네.
1: 학교에서 아예 대관을 오나요?
0: 학교에서 단체로도 좀 많이 오시는 편이라서
1: 오.
0: 사실 저희가 목금 평일 공연은 보통 저녁 공연인데 이
1: 네네.
0: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부터 하다 보니까 좀 낮에 학생들 데리고 오고 싶다는 요청들이
1: 그래서.
0: 많아서 이렇게 목금은 오전 11시 토요일 오후 3시 그렇게 공연 시간을 잡아 봤습니다.
1: 야, 학생들 오면 또 반응 엄청 좋겠네요. 이거.
0: 네, 그래서 학생들도 처음에 막 학교에서 오면
1: 하다가
0: 국악 뭐 하는 거야 하고 딱 오히려 더 너무 좋아하고
1: 그쵸.
0: 가는 경우가 많아서
1: 많죠.
0: 집에 청소년이 있으신 분들 한 번씩 기분 전환 삼아 나오시면 이렇게 좀 색다른 연주도 들으시고 다 같이 기분 전환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어릴 때 이런 공연을 보면서 나도 악기 할래 하는 친구들 많이 생깁니다.
0: 그럼요.
1: 자, 되게 재밌는 공연들 많은데 또 공연 있습니다.
0: 네, 저희 완창판 소리 김미진의 춘향가 공연인데 저희 완창판 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 국립극장의 오래된 전통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말 그대로 완창 판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이번에 공연하시는 김미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립창극단의 창악부 수석이시기도 하고
1: 네.
0: 그 국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이시기도 합니다.
1: 네.
0: 이번에는 김세종제 춘향가를 완창을 하는데요. 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다면 춘향가 있는데 이제 춘향가도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잖아요. 약간 발레도 안무가 될 바다
1: 네,
0: 버전이
1: 네,
0: 다르지.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8대명창이라고 꼽혔던 김세종의 소리를 바탕으로 전승되어 온 춘향가를 저희 김미진 단원이 선보일 예정인데요. 워낙 소리를 너무 잘하신 분이기도 하고 국립창극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배역으로 많이 만나보셨는데 이렇게 완창을 또 보실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치는 않기 때문에
1: 진짜 쉽지 않죠.
0: 네네. 거의 6시간 아마 공연을 하실 거예요.
1: 보는 분들도 힘드시겠네요.
0: 네, 근데 약간 그 쾌감이 있어요. 그 완창을 다 보고 나면. 그리고
1: 아.
0: 이게 막 논스톱을 하기다 보다 중간에 물도 드시고
1: 네.
0: 아니 해설도 하시고 조금 뭐랄까 열린 광장의 축제처럼 좀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렇게 생각 생각보다 힘들지는 않은
1: 않습니까?
0: 네네. 그래서 그런 판소리라든가 전통 소리에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도전해 보셔도 색다른 재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이게 길어서 초등학생 이상 관람이군요.
0: 아, 사실 그 저희 기본 관람가가 사실 그렇기는
1: 그래요?
0: 한데, 네네.
1: 얼마나 사람 못 버티겠는데? 와.
0: 아, 네,

0: 이거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 6시간 동안 이번에 아니 왜냐면 제가 요새 판소리에 관심이 많아서 판소리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가서 보면서 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1: 저희 국립극장에 또 창극 아카데미 교육
0: 맞죠?
1: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0: 아 진짜요?
1: 네, 성인들 그런 교육 프로그램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왜냐면 제가 알기로 그 김준수 씨가 원래 국립 해오름의 대표 간판했잖아요.
1: 창극단에 계셨죠. 네.
0: 진짜 요새 바빠서 아예 공연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1: 네.
0: 너무 잘 알죠.
1: 네. 아, 판소리에 관심 있으시면 또 얼마든지.
0: 아, 근데 네. 혹시 피디님도 음악을 전공하신 건가요?
1: 아닙니다. 저는.
0: 전혀요?
1: 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0: 근데 이제
1: 사람인데.
0: 일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1: 공부팀이니까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0: 네, 공연은 보니까 5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다루는 극장 네. 완창 판소리 김미진의 춘향가. 김미진 선생님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대단한 분이시라고 하니까 이게 뭐 그걸 떠나서도 이 판소리 완창을 들을 기회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1: 않습니다.
0: 같아요. 흔치 않아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립 국악 관현악단 공연 그리고 판소리 공연 또 이번엔 또 새로운 공연입니다.
1: 네. 저희 이번에는 국립극장 기획공연인 당신 좋을 대로라는 공연인데요. 이 공연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장애인 배우와 비장애인 배우가 함께 참여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고 장애인 배우분들이 이제 워낙 무대를 서실 기회가 아직까지는 그 스펙트럼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교훈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뭐 그런 장애인 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이슈를 다루거나 좀 그런 약간 제한적인 게 있는데 이건 정말로 굉장히 유쾌한 코미디고요.
0: 연극인 거죠?
1: 네, 연극입니다. 코미디 연극이고 장애인 배우분들과 그냥 비장애인 배우분들 신체적 특성이 좀 다른 분들이 같이 섞여서 공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애인 배우분들이 있으면 무대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제약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이 있으신데 저희 이 공연 같은 경우에 뭐 멀티맨으로 이제 한 분께서 굉장히 여러 배역들을 다 소화를 하시고 객석에 내려가서 농담도 던지시고 저희 뭐 흔하게 대학로에서 보는 그런 코미디 공연과 차이가 없는 그런 유쾌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0: 네.
1: 셰익스피어 당신 좋으실 대로 그 원작으로 한 코미디인데 그거를 조금 뭔가 현대 시대에 맞게 바꾼 것도 있고 아니면은 당신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바꾸기도 하고 원래 원작에서는 대화가 조금 꼬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수어 통역을 하면서 수어가 이제 엉뚱한 말을 전달해서 대화가 꼬이거나 그렇게 또 이색적으로 바꾸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0: 네. 당신 좋을 대로.
1: 네네.
0: 5월 28일 목요일, 5월 31일 일요일. 목금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다루는 극장.
1: 네, 맞습니다.
0: 셰익스피어 원작을 넘어서는 코미디 연극이라고 하는데 또 장애인 배우가 함께 그럼 이제 오디션을 다 보는 건가요?
1: 네, 저희 오디션도 보고 저희가 섭외도 하는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 하지성 배우님이라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연기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지체장애가 있으시지만 정말 연기력으로는 그냥 이 비장애인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멋진 배우분들이 함께 하시는 공연이라서 이번에 오셔갖고 아, 장애인 연극? 뭐 약간 그렇게 편견이 있으셨다면 그냥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저희 연극 그 자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냥 신체적 특성이 좀 다른 분들이 함께하는 공연이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야, 그러니까 다양한 공연을 합니다. 국립극장은.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극장들은 다 대부분 클래식이었어서 많은 분들이 클래식에 대한 것만 생각했는데 이 국립극장은 굉장히 다양한 극을 하고 공연 관람료가 또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1: 저희가 그 자부심인데 물론 저희가 문체부 산하 소속기관이고 이제 어떤 취지에 맞는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성을 사실 제일 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극장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저희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무용대 이제 여러 공연들이 어쨌든 꾸준히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름의 팬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팬들께서 만족스러운 공연을 보시고 이게 내 세금 내는 맛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도 이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아, 재밌습니다.
1: 네.
0: 아, 여러분, 뮤지컬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국립극장이었습니다. 다른 공연장들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이 좀 재미있는데 앞으로 국립극장에서 소개해 주실 공연들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뭐 하고 싶었던 얘기나 못하신 얘기가 있을까요? 국립극장에 대해서 아니면 오늘 나왔을 때 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1: 일단 저희 국립극장이 아무래도 이제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오셔갖고 드실 곳이 많지가 않아요.
0: 네네.

0: 네.
1: 공연 직전에 약간의 꿀팁으로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0: 오.
1: 저희 달오른 극장이라고 중극장이 있는데 그
0: 네.
1: 아래에 보시면 달쉼터라는 이제 작은 매점이 있어요. 근데 그
0: 네.
1: 매점이 어떤 곳이냐면 한강라면 기계가 있고
0: 아하.
1: 라면을 직접 끓여드릴 수 있는 그런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0: 오호.
1: 저희 단원들도 거기에서 이제 라면으로 간단하게 이제 한끼 때우시는 경우도 많고,
0: 라면.
1: 네, 거기서 한강라면 끓여서 남산 바라보면서 벤치에서 드셔도 좋고, 약간
0: 아하.
1: 그 막간을 이용해서 그런 한강라면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팟이라 꿀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0: 이야, 제가 그냥 사실 이 맛집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아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1: 네.
0: 정말 아니 뭐이 정도 보니까 피디님이 뭐 라디오를 진행하셨던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1: 아, 그 얘기해도 돼요? 저
0: 예.
1: 사실 YTN 처음 개국할 때 그때 방송 작가로 여기에서 있었어가지고,
0: 작가님으로
1: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공간입니다. 네.
0: YTN의 작가님이셨다고요?
1: 네. 굉장히
0: 아.
1: 오래돼서 10몇 년 전? 거의 개국했을 때였으니까. 네.
0: 이야, 개국 공신 중에 한 분이셨군요.
1: 지금 이제 멀어진 지 오래지만
0: 네.
1: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0: 이야, 어쩐지 이렇게 어떤 말씀을 이게 지금 너무 촉촉촉 잘하셔서 아, 보통 이 어떤 방송을 하신 분인가 싶었는데 작가님이셨군요. 그러니까 글을 딱 정리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역시 달랐습니다. 자, 우리 국내극장의 맛집까지 알려주신 우리 정성현 PD님. 오늘 첫 방송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1: 너무 편하게 진행해 주셔서 저도 이게 즐거웠고, 사실 저희 국립극장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뭐 공연 얘기를 해도 좀 약간 떨떠름해 하시거나 시큰둥하신 분들이 많은데,
0: 많죠.
1: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소개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국립극장의 알찬 정보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국립극장에 대해서 들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늘 굿즈 한다니까, 4시까지. 11시부터 4시까지 꼭 가시고요. 공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소소음악회에 나올 곡이라고 하네요. 손다의 작곡, 국악 관현악을 위한 버럭 들려드리면서 우리 정성현 PD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국립극장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느 공연장에서 어떤 분이 찾아오실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제일 저랑 호흡이 잘 맞는지도 한번 판단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제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선 아홉 번째 말러리안 시리즈 말러의 교향곡 8번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지휘자 진솔은 2017년 말러리안 프로젝트를 시작해 말러 교향곡 전곡을 한 해에 한 곡씩 연주하고 있는데요. 2023년 실황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3번 중 1악장 진솔이 지휘하는 말러리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5월 2일 실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테시와 함께 월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첫 황금 연휴 셋째 날인 내일은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도,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오전 사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서 최대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 최대 60mm, 수도권과 충청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월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어린이날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연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고속도로는 상행선 위주로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 나들목에서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남이천 나들목에서 2km 구간과 경기 광주 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까지 3km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가는 길 감곡 나들목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내리천 휴게소에서 아직은 7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져 있는데요.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도 4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6: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소셜미디어에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음 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거라고 썼습니다. 이어 관세율은 25%로 오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새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10%포인트 인상해 원상복구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9: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10: 우린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15% 균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9: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당장 다음 주부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 거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U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0: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지난해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여러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협정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협정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U 기업을 차별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이 EU의 이란전 비협조를 무역 보복 조치로 노골화하면서 이란전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1: 미 국방부가 주동미군 5천 명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토 회원국에 대한 병력 감축을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행동에 나서면서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독일에는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가 있고 남부는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만 6천여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독일에서 병력 약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언급하며 나토 회원국에 대한 미군 감축을 압박해왔습니다.
2: 미군을 감축할 겁니다. 제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보십시오.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정말이지 끔찍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어 약 2만 8,500명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2: 한국에 하게 두세요.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린 북한 핵무장 세력 바로 옆에 4만 5천 명의 병사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의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공지문을 통해 안전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주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 표적이 될 지급행위의 형태에 대해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계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자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적신월사 등에 대한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끝났다며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이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적대 행위가 종결됐다고 썼습니다. 이는 이란과의 휴전으로 적대 행위가 끝난 만큼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60일 법정 시간 적용을 회피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며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이란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여기서 그냥 전쟁을 끝내야 할지에 대해선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3: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는 전쟁 권한법의 기한이 다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 우리가 이 의회 연장 승인 제도를 완전히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린 항상 의회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아무도 연장 승인 요청한 적도 없고 사용된

0: 구역도 없어요. 그런데 우린 왜 달라야 합니까?
1: 앞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기로에선 전쟁 상황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건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불리한 합의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응답이 48%, 반대로 전쟁을 다시 해서라도 미국의 더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무모했지만 성과 없이 끝내는 것에 대한 반발도 꽤 크다는 방증입니다. 응답자의 65%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정을 맺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10중 6은 이번 전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고 고유가 부담으로 차 운전을 줄였다는 응답이 44%, 생활비를 줄였다는 답변도 42%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성과 없는 종전에 대한 저항까지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트럼프 앞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2: 이란 전쟁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올라 1리터에 평균 2,000원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기름값 상승폭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3: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010원대, 서울은 2,04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전국 평균은 39전, 서울은 14전 올랐습니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2,004원대로 31전 올랐고, 서울은 2,035원대로 27전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 아침만 해도 이틀 연속 기름값이 내리는 양상을 보이다 낮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1리터에 4원 8전 오른 2,00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유는 5원 1전 오른 2,002원대였습니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이번 달 1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을 2차 최고 가격 고시 전날인 3월 26일과 비교하면 190원 안팎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정부 2차 최고 가격 인상폭 210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전국 주유소의 13%가 그 이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차 최고 가격 고시 뒤 4차 고시까지 계속 최고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감시단은 나들이철에 편승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교착으로 지난주보다 1배럴에 6.5달러 오른 10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살짝 상승해
0: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 대표입니다.
4: 주유소가 이제 그런 가격에 편승해서 혹시 가격을 조금 더 선 반영해서 올리지 않도록 좀 감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6% 오르며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기름값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이처럼 유가가 치솟자 한풀 꺾인 줄 알았던 전기차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까지 강화하면서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기차가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이란 전쟁 두 달,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4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준주정 차량 연료 탱크를 채우는 데만 1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인데 같은 크기의 전기차를 고속으로 완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고유가 부담을 피해 다시 전기차를 선택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6: 그러니까 레이로도 바꾸고 싶었고 그냥 전기차로.
0: 전기차 운전자입니다.
6: 전기차가 좀 덜 드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하는 직업이어서 이제 전기차로 바꾸니까 유류비가 훨씬 절반 정도 줄었어요. 네.
5: 실제 이달 중순까지 팔린 전기차는 모두 10만 7천 대.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5대 중 한 대는 전기차였고 수입차 판매의 절반은 테슬라의 전기차가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전기차도 모두 합쳐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고유가는 물론 기존 경차 중심에서 벗어나 대가족도 함께 탈 수 있는 중형 SUV와 상용차까지 전기차 차종이 다양해진 것도 확산 속도를 높였습니다.
7: 무엇보다 완성차 업계가 치열한 전기차 할인 경쟁을 벌인 데다 올해부터 신설된 전기차 전환 보조금 덕분에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5: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기차 충전 요금도 세분화해 이용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 전기차 충전 가격이 빨리 올라가면
0: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입니다.
8: 이하 또 5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 그 이상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 가면서 그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요금 체계를 어떻게
5: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2만 9천 대 분량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오름세를 탄 전기차 환승 속도를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2: 6.3 지방선거에 나갈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양자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여성 맞대결이 성사됐는데 양양자 후보와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9: 인물난 속에 선출이 지연되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양자 최고위원이 뽑혔습니다. 양 후보는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경선에서 함진규 전 의원과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10: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념과 진영을 넘어 오직 경제와 민생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도민들과 함께 정치 선거를 경제 선거로 바꾸겠습니다.
9: 양 후보와 맞붙게 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SNS에 과거 의원회 간 출입문 사진을 공유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함으로 버텼던 것처럼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절박함으로 경기도 곳곳을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는 SNS에 추미애 후보의 무상교통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양양자 후보와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일단 선을 그으며 당분간 독자 행보를 이어가다가 선거전 막판에 승부수를 띄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는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마포구에서 열린 여성 마라톤 대회에서 만나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원호 후보 측은 윤석열 군단과 함께 선거판에 나서는 소회가 어떠냐며 오 후보에게 날을 세웠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문재인, 박원순 때보다 이재명, 정원호 조합이 훨씬 더 심한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4: 안녕하세요. 독서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하늘이 종일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북부 지방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비바람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청권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에서는 홍대입구 7번 출구에 출발한 행진은 홍대입구 교차로 지나 다시 홍대입구 7번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위 한 개 차선 이용해서 행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일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대문 안쪽은 퇴계로 따라 서울역 쪽으로 아직은 교통량이 많은데요. 퇴계로 2가에서 회원사거리 지나 서울역까지는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대로 양재역에서 강남역 이후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신사역까지 아직은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추희입니다. 4월 초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은 다행히 타협 국면에 들어섰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업 현장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한데요. 지난주엔 한 언론에서 인명사고와 관련해 오보가 나기도 했습니다. 파업 관련 보도들,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동자들만큼 영화계 종사자들도 긴장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 달에 국내에서도 100% AI로 만든 영화가 최초로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AI로 만든 영화가 과연 영화계의 활력소가 될지 아니면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독소가 될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난 금요일 5월 1일이 노동절이었죠. 네. 오늘

0: 오늘은 최근 일어난 노동 이슈 몇 가지와 함께 우리 언론의 노동 보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근 지난 4월에 있었던 화물연대 사고에 대한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 짚어보신다고요.
1: 네. 이 사고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0시 32분경에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BGF 로지슈, 그러니까 CU 물류센터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0: 네.
1: 이곳 앞에서 도로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회 및 출차 저지 중이었고요. 그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0: 네, 구체적으로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1: 당시 화물연대는 물류센터 앞에서 출차 봉쇄 중이었고요. 사측은 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대체 차량을 투입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출차를 위해서 집회 인원을 밀어냈고요.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측이 투입한 대체 운송 차량인 2.5톤 트럭이 무리하게 출차를 시도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차량을 저지했지만 차량은 조합원들을 향해서 돌진해서 조합원 3명이 충돌했고, 이중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0: 네, 저도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는데요.
1: 네.
0: 당시 노조와 사측 갈등이 많이 격한 상황이었나요?
1: 네. 사실 많은 보도에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 자체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이제 출차 저지를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2026년 4월 5일부터 전국 물류센터에서 파업 진행 화물 연대 조합원들이 원청이 직접 책임지고 교섭을 하라라는 요구를 이어왔습니다. 하청 구조 속에서 일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원청인 BGF 리테일이 가지고 있고, 원청에서는 계속 계약 관계가 없다라면서 그간 교섭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화물 노동자들은 2025년 12월부터 교섭을 요구해 왔는데요. 약 4개월간 원청이 무응답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주요 쟁점은 상하차 노동이 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 그리고 쉬면 용차비 1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등 특수고용 노동 관계였기 때문에 이 구조로 인해서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보호받는 점이 매우 미흡했다라는 상황에서 이런 출차 저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0: 네, 절박한 심정에서 파업과 집회를 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파업 대체 운송하는 차량을 막아섰다는 건데요.
1: 네.
0: 그럼 이 사고의 핵심, 책임은 누구일까? 참 고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당연히 일단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의 책임이 먼저 눈에 보이죠. 운전자는 사고 인지를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나 경찰이 고의성을 인정해서,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결코 이 해당 트럭 운전자만의 책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책임도 일단 따져봐야 되는데요. 당시 경찰은 차량 진입 출차를 확보하려고 집회 중인 노동자들을 밀어내기 했고, 이로 인한 긴장 상태가 매우 높았습니다. 출차를 강행하는 상황이었고, 사람이 차량 앞에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요. 그런데도 차량 이동을 허용했다는 것은 사고 상황을 방치했고,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했고, 위험 통제를 실패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공권력은 늘 노사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적 조종자 역할이 아니라 사측의 문제쟁이를 해결해 주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집회 권리보다는 질서 유지와 물류 흐름 확보 쪽에 기울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경찰이 충돌을 막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물류를 우선하다가 충돌을 키운 것인지도 짚어봐야 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현장에서 벌어진 충돌이지만요, 갈등의 출발점은 원청과의 교섭 구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청은 직접 고용이 아니라면서 교섭을 회피해 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저지한 것은 이 원청과 교섭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화 부재가 부른 충돌이고 협상 실패의 결과이고 구조적 갈등을 폭발시킨 것이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0: 당시 상황을 좀 그려낸 보도를 보면 어떤 보도는 출차를 막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보도에서는 네. 사람이 있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네. 언론 보도 뉘앙스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 말씀하신 지적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고의 책임이 누구인가 이거는 매우 중요한 점인데요. 보수 언론사들,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애초에 노동자들이 차량을 몸으로 막지 않았다면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보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집회 현장에서 출차 저지 및 경찰과 충돌에 관여한 화물연대 조합원 몇 명이 공무 집행 방해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분들도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출차를 막는 행위는 업무 방해 수준의 문제지만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차량이 사람과 충돌하는 것, 이 행위는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0: 네.
1: 화물 노동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논의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어떤 처리가 있겠죠. 그러나 원청과의 교섭을 위해서 파업 중인데 사측이 대체 차량을 투입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투쟁 중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대체 차량의 출차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그들이 이런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고 또 이 사고의 본질을 왜곡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사고 이후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1: 예, 갈등이 계속되다가 약 열흘 만에 원청이 협상에 나섰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모양새로 전환된 것은 분명합니다.
0: 예.
1: 사고 이후에 여론이 약화되면서 물류 차질 장기화도 우려되고 이런 과정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관련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상하차 작업 관련 문제 중 일부를 조정하는 등 노동 조건 일부를 개선하겠다라고 하고요. 화물연대 측은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했고 물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화 구조 마련, 노사 간 협의가 지속되고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0: 네.
1: 사실 이러한 교섭 자체가 이번 사안의 성과가 된 것입니다. 참담하게도 사고가 협상을 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특수고용 구조, 원청 법적 책임, 안전운전 운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을 전하는 언론 보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1: 네.
0: 관련해서 심각한 오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사였죠?
1: 데일리안이 온라인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화물연대가 승합차로 경찰관을 충돌했다라고 오보를 냈다가 삭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0: 네.
1: 문제가 된 기사는 22일 오전 10시 50분께 본문 내용은 없이 제목만으로 있는 속보 화물연대 CEO 진주물류센터 대치 중이던 경찰관 승합차로 충돌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가 이제 살펴보면은요. 실제로는 20일 13시 33분에 화물연대 조합원이 물류센터 정문을 막아선 경찰 바리케이트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서 경찰관 한 분이 경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0: 네.
1: 해당 조합원은 같은 날 집회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되었고요.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구속 여부는 아직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화물연대 차량이 CU 진주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해서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라는 내용의 찌라시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데일리안이 경찰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온라인 그 내용들을 보고 보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0: 네. 화물연대 노동자가 트럭에 치여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뒤인데 실제 사건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 보도가 된 겁니다.
1: 네.
0: 정말 이 중요한 내용을 확인 없이 보도를 했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1: 네. 그나마 해당 보도는 이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요. 이 속보를 작성한 기자가 경찰 등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추가 취재 없이 찌라시와 영상만으로 기사를 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했다고

0: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데일리안이 기사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내용이 아니라 20일에 발송한, 그러니까 이게 22일 날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22일 내용이 아니라 20일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했을 뿐이지 충돌이라는 내용이 거짓이라고 봐서 삭제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해당 기자가 미디어오늘의 한 말은 승합차가 경찰관을 충돌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본대로 쓴 게 맞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봤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접촉이 있어 보인다. 어쨌든 거기에서 경찰 담당자가 무리하게 진압한 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고 얘기했다. 물리적 충격이 있었으니까 체포한 거지 않겠나. 너무 민노총을 옹호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초 오보에 발단이 된 해당 영상은요. 차량이 진입하는 건물 건너편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더라도 이 영상만으로는 차량과 경찰이 직접적으로 충돌을 해서 부상자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영상만 보고 접촉이 있다고 기사를 쓰는 것은 신중치 못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경찰청 경비과에서도 영상이 촬영된 날 발생한 경상자는 승합차에 의해 충돌하거나 깔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1: 네.
0: 그 무엇보다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반드시 정확한 취재를 한 뒤에 보도했어야 마땅하다라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보도입니다.
1: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분석평을 해주신다면요?
0: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사이트인 빅하인드에서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화물연대 사망이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1: 네.
0: 중복기사를 제외해보니 577건이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 이슈를 다뤘다, 주요하게 다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들 보도의 제목을 중심으로 프레임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전체의 약 88%에 해당하는 보도들이 합의 또는 양비론 프레임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이 프레임은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보다는 충돌이 있었다, 사고가 발생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담은 그런 제목들을 여기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양측 충돌, 대치 상황 속 사고 같은 표현들이 들어있는 보도들입니다.
1: 네.
0: 문제는 이런 제목이 겉으로는 어쩌면 현상을 그대로 담은 중립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핵심이 흐려지게 하는 그런 양비론적 보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양비론적 보도도 있는 반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보도들도 있었겠죠. 얼마나 있었나요?
0: 이 사건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구조 프레임 보도는 전체의 9%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차량을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원청과의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지, 왜 이런 충돌이 반복되는지, 이 사건 하나의 결과로 보고 그 원인을 시스템에서 찾는 시각이 담긴 보도들은 이렇게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0: 세 번째로요. 아예 직접적으로 노동자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보도 제목들은 이 전체의 4% 정도 됐습니다. 결코 적은 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이 보도들은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차를 막다가 사고가 났다. 불법 점거 중 벌어진 참사.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목은 행위의 주체가 흐려지고 차를 막은 행동이 더 눈에 띄게 만듭니다.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린다면 이번 사고 관련 보도는 대부분 그 벌어진 사건 그 자체로 보도됐고 구조로 설명된 경우는 10%도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원경 몽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태린 시청자 평가관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1: 네, 이번 주에는 YTN 폰 AI 라디오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AI 챗봇 에어와 인간 진행자가 함께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오후 1시부터 1시 35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총 2주간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0: 네, 온 AI 라디오. AI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어떤 소재들을 다뤘나요?
1: 네, 먼저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AI로 인한 위협적 시나리오는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개인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소홀히 다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4월 21일 방송에서는 엔트로픽의 AI 보안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소재로 해킹 위험 문제를 다뤘는데요.
0: 네.
1: 청와대 해킹, 금융 시스템 마비, 신호 체계 장악 등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런 위협적인 시나리오가 청취자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의 정보가 더해져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날 제시된 개인의 대응책은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이상한 메일을 열지 말고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0: 네.
1: 이는 클로드 미토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반복되어 온 조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클로드 미토스에 관한 위협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도 클로드 미토스에 특화된 대응책은 없었던 셈입니다.
0: 네,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을 소개해줬다면 도움이 됐을까요?
1: 네, 예를 들어 AI 시대에는 비밀번호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문이나 안면인식과 같은 생체 인증을 이용하거나
0: 네.
1: 생체 인증과 함께 별도의 인증 앱을 함께 사용하는 다중 인증을 권장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사업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스스로도 방송 말미에 너무 겁을 들이는 것 같아서라고 말을 했는데요.
0: 네.
1: AI의 위협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대응 정보는 부족해서 정보의 균형이 맞지 않는 구성이 된 것입니다.
0: 네.
1: 이날 방송은 방송 시간도 클로드 미토스라는 AI 모델과 관련한 위협적 시나리오를 설명하는데 상당 부분 할애됐는데요. 상대적으로 대응책에 대한 고민은 방송 구성 단계에서부터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청취자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정보에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0: 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1: 네, 맥락 설명이 부족한 불친절한 진행도 짚고 싶습니다.
0: 예.
1: 지난 4월 13일 방송에서는 대표적인 AI 챗봇 서비스인 챗GPT 대신 클로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그 배경에 대해 다뤘는데요.
0: 네.
1: 이때 진행자가 탈 챗GPT, 그러니까 사람들이 챗GPT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고 출연자에게 묻자 출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출을 명령하면서 클로드는 정말 안전하구나 이런 인식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퍼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퇴출을 명령했다. 그래서 클로드가 안전하구나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 답변만 들어서는 트럼프가 무엇을 퇴출했다는 것인지 클로드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왜 생겨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0: 네.
1: 맥락상 출연자의 이 발언은 엔트로픽이 무기 활용 제한 조항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겪었던 사례를 퇴출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는 입장을 엔트로픽이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러한 배경이 함께 설명이 될 때 비로소 이해가 가능한 발언이었는데요. 진행자가 이를 보완해줬더라면 청취자가 좀 더 쉽게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0: 네. 제가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최근 이란 전쟁과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엔스로픽의 AI 클로드를 활용했는데요. 이에 엔스로픽이 클로드의 살상 무기로서 활용을 반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이 빚어졌습니다만 최근에는 백악관에서 다시 엔스로픽을 쓰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AI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요. AI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이를 위해 더 쉽게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핵심 배경과 맥락을 소홀히 다룬 것입니다. AI에 익숙하지 않은 청취자까지 고려해서 맥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

0: 우려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 AI가 작성한 탄원서가 피해자 개인의 고통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유사한 구조의 탄원서가 양산될 경우에 탄원서 자체의 무게감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등 법정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인 만큼 이런 질문들이 수반됐어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특정 서비스의 장점만 강조되면서
1: 네.
0: 청취자가 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1: 반면 이런 부분은 잘 만들었다, 이렇게 느낀 부분이 있었을까요?
0: 네,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4월 23일 항공기 기장 살인 사건을 다룬 방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0: 진행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발언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범죄자 중 일반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신질환자에 비해 30배 많다고 짚으면서
1: 네.
0: 정신질환자가 곧 범죄자라고 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뿐 아니라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고위험 직군의 심리지원 체계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해서 공익적 논의로 키웠는데요.
1: 네.
0: 이러한 점에서 이날 방송은 시사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예.
0: 4월 16일 AI 콜센터 노동 문제를 다룬 회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정 노동의 심화와 고용 불안, AI에 의한 실시간 노동자 감시 문제뿐 아니라 인간과의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의 선택권을 기업이 박탈한 문제까지 짚어낸 것은 공익적 문제 제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박채린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한 주간의 문화계 소식 체크해보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전화로 연결해 만나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 최초입니다. 이달 5월에 국내 영화계에서도 100% AI로 만든 영화들이 처음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 이게 영화계에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궁금한데요. 먼저 어떤 영화들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3: 네, 일단 두 영화인데요.
1: 네.
3: 첫 번째는 I am 토포라는 작품입니다.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로봇 토포가 이 잠재적 범죄성을 지닌 인간을 살해하게 되면서 AI의 희망을 거는 사람과의 충돌을 그린 국내 최초의 AI 장편 영화가 되겠습니다.
1: 네.
3: 완성도 측면에서 기존 상업 영화 수준과 비교해보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웹툰 까뱅으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웹툰 작가인 김일동 작가가 영화 감독을 했습니다.
1: 네.
3: 혼자 모든 작업들을 다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영화는 이상훈 작가의 같은 베스트셀러 소설입니다.
1: 네.
3: 뮤지컬로도 제작이 돼서 화제가 있었는데 한복 입은 남자를 영화로 제작을 했습니다. 내용은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이 사라졌었는데
1: 네.
3: 이탈리아 피렌체에 나타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만난다는 그래서 패션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도 최초로 실제 배우나 세트 없이 전 과정을 AI 기술로 구현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 전 과정을 AI 기술로 만들어낸 그런 장편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두 영화가 5월 21일에 나란히 개봉을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마케팅 효과를 위해 의도한 걸까요?
3: 네, 아무래도 뭐 본인들은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 네.
3: 같은 날에 AI 영화가 두 편이나 개봉이 되니까 화제가 돼서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홍보에 성공한 것 같기도 한데요.
1: 네.
3: 어쨌든 이 두 작품이 나란히 IP가 그러니까 원작이 따로 있기 때문에 화제성이 더 컸고 아마
1: 네.
3: 이미 팬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너무 화제성은 거꾸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작 팬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또

0: 향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개봉하면 보러 가실 생각이신지요?
0: 네, 무엇보다도 이런 영화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는 시사회보다는 일반 관객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AI를 활용한 여러 작품들 시도는 됐습니다만은 관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 관해서 좀 꼼꼼하게 개봉하면 볼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저도 좀 많이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네. 21일에 기억을 했다가 꼭 가서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두 네. 작품이 모두 SF 앤 판타지 장르거든요. 독립영화계가 그동안 제작비 문제 때문에 못했던 이런 장르들의 제작, 앞으로 더 활발해질 걸로 보시는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어떻게
0: 그래서 IMFF의 네. 작가이자 감독인 김일동 감독은 이 저예산 영화로도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우주 SF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독립영화계에는 이제 제작비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고 상상력 있고 또 시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작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 네.
0: 특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처음에 생성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사전 제작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주요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독립영화계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칸 영화제는 AI 활용 영화는 초청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류에서는 어떤 이런 반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화계에서 AI 영화를 보는 시각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0: 네, 칸 국제영화제의 공식 경쟁 부분은 2026년에 생성형 AI를 창작의 출발점으로 삼은 작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영화 산업 업계에서는 도구로서의 AI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미 많은 스튜디오가 사전 시각화라든지 스토리보드, 사운드 보정이나 시각 효과, 이른바 VFX에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의 이제 주연급은 아직 미치지 못한다, 선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리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 네. AI 기술과 꼭 함께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사람들의 실직 문제인데 영화계 종사자들의 실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할리우드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작가와 배우가 63년 만에 동반 파업, 같이 파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또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영화 제작사가 배우의 사전 동의 없이 연기를 디지털로 수정하거나 디지털 복제본도 만들 수 없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감독조합도 감독과 협의하지 않으면 제작사가 멋대로 AI를 창작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배우와 창작자를 대체하려는 제작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올해 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20만 3,800여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실제 애니메이션 노조의 전망치도 있거든요.
1: 네.
0: 앞으로 미국 영화산업 일자리가 200만 개에 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비율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본 도용 방지 및 저작권 명확화라든지 디지털 초상권 및 목소리 보호 그리고 AI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확실하게 국제적으로 기준이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인도의 영화 산업 발리우드에서는 이 AI를 열심히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리우드를 따라잡을 어떤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퀄리티 하락으로 좀 역효과가 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0: 인도 영화사들은 AI 도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AI를 사용하면 신화나 환타지 장르의 제작비를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제작 기간 역시 4분의 1 정도로

0: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특히 인도에는 이제 힌두교가 이제 국교인데, 네. 힌두교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AI로 이제 기존의 작품들을 바꿔가지고 극장에 다시 내놓으면서 네. 추가 수익도 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가 이제 규제가 느슨한 발리우드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글, 엔비디아 등 빅테크들은 발리우드 감독과 함께 영화를 이제 만드는 그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가 좀 떨어져도 맥락과 어떤 그 주제의식, 내용을 좀 더 우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화려한 춤이라든지 또 시각적 효과를 이제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도가 많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어쨌든 있고 그런 단계에서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AI 영화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셋째 날인 내일은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도,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서는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 많게는 60mm, 수도권과 충청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월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다행히 어린이날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밤 9시를 가까이 하면서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는 확연히 풀리고 있습니다. 다만 강변북로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반포대교 북단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밤길에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전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마포대교를 지나 서강대교 구간까지도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혼천 마들목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아직은 8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부 연결의 이란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밝혔다고요?
4: 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재 시간 1일 공지를 통해 미국의 해운사들의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에 통행료를 내는 모든 해운사에 징벌적 제재가 가해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 주의보를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이란에 요청할 때에도 제재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조건이 될 지급 방식은 현금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상계 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 지급 등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자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적신월사 등 자선단체에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규제는 미국 해운사들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이란과 거래하기만 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제국은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급 행위 때문에 보험사와 재보험사, 금융기관 등 미국 개인이나 법인이 제재를 어기면 연루된 비미국 개인과 법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과 연계된 선박의 통행을 막는 해상 봉쇄를 필요할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점 강경해지는 미국의 대이란 조치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안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 분열 때문에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도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협상안 전문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위협적인 수사와 도발을 멈춘다면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새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6: 이란은 합의하려 하지만 나는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군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원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또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도 협상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군으로부터 이란에 대한 새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6: 이란을 끝장내고 싶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택지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5: 이스라엘 N12 방송은 미 중부사령부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45분간 브리핑했다며 협상 교착을 타개하거나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6: 유럽연합은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U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
5: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로 1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 차시장에서 EU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한일 역시 트럼프의 도움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세를 통한 간접적 보복 조처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자 EU 집행위원회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7: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6: 우린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15% 균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당장 다음 주부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 거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U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지난해 공동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여러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협정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협정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U 기업을 차별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이 EU의 이란전 비협조를 무역 보복 조치로 노골화하면서 이란전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SNS에 각종 합성 이미지를 올리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와일드 카드라고 적힌 우노 게임 카드 6장을 들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이란에서 제시한 협상안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린 겁니다. 와일드 카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을 향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8: 그러니까 군사적 측면,
6: 이호령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입니다.
8: 사실상 저 와일드카드에서 여러 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옵션 자체가 이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3: 미국을 대표하는 전직 대통령 4명의 거대 두상이 새겨진 러시모어산. 보시면 가장 오른쪽 바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1일 영국 데일리 메일은 러시모어산 5번째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추가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0: 당시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그 내용의 합성 사진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올린 겁니다. 최근 자신을 기념하는 100달러 화폐와 여권 발행을 구체화하고 있는 트럼프. 다섯 번째 큰 바위 얼굴이 되고 싶은 욕망 역시 감추지 못하는 듯합니다.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의사를 밝힌 이후 사흘 만에 내려진 조처인데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독일 주둔 미군은 3만 6천여 명, 일본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 그리고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 공군 기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미 국방부는 독일에서 병력 약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란전에서 미국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 미군을 감축할 겁니다. 제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왜 안 그래야죠?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정말이지 더 끔찍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 약 2만 8,500명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0: 이란 전쟁으로 석유 시장에 공급 혼란이 일자 엑슨모빌과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 업체들이 베네수엘라 사업 가능성 평가를 위해 현지에 직원을 파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대사관 임시 사무실로 쓰이는 수도 카라카스의 JW 메리어트 호텔에 미국 석유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 베네수엘라 측과 노후화된 재건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메이저 회사 관계자 수십 명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석유업체들도 생산 차질로 실적이 곤두박질 친 가운데 5월 말쯤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을 강조했던 미국 제조업.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미국 경제의 10.1%를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4월 공급업체 인도 실적이 악화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는 84.6으로 4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2: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인 2%에 비해 높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3: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이 늘 줄 알았던 미국 석유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오히려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의 1분기 순이익은 4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감소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쉐브론의 순이익도 22억 1천만 달러로 37% 감소했는데 둘 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중동시설 생산량 급감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석유업계는 해협 봉쇄로 이달 말쯤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2억 2천만 배럴로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0: 아직 떨어졌는데 석유업계에선 2억 1천만 배럴 아래로 떨어지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이란 전쟁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의 주요 적대국들에게 미군의 전쟁 수행 능력과 한계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기회가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이번 전쟁을 통해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정밀 공습 등 미국의 신형 무기를 관찰하는 동시에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이번 전쟁에서 눈에 띄는 대목으로 이란의 저가 드론이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망을 위협한 점을 꼽았습니다. 이란 전쟁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올라 1리터에 평균 2천 원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기름값 상승폭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010원대, 서울은 2,04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전국 평균은 39전, 서울은 14전 올랐습니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2,004원대로 31전 올랐고, 서울은 2,035원대로 27전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 아침만 해도 이틀 연속 기름값이 내리는 양상을 보이다 낮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주 전보다 1리터에 4원 8전 오른 2,00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유는 5원 1전 오른 2,002원대였습니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이번 달 1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을 2차 최고 가격 고시 전날인 3월 26일과 비교하면 190원 안팎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정부 2차 최고 가격 인상폭 210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전국 주유소의 13%가 그 이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차 최고 가격 고시 뒤 4차 고시까지 계속 최고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감시단은 나들이철에 편승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교착으로 지난주보다 1배럴에 6.5달러 오른 10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살짝
4: 이지혜 에너지
3: 상승의
4: 석유 시장
3: 추이가
4: 감시단
3: 있어서요.
4: 대표입니다.
3: 주유소가 이제 그런 가격에 편승해서 혹시 가격을 조금 더선 반영해서 올리지 않도록 좀 감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6% 오르며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기름값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북부 지방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비바람에 낮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의 한낮의 기온이 16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청권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어린이들 말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간선도로에는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뒤로 오는 차량들 여파가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 구리 방향 원효대교 북단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화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러브홀릭이 부릅니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바람아 멈추어다오 듣고 왔습니다. 러브홀릭의 목소리로 출발해 봤어요. 날씨가 많이 흐려졌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내륙 그리고 제주 등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친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요. 또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없게끔 사전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와 관련한 노래로 한번 출발을 해봤는데요. 이 분위기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유료 문자창 열어뒀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공명에는 바람과 관련된 노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먼저 원미연의 바람아 불어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유 바람꽃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원미연 바람아 불어라, 아이유 바람꽃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정치권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지방이전 논의와 관련해 해당 지역으로 캠퍼스를 옮긴다는 생각은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된 논란이라며 문체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이미 알려드렸음에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최 장관은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를 마치 이미 결정돼서 추진하려는 안처럼 오해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양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어머니로서 양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주안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청은 헬기 3대와 차량 13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준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애청자 가족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로 함께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많은 가족분들 계십니다. 9620번님 출석 체크합니다라고 인증을 해주셨고요. 또 신청곡 올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신청곡으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7586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012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늘같이 바람 부는 날 듣기 좋은 노래예요 라고 하시면서 더원의 저녁바람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곡까지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김천 상무가 선두 질주 중인 FC 서울에게 일격을 가하고 적진에서 시즌 첫 연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김천은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FC 서울에게 3-2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김천은 이날 승리로 리그 선두 서울을 잡고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경기 중반에 나온 롯데 장두성 선수의 헤드샷을 분위기 전환으로 발판 삼아 이틀 연속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롯데는 오늘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정규 시즌 방문 경기에서 SSG 랜더스를 7-5로 역전승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와 홈 3연전에서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따냈던 롯데는 SSG전에서 2연승을 따내 주말 시리즈도 우세를 확보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신하위의 희망가 최백호와 정승환이 함께한 나를 떠나가는 것들 이어서 정미조와 박성일의 어른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북부 지방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비바람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0: 9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제주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어린이날에는 맑고 포근한 봄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3,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파로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아직은 정체 서행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 부근에서 포승 분기점까지 13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다시 13km 구간 밀리고 있고, 일찍 분기점을 지나서 금천 나들목까지 3km 구간 아직은 밀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위해 이란에 통행료를 내면 제재당할 수 있다고 해운업계에 경고했습니다. 이란 대사관을 통하거나 기부금 형태로 주는 등 우회 지급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6: 미 국방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만인데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전에 협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보복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전달한 새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협상을 지속할 뜻은 밝혔지만 여러 카드가 있다며 대이란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5: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영남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야당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범죄자 공천이라며 맞받았는데 내홍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6: 어젯밤 충북 청주에서 산모가 분말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청권 병원 12곳은 모두 수용을 거부했고 태아는 결국 숨졌습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5: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의사를 밝힌 이후 사흘 만에 내려진 조처인데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7: 독일 주둔 미군은 3만 6천여 명, 일본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 그리고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 공군기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미 국방부는 독일에서 병력 약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란전에서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8: 미군을 감축할 겁니다. 제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보십시오. 자, 제가 왜 안 그래야 하죠?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끔찍했죠. 정말 끔찍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0: YTN 김승재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2: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3: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4: 우린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15% 균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당장 다음 주부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 거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U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지난해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여러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협정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협정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U 기업을 차별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이 EU의 이란전 비협조를 무역 보복 조치로 노골화하면서 이란전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2: 미국이 예고한 대로 유럽연합 EU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면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 독일이 150억 유로, 약 25조 9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 킬세계 경제연구소 모리츠 슐라리크 소장은 현지 시간 2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추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 손실이 300억 유로, 약 51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의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공지문을 통해 안전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주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 표적이 될 지급행위의 형태에 대해 현금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계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자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적신월사 등에 대한 자선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에 따른 이란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48억 달러, 우리 돈 7조 800억 원에 달한다는 미 국방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 미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해상 봉쇄가 시작된 후 이란산 원유 5,300만 배럴을 선적한 유조선 31척이 걸프만에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 국방부는 이들 유조선에 실린 원유를 최소 48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이 기간 미군은 원유 등을 싣고 해역을 빠져나가려던 선박을 40척 이상 돌려보냈으며 이란 선박 2척을 납포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석유 업체들은 투자 불가능 국으로 평가했던 베네수엘라로도 눈을 돌리고 있고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김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미국의 석유 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 평가팀을 보내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관계자 수십 명이 데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도 면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0: 미국 석유 업체들이 베네수엘라를 투자 불가능국으로 평가했는데 태도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20% 정도나 묻혀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점도가 높은 중질유라 정제 비용이 많이 들고 노후화된 시설과 정치적 불안, 경제 제재 등으로 하루 100만 배럴도 생산하지 못해왔습니다. 엑손모빌 등은 2007년 베네수엘라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 조치로 자산을 몰수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양국 관계 개선과 트럼프 행정부의 동력가 베네수엘라로 눈을 돌리게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양국 간 직항 노선이 7년 만에 재개된 점을 들었습니다.
1: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회복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증명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장기 봉쇄에 대한 대비를 지시하면서 에너지 기업 총수들과 베네수엘라의 정세와 원유, 해상 운송 여부를 논의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호르무즈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원유를 이미 계약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이르면 3일 밤 일본에 도착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수송이 쉬운 러시아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는 기존 수입량을 하루 190만 배럴까지 늘리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2: 이란 전쟁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올라 1리터에 평균 2,000원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기름값 상승폭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010원대, 서울은 2,04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전국 평균은 39전, 서울은 14전 올랐습니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2,004원대로 31전 올랐고 서울은 2,035원대로 27전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 아침만 해도 이틀 연속 기름값이 내리는 양상을 보이다 낮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1리터에 4원 8전 오른 2,00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유는 5원 1전 오른 2,002원대였습니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이번 달 1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을 2차 최고 가격 고시 전날인 3월 26일과 비교하면 190원 안팎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정부 2차 최고 가격 인상폭 210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전국 주유소의 13%가 그 이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차 최고 가격 고시 뒤 4차 고시까지 계속 최고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감시단은 나들이철에 편승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교착으로 지난주보다 1배럴에 $6.5 오른 $107.5를 기록했습니다.
5: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살짝
1: 이지혜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 대표입니다.
5: 있어서요. 주유소가 이제 그런 가격에 편승해서 혹시 가격을 조금 더 선 반영해서 올리지 않도록 좀 감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6% 오르며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기름값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전략지역인 영남과 충청지역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3: 특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윤호계인 세력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며 이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연휴 이틀째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전의 축제 현장을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고향을 찾은 남다른 감회를 전하면서 선거에 나선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현재 선거 판세를 낙관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7: 선거는 끝날 때까지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6: 이어 경북 포항을 찾아 영남권 민심 잡기에 나선 정 대표. 보수 진영의 아성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질 거라며 적극적인 구애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8: 지금은 팍팍해
1: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8: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새 넓은 길이 될 것이고
6: 민주당은 특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대구 달성 공천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결국 윤 어게인 정당으로 귀결됐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9: 국민의힘은 끝내 귀를 닫았습니다.
1: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9: 스스로 최신의 기회를 거둬차고 기어이 윤석열 정당으로 남길 선택한 셈입니다.
6: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연휴 기간 경북에 이어 경남과 부산 지역을 잇따라 찾아 야권의 바람을 잠재우는 데 주력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영남 지역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당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2: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를 범죄자 심판선거로 규정하고 뭉쳐서 이기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3: 장동혁 대표의 이선 퇴진을 놓고 분열하던 지도부가 단합을 다짐했지만 비상계엄을 주제로 또 내홍이 노출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10: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은 국민의힘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당 안팎의 이선 퇴진 압박 속에 여의도만 맴돌던 장동혁 대표는 모처럼 만난 지지자들 앞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전재수 김경수 후보를 콕 찍어 범죄자라고 칭하면서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11: 끔찍한 짓이고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1: 이재명 같은 범죄자를 보유한 정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움츠러들어야 합니까?
10: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헌정 질서를 지킬 범죄자 심판 선거로 규정했는데 장 대표 리더십을 놓고 잡음이 있었던 원내사령탑도 후보도 남은 한 달 똘똘 뭉치자고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11: 압도적으로
1: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힘을 모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갑시다. 절대 안에서
1: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11: 하지 마세요 제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10: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당 원로까지 총출동한 일종의 결의대회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한때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당내 최다 6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과 공개 충돌한 겁니다.
12: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1: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10: 한 목소리로 대여투쟁을 외치면서도 당 노선 갈등과 내홍 등으로 좌충우돌하는 제1야당의 민낯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일요일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을 찾는데 별도의 외부 행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2: 동남풍이 분다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일단 기지개를 켠 모습인데 아슬아슬 원색적인 발언과 돌출 상황으로 역풍을 부르진 않을지 보수 지지층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0: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차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모레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제주 산지의 많은 곳에 12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60mm 넘는 비가 내리겠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5에서 40mm 정도 비가 예상됩니다. 비바람에 내일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화요일 어린이날에는 전국에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제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분기점에서 내촌까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동홍천 나들목에서 춘천분기점까지 6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데요. 설악에서 화도 나들목까지 아직은 20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3-4차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4: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5월 2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중시기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파랑새.

FM 94.5MHz 밤 10시 뉴스앤뮤직은 중식의 파랑새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또는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면 저희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고요.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비가 조금씩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울 지역도 촉촉하게 바닥이 젖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이 시간대 운전하시면서 이동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평소보다 속도 좀더 줄이시고 그리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안전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좀더 신경 쓰시고요. 특히나 이렇게 어두운데도 가끔씩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전조등 켜지 않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지금 YTN 라디오 청취하시는 애청자분들 중에 내가 지금 전조등 켜지 않았나? 점검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켜고 달리시는 분 계시다면 너무 위험하니까요. 꼭 켜고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어요. 자,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안예은 문어의 꿈까지 두곡 만나볼게요.

황가람 나는 반딧불, 안예은 문어의 꿈까지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노동절인 어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5일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어제 파업에 조합원 4천 명 가운데 2,8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은 별도의 단체 행동 없이 연차 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업무에 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주항공청과 국토교통부는 지구관측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3일 오후 3시 5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30여일 동안 기능점검과 연료주입 등 사전작업을 마쳤고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9에 탑재돼 발사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상관측용인 이 위성은 우주에 오르면 고도 498km 궤도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중형위성 1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사거리에서 마을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기사와 승객 1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버스기사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5265번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YTN 라디오 개국 18주년이었는데요. 축하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침대 위에 있는 카세트 라디오 사진을 찍어서 청취 인증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저희 YTN 라디오 개국일을 챙겨주시는 애청자 가족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4월 30일 저희 YTN 라디오가 문을 연 지 18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걸 기념해서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커피 쿠폰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이벤트 내일 마감됩니다. 아마 앞 시간 때부터 계속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저희 YTN 라디오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게시물 탭이 있거든요. 이 탭을 딱 클릭하시면 게시물이 최상단에 올라와 있는 최근 게시물에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이 안내돼 있습니다.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게시물에다가 YTN 라디오 개국 축하하는 댓글 남겨주시면 당첨자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딱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마감이 되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마도 저희 YTN 라디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윤종신의 수목원에서 이어서 김광석이 부릅니다. 혼자 남은 밤.

윤종신 수목원에서 김광석 혼자 남은 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가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을 앞세워 울산 HD와의 시즌 첫 동해안 더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항은 오늘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6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조상혁 선수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울산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시즌 4승 3무 4패를 기록해 승점 15점을 쌓은 포항은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17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이 필리핀을 제압하고 아시안컵을 산뜻하게 시작했습니다. 이다영 감독이 이끄는 우리 여자 축구대표팀은 오늘 오후 중국 수저우 타이후 풋볼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 17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백서영 선수가 혼자 4골을 몰아넣는 활약에 힘입어 필리핀을 5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는 5일 열리는 대만전에 이어 8일에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통산 4회 우승팀인 북한과 같은 장소에서 조별리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012년생인 왕서윤 선수가 성인 우승자보다 빠른 기록으로 제55회 전국 총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여자 중등부 100m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왕서윤 선수는 오늘 전남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중등부 100m 결선 종목에서 11초 83을 기록해 종전 한국 기록인 11초 88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기록은 지난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경신된 것으로 이번 대회 여자 일반부 100m 종목 1위에 오른 김주아 선수의 11초 87보다 앞선 기록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4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20번님, 깊은 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 선곡들입니다. 좋아요 라고 하트까지 직접 이렇게 찍어서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가급적이면 많이 띄워드리기 위해서 고심을 하면서 선곡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만족하신다는 문자 보내주시니까 굉장히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11시에도 계속해서 뉴스앤뮤직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끝곡으로 All for One의 So Much in Love 이어서 Boyz II Men의 Yesterday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첫 주말 황금 연휴 셋째 날인 내일은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서 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 최대 60mm, 수도권과 충청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월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어린이날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연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도로는 빗길에 사고가 없도록 감속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창녕 나들목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작업하고 있습니다. 감곡 나들목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10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분기점에서 내촌까지 빗길인 가운데 이천 2교에서 파도 분기점까지 12km 구간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일대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주요 석유 업체들도 생산 차질로 실적이 곤두박질친 가운데 5월 말쯤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을 강조했던 미국 제조업.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미국 경제의 10.1%를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4월 공급업체 인도 실적이 악화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는 84.6으로 4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0: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인 2%에 비해 높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입니다.
3: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이 늘 줄 알았던 미국 석유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오히려 곤두박질쳤습니다.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의 1분기 순이익은 4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감소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쉐브론의 순이익도 22억 1천만 달러로 37% 감소했는데 둘 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중동시설 생산량 급감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석유업계는 해협 봉쇄로 이달 말쯤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2억 2천만 배럴로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석유업계에선 2억 1천만 배럴 아래로 떨어지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이란 전쟁으로 석유 시장의 공급 혼란이 일자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 등의 석유 업체들이 베네수엘라 사업 가능성 평가를 위해 현지에 직원을 파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대사관 임시 사무실로 쓰이는 수도 카라카스의 JW 메리어트 호텔에 미국 석유 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 베네수엘라 측과 노후화된 유전 재건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메이저 회사 관계자 수십 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이미 면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산도 홍콩과 제3국의 선적을 두고 이란 석유 제품을 실어 나르는 그림자 선단 선박 운영 회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와 별도로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환 거래를 중개하는 이란 환전소 세 곳과 이들의 위장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1: 석 달째로 접어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어느 때보다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두드러졌습니다.
2: 전쟁 영상은 뉴스보다 SNS에서 먼저 퍼졌고 각 진영은 온라인 여론전에 나서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정보도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 자산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화 탑건이 떠오를 만큼 세련된 화면과 장엄한 음악이 더해진 이 영상처럼 미군은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SNS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에 병원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민간인 피해를 부각하며 여론에 호소하는 이 영상은 이란 외무부 대변인 SNS에 올라온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양 진영은 실제 전장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5: 어떤 특정 대상에 굉장히 유리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주입을
0: 도진호
5: 시켜서
0: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입니다.
5: 양쪽으로는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많죠. 우위에 있으나 이란이 하고 있는 인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4: 다만 이란이 UAE의 구름씨 뿌리기 레이더를 파괴한 뒤 이란에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처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퍼지는 등 혼란도 발생했습니다. 레고 스타일 연출과 노래 가사를 결합한 이 AI 영상 같이 전쟁이 대중문화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닫혀있어. 못 여는 건 오직 최고 지도자의 말뿐. 뭐라고? 내 트윗 때문이 아니야. 바보가 탱클 때문이 아니야. 관련 AI 영상입니다.
6: 생성형 AI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0: 송태훈 국립외교원 교수입니다.
6: 여러 가지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대규모의 청중에게
4: 영상과 이미지로 여론을 흔드는 이른바 인지전이 전장의 영역을 온라인으로까지 넓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북 포항을 방문하는 등 2박 3일간의 영남권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포항에서 열린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금은 팍팍해 보이고 힘들지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어느새 넓은 길이 되고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까지 추진한다면서 끔찍하고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에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라고 대통령 자리로 보냈더니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모든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 국민의힘 최다 6선인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과 공개 충돌했습니다. 조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에서 자신에게 야유하는 당원들을 향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가 장동혁을 연호하며 축사를 계속 방해하자 조 의원은 장 대표를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라면서 여기는 박형준 후보 캠프라고 말했습니다.
1: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양향자 최고위원이 함진규 전 의원과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제치고 경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여성 간 맞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와 양향자 후보의 보수 야권 단일화가 추진될지도 주목됩니다.
0: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함으로 버텼던 것처럼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절박함으로 경기도 곳곳을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후보는 SNS에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라는 문구를 붙인 과거 의원실 출입문 사진을 공유하며 흔들릴 때마다 이 문장을 되새기며 윤석열 정부를 이겨냈다고 적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0: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연일 부동산 문제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SNS에 이재명 정원호 조합은 이전보다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시장 왜곡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훨씬 더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원호 후보는 적반하장이라며 오 후보가 본인의 실정을 덮고 마치 도전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가 유죄 판단을 받은 건 의혹이 불거진 지 15년 만입니다.
0: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 종합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3: 아직까지
4: 2022년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입니다.
2: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했습니다. 지난 2024년 김 씨를 비공개 출장 조사하자 검찰총장까지 비판에 나섰지만
5: 법 앞에
4: 재작년 7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입니다.
5: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2: 결국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조정 범행을 인식
4: 재작년 10월 조상원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입니다.
6: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2: 이런 검찰 판단은 특검에서 결국 뒤집어졌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종합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입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업무용 PC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종합특검이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 수사 외압이 있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정치검찰이 결탁해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 수사와 조작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점차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반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백승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검찰은 결론을 정해놓고 먼지털기식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는 사법정의를 훼손한 반인권적 불법 수사이자 중대한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의 진실과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특검법에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침묵하느냐면서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냐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이라면서 과거 재판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에는 왜 꿀먹은 벙어리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1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와 다름없다며 사법부를 하녀 부리듯하며 셀프 면죄를 노리는 비겁한 김한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 오랜 기간 함께해온 부부가 각자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에선 양육권 분쟁보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 특히 국민연금 같은 노후 소득까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게 통상적인 법원 판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 수십 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황혼 이혼.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황혼 이혼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비율은 지난해 17.7%로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황혼 이혼에서 가장 큰 갈등은 재산 분할입니다. 다 큰 자녀의 양육 문제보다 노후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0: 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나눌 때는 혼인 기간의 재산 형성에 각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추세입니다. 때문에 부부가 당장 쥐고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미래소득 역시 중요한 분할 대상이 됩니다.
1: 노년층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재취업을 통한
2: 윤재상 변호사입니다.
1: 소득 활동을 하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툼이 치열하고 네, 금액적으로도 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좀 심도 깊게 논의가 되고.
0: 실제로 황혼 이혼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는 분할연금 수급자 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후 빈곤을 막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연금 등 미래소득을 포함한 재산 분할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은 별도의 단체 행동 없이 연차 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노조는 조합원 4천 명 가운데 2,800여 명이 어제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LG U+ 노조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언론과 조합원 커뮤니티를 통해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발언이 본인들이 아닌 LG U+ 노조를 향한 거란 취지의 발언에 강한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LG U+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자신들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재원 마련을 요구한 것은 6년 전부터 이어온 일관된 투쟁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마치 최근 정부 기류에 맞춰 갑자기 튀어나온 과도한 요구인 양 치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투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이 잇따라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대학 입시 판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의대와 치대, 한의대 등에 포진하고 있는 상위권 지형에 반도체 학과가 역대 최고 합격점 기록을 쓰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4: 최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의치 한약수, 그리고 반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과 상위권 전공인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에 더해 최근 반도체학과까지 포함된 겁니다. 의대와 반도체학과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계약을 맺은 대학의 반도체학과는 올해 입시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2026학년도 수시 내신 합격선이 1.47등급으로 개설 첫 해에 3.10등급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SK하이닉스와 계약한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역시 수시 합격선이 2.68등급으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일부 전형에서는 의대와 비슷할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7개 대학과, 하이닉스는 3개 대학과 손을 잡고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취업이 보장되는 특전에도 불구하고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지만 몇 년 사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5: 의대, 치대, 한의대 합격 점수까지 올라간 사항이고
2: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입니다.
5: 내에서는 의대 다음 라인 정도로 합격 점수가 형성이 되고 일반 이공계 학과들에 비해서는 최고 점수 합격 점수대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4: 내년에도 삼성전자 계약학과는 신입생 350명을, 하이닉스는 11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역 거점 대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취업 조건형 계약학과를 앞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코스피가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시 대기자금이 13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지표인 신용융자 잔고가 처음으로 3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보면 지난달 29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129조 9,574억 원으로 130조 원에 다시 바짝 다가섰습니다. 특히 신용융자 잔고는 14거래일 연속 늘어나 36조 682억 원으로 사상 처음 3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연간 200만 명을 넘어서며 K의료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부과와 성형외과 진료가 74%에 달해 미용의료 분야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6: 중국인 환자들이 나란히 앉아 국내 병원에서 시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빠르고 쾌적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온 겁니다.
2: 한국 피부과가 기술이나 장비 면에서 확실히 앞서 있다고 들었어요. 교통도 편해서 여행 겸 시술 받으러 왔습니다. 중국인 환자입니다.
6: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모두 201만 명.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부터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 과목은 피부과가 62.9%로 압도적이었고 성형외과까지 합친 미용의료가 전체의 74%를 차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일본 환자가 60%를 넘어 대다수였고 대만, 미국, 태국 순이었습니다. K-POP과 한류 드라마를 통한 긍정적 홍보 효과에 더해 우리 화장품이 바이오 헬스 선도 12개국 중에서 2년 연속 선호도 1위를 달리며 시너지를 냈습니다.
7: 이 의원에는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붙어 있습니다.
2: 심지어 피부과 전문입니다.
7: 이런 인젝터블 개발하는 한국 기업들, 해외에서 엄청나는 환자들이 와 옴으로써 파이가 굉장히 커져서 사실 다양한 어떤 플레이어가 뛸 수 있는 환경이 생긴 것 같아서.
6: 지난해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가 병원비 3조 3천억 원을 포함해 한국에서 쓴 돈만 12조 5천억 원. 급증하는 의료 관광에 맞춰 필수 의료 역량도 강화해 외국인 환자 수요를 다변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게 보건당국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2: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3025번님의 신청곡으로 출발할게요. 넷킹콜이 부릅니다. That Sunday, That Summer.

FM 94.5MHz 밤 11시 뉴스앤뮤직은 넷킹콜의 That's Sunday, That's Summer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서울입니다. 아, 이렇게 토요일 밤 깊어가고 있는 이 시각에 참잘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 주셨어요. 우리 3025번님께서 문자로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이태원 아나운서 벌써 5월의 시작이네요. 새해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어제 집안 청소하면서 족발 쿠폰 10장을 찾아서 오늘 저녁에 족발과 막국수 먹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고 같이 노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족발과는 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노래긴 한데요. 그렇군요. 아, 이렇게 또 뜻밖의 수확이 청소를 하면서 찾아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마치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은 것처럼 저도 족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주말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 보내면서 먹기에 딱 좋은 그런 밤참 메뉴가 아닐까 싶어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뉴스앤뮤직 애청자분들도 갑자기 급또 밤참이 땡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즘 워낙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주머니 사정이 팍팍 하잖아요. 저희 집 뒤쪽에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시장에 가면 10,000원짜리 순살 족발이 있어요. 그걸 사다가 혼자 집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냉면 있잖아요. 비빔냉면. 그거 끓여가지고 딱 싸먹으면, 아, 정말 지금도 이렇게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인데, 우리 또 3025번님은 족발에다가 고급스럽게 막국수를 드셨군요. 족발도 이 취향이 또 갈리잖아요. 따뜻한 물렁물렁해가지고 저는 늘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는 잇몸으로 먹을 수 있는 온족발을 좋아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에이 무슨 소리야. 족발은 냉족발이지. 쫀득쫀득하니 탱글탱글한 그 식감이 냉족발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어떤 취향이신가요? 우리 3025번님 뿐만 아니라 또 라디오 청취하고 계신 많은 가족분들 이런 소소한 이야기 다 환영하니까요. 자유롭게 문자로 함께 나눠주세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함께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맞는 곡 저희가 선곡해서 띄워드릴 텐데요. 이번 시간은 팝으로 좀 채워볼게요.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카펜터스의 Please, Mr.

밤 11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노동절 연휴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됐고 강풍과 풍랑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중부지방은 최대 30mm, 남부지방은 최고 60mm, 제주 산지 등에는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10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9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내일 오전에 나쁨 단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공동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법원이 오늘 오후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6시쯤 부산 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주민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동관리비 문제로 두 사람이 자주 다퉜다는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팝으로 채워보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영화 더티 댄싱의 OST죠. 로네츠의 Be My Baby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핫초콜릿의 You Sexy Thing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러넷의 Be My Baby, 이어서 Hot Chocolate, You Sexy Thing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프로축구 K리그 1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가 연승을 거두며 리그 2위로 도약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제주 서귀포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6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제주 SK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포항 스틸러스전에 이어 2연승을 거둔 전북은 승점 18점을 쌓아 리그 2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선발 투수 황동화 선수의 7이닝 무실점 역투를 앞세워 리그 1위 KT 위즈를 완파하고 리그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 KT를 6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연패를 벗어난 기아는 14승 1무 15패를 기록해 리그 단독 5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자 핸드볼 SK 슈가 글라이더스가 벼랑 끝에서 살아나 챔피언 결정전을 최종 3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SK 슈가 글라이더즈는 오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신한솔뱅크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삼척시청을 24-23 한 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틀 전 1차전에서 22-28로 패해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SK 슈가 글라이더스는 막판 무서운 집중력으로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9849번님의 신청곡 리처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이어서 Cool and the Gang의 Ladies Night, 로라 브래니건 Self-Control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한자 행보를 이어가다가 선거전 막판에 승부수를 띄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는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마포구에서 열린 여성 마라톤 대회에서 만나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원호 후보 측은 윤석열 군단과 함께 선거판에 나서는 소회가 어떠냐며 오 후보에게 날을 세웠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문재인, 박원순 때보다 이재명, 정원호 조합이 훨씬 더 심한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북 포항을 방문하는 등 2박 3일간의 영남권 민심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포항에서 열린 오준기 경북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금은 팍팍해 보이고 힘들지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어느새 넓은 길이 되고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까지 추진한다면서 끔찍하고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에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라고 대통령 자리로 보냈더니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모든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그젯밤 11시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입원 중인 29주차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충북은 물론 충남과 대전, 세종 등 병원 12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인큐베이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방당국에서도 전국 단위로 병원에 수소문했지만 역시 난항을 겪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이나 진료과 부재 등의 이유였습니다. 자정을 넘겨 부산 동아대 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헬기를 동원해 신고 접수 후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결국 숨졌고 산모는 수술을 받은 뒤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된 상황.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속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9: 서울 상암동에서 택시끼리 충돌해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전북 무주와 강원 홍천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도로 한편에 택시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곳곳이 부서지고 찌그러졌습니다.
12: 들이 박으면서 이제 퀸픽스가 공중에 붕 뜨더니 돌더라고요. 한 바퀴 반을. 그 이제 인도 쪽으로 갔는데 인도에 이제 중앙봉이 있으니까 그걸 박은 거예요.
11: 직진하던 택시가

0: 비보호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히면서 뒤집힌 겁니다. 이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들 뒤로 마을버스가 달려오더니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60대 버스 기사와 승객 1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새벽에는 전북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불이 나 9시간여 만에 꺼졌고 이어서 전남 순천시 주암면과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서도 산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휴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는 봄 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충북 청남대에서는 봄꽃 축제가 한창이고 충남 보령에서는 다양한 자동차를 만날 수 있는 모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펜지와 비올라 등 형형색색의 봄꽃이 줄지어 피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흩날리는 은은한 꽃내음이 코끝을 스칩니다. 가족, 지인과 함께 청남대를 찾은 나들이객들은 흐드러지게 핀 꽃잎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봄날의 추억을 남깁니다.
3: 여기 청남대 예전에 와보고 지금 와보니까 모든 것이 싱그러운 게 굉장히 봄의 한 기운을 맞은 것 같은 게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2: 광장 한편에서는 평소 도심에서 보기 힘든 야생화와 정성스레 가꾼 분재들이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올해 새롭게 개통한 모노레일도 나들이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지 않아도 대청호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에 오른 나들이객들은 탁 트인 절경을 바라보며 탄성을 자아냅니다.
4: 여기 안 올라오면 겉만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올라오니까 모든 걸 다 보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2: 국제 모터 페스티벌 행사장에 다양한 자동차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튜닝카부터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선보이는 모터스포츠 차량까지 일상에서 보기 힘든 자동차들이 전시됐습니다. 차량의 한계를 시험하는 아슬아슬한 드리프트와 오프로드 주행 시연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5: 기분 좋았어요. 자동차도 보고 자동차도 타고 만들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2: 봄꽃이 만개한 축제장부터 자동차 열기로 가득한 행사장까지 휴일을 맞은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봄날의 하루를 즐겼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6: 황금 연휴도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의 주무대는 제주도입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강우량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10에서 80mm, 산간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은 20에서 60, 서울 등 수도권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원도와 경북 북부는 월요일 낮까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월요일 낮부터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어린이날이자 절기 입하부터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0: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0: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에 나갈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여성 맞대결이 성사됐는데 양향자 후보와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3: 인물난 속에 선출이 지연되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양향자 최고위원이 뽑혔습니다. 양 후보는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경선에서 함진규 전 의원과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4: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념과 진영을 넘어 오직 경제와 민생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도민들과 함께 정치 선거를 경제 선거로 바꾸겠습니다.
3: 양 후보와 맞붙게 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SNS에 과거 의원회 간 출입문 사진을 공유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함으로 버텼던 것처럼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절박함으로 경기도 곳곳을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는 SNS에 추미애 후보의 무상교통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양향자 후보와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일단 선을 그으며 당분간 독자 행보를 이어가다가 선거전 막판에 승부수를 띄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는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마포구에서 열린 여성 마라톤 대회에서 만나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원호 후보 측은 윤석열 군단과 함께 선거판에 나서는 소회가 어떠냐며 오 후보에게 나를 세웠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문재인, 박원순 때보다 이재명, 정원호 조합이 훨씬 더 심한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전략 지역인 영남과 충청 지역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윤호계인 세력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며 이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5: 연휴 이틀째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전의 축제 현장을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고향을 찾은 남다른 감회를 전하면서 선거에 나선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현재 선거 판세를 낙관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6: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5: 이어 경북 포항을 찾아 영남권 민심 잡기에 나선 정 대표. 보수 진영의 아성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질 거라며 적극적인 구애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7: 지금은 팍팍해 보이고 힘들지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새 넓은 길이 될 것이고.
5: 민주당은 특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대구 달성 공천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결국 윤 어게인 정당으로 귀결됐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8: 국민의힘은 끝내 귀를 닫았습니다. 스스로 쇄신의 기회를 걷어차고 기어이 윤석열 정당으로 남길 선택한 셈입니다.
5: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연휴 기간 경북에 이어 경남과 부산 지역을 잇따라 찾아 야권의 바람을 잠재우는 데 주력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영남 지역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당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2: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를 범죄자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뭉쳐서 이기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선 퇴진을 놓고 분열하던 지도부가 단합을 다짐했지만 비상계엄을 주제로 또 내홍이 노출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0: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은 국민의힘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당 안팎의 2선 퇴진 압박 속에 여의도만 맴돌던 장동혁 대표는 모처럼 만난 지지자들 앞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전재수, 김경수 후보를 콕 찍어 범죄자라고 칭하면서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1: 끔찍한 짓이고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재명 같은 범죄자를 보유한 정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움츠러들어야 합니까?
0: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헌정 질서를 지킬 범죄자 심판 선거로 규정했는데 장 대표 리더십을 놓고 잡음이 있었던 원내사령탑도 후보도 남은 한 달 똘똘 뭉치자고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2: 압도적으로 부산에서부터 힘을 모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갑시다. 절대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0: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당 원로까지 총출동한 일종의 결의대회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한때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당내 최다 6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과 공개 충돌한 겁니다.
3: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0: 한 목소리로 대여투쟁을 외치면서도 당 노선 갈등과 내홍 등으로 좌충우돌하는 제1야당의 민낯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일요일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을 찾는데 별도의 외부 행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동남풍이 분다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일단 기지개를 켠 모습인데 아슬아슬 원색적인 발언과 돌출 상황으로 역풍을 부르진 않을지 보수 지지층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0: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게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공지문을 통해 안전통합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주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의 표적이 될 지급행위의 행태에 대해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계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 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자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적신월사 등에 대한 자선 기부금 행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석유업체들은 투자 불가능국으로 평가했던 베네수엘라로도 눈을 돌리고 있고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1: 미국의 석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 평가팀을 보내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관계자 수십 명이 데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도 면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석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를 투자 불가능국으로 평가했는데 태도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20% 정도나 묻혀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점도가 높은 중질유라 정제 비용이 많이 들고 노후화된 시설과 정치적 불안, 경제 제재 등으로 하루 100만 배럴도 생산하지 못해왔습니다. 엑손모빌 등은 2007년 베네수엘라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 조치로 자산을 몰수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양국 관계 개선과 트럼프 행정부의 독려가 베네수엘라로 눈을 돌리게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양국 간 직항 노선이 7년 만에 재개된 점을 들었습니다.

0: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Venezuela's economic recovery. Today, the results speak for themselves.
1: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장기 봉쇄에 대한 대비를 지시하면서 에너지 기업 총수들과 베네수엘라의 정세와 원유, 해상 운송 여부를 논의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호르무즈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원유를 이미 계약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이르면 3일 밤 일본에 도착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수송이 쉬운 러시아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는 기존 수입량을 하루 190만 배럴까지 늘리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2: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재개하고 종전에 먼저 합의한 뒤 핵 문제를 협상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한 이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회담을 열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 중단에 동의하더라도 평화적 목적의 농축 권리를 미국이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된 이란의 최신 협상안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의사를 밝힌 이후 사흘 만에 내려진 조처인데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3: 독일 주둔 미군은 3만 6천여 명, 일본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미군 유럽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의 본부, 그리고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 공군 기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미 국방부는 독일에서 병력 약 5,000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란전에서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4: I probably will. Why should I, you know, look, why shouldn't I?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Absolutely horrible.
3: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 약 2만 8,500명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2: 미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5: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6: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5: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당장 다음 주부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 거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U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지난해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여러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협정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협정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U 기업을 차별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이 EU의 이란전 비협조를 무역 보복 조치로 노고라 하면서 이란전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2: 미국이 예고한 대로 유럽연합 EU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면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 독일이 150억 유로, 약 25조 9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 킬세계 경제연구소 IFW 몰리츠 슐라리크 소장은 현지 시간 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추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 손실이 300억 유로, 약 51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일부 노조의 과도한 요구 발언이 LG유플러스 노조를 향한 거라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발언에 LG유플러스 노조는 비겁한 행태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7: 연차 휴가를 내고 업무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나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평균 14%의 임금 인상, 1인당 경력금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급 여력과 성장 재원 확보 등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번 전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 6,400억 원으로 추산했고 지난달 사흘간 부분 파업만으로도 손실이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주된 요구안을 100% 수용했을 때 금액이 오히려 손실보다 작다며 추가적인 수정 제시안으로 교섭에 나섰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달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 대통령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8: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7: 그런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이 발언이 LGU 플러스 노조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LGU 플러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LGU 플러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재원 마련이라는 자신들의 요구는 6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며 이를 과도한 요구로 치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투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책임 돌리기라며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피하려는 매우 비겁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LG유 플러스 노조는 삼성전자 노조가 경솔한 언행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타사의 투쟁을 왜곡해 본인들의 방어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2: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마약총책 박광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수지구청 사거리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난 승용차는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7시쯤 안성봉산동 한 도로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지나던 8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사고 당시 A씨가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여름은 시작부터 덥고 극한 호우도 잦을 거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기후위기형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물길을 만드는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주 기자입니다.
7: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아무리 배수시설이 잘 돼 있어도 침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2022년 강남역 침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에 이런 극한 호우가 처음 나타난 것은 2001년. 이를 포함해 2000년대에는 두 차례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에는 3회로 늘었고 2020년대에는 벌써 6차례나 발생했습니다.
9: 과거에는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이제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대기내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면서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물폭탄을 쏟아붓는 기후 위기형 폭우가 일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7: 현재 서울에 설치된 일반적인 하수관로의 설계 기준은 시간당 최대 95mm의 비. 기존 하수관로만으로는 이런 기후위기형 폭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서울시가 치수정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핵심은 지하 40에서 50m 깊이의 거대한 저류조를 만드는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입니다. 현재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서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30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신월터널을 포함해 서울 시내 네 곳에서 총 132만 8천 톤, 올림픽 수영장 약 530개 분량의 빗물을 임시로 가둘 수 있게 됩니다. 터널이 완공되기 전까지 서울시는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장비를 동원해 빗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주민을 대피시키는 스마트 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YTN 김준두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1: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에게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할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의 제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6: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에 돈을 지불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운회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는 현지 시간 1일 공지문을 통해 안전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미국뿐 아니라 외국계 모든 해운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OFAC는 제재의 표적이 되는 자금 지급 형태에 대해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현물 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자국 내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한 이란은 자국 해안에 근접한 우회로를 제한하며 선박들의 통행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했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진퇴양난에 몰렸습니다.
7: And I will reiterate the president's expectation and demand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reopened immediately, quickly and safely.
6: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압박과 해운업계의 눈치 보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5: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재개하고 종전에 먼저 합의한 뒤 핵 문제를 협상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한 이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회담을 열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중단에 동의하더라도 평화적 목적의 농축 권리를 미국이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1일 이란의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 하이의 석유 터미널과 개인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의 경우 지난해 수십 차례에 걸쳐 이란산 석유와 석유 제품 수천만 배럴을 수입했으며 그 결과 이란에 수십억 달러가 흘러들어가게 됐다고 미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자금 물품 서비스를 거래하는 기관에도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제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8: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9: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8: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당장 다음 주부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 거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유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지난해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여러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협정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협정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U 기업을

0: 차별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이 EU의 이란전 비협조를 무역 보복 조치로 노고를 하면서 이란전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1: 미국이 예고한 대로 유럽연합 EU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면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 독일이 150억 유로, 약 25조 9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 모리츠 슐러리크 소장은 현지 시간 2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추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 손실이 300억 유로, 약 51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의사를 밝힌 이후 사흘 만에 내려진 조처인데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2: 독일 주둔 미군은 3만 6천여 명, 일본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 그리고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 공군 기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미 국방부는 독일에서 병력 약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란전에서 미국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 Yeah, I probably will. Why should I, you know, look, why shouldn't I?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Absolutely horrible.
2: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 약 2만 8,500명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불발하며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이란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여기서 그냥 전쟁을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4: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는 전쟁 권한법의 기한이 다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기로에 선 전쟁 상황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건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불리한 합의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응답이 48%, 반대로 전쟁을 다시 해서라도 미국의 더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무모했지만 성과 없이 끝내는 것에 대한 반발도 꽤 크다는 방증입니다. 응답자의 65%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정을 맺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10중 6은 이번 전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고 고유가 부담으로 차 운전을 줄였다는 응답이 44%, 생활비를 줄였다는 답변도 42%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성과 없는 종전에 대한 저항까지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트럼프 앞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1: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가 4년마다 최고치로 치솟자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석유 업체들도 생산 차질로 실적이 곤두박질 친 가운데 5월 말쯤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을 강조했던 미국 제조업.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미국 경제의 10.1%를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4월 공급업체 인도 실적이 악화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는 84.6으로 4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6: Inflation has moved up recently and is elevated relative to our 2% longer run goal. By the significant rise in global oil prices that has resulted from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5: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이 늘 줄 알았던 미국 석유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오히려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의 1분기 순이익은 4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감소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쉐브론의 순익도 22억 1천만 달러로 37% 감소했는데 둘 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중동시설 생산량 급감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석유업계는 해협 봉쇄로 이달 말쯤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2억 2천만 배럴로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석유업계에선 2억 1천만 배럴 아래로 떨어지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석유업체들은 투자 불가능으로 평가했던 베네수엘라로도 눈을 돌리고 있고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7: 미국의 석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 평가팀을 보내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관계자 수십 명이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도 면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석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를 투자 불가능국으로 평가했는데 태도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20% 정도나 묻혀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점도가 높은 중질유라 정제 비용이 많이 들고 노후화된 시설과 정치적 불안, 경제 제재 등으로 하루 100만 배럴도 생산하지 못해왔습니다. 엑손모빌 등은 2007년 베네수엘라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 조치로 자산을 몰수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양국 관계 개선과 트럼프 행정부의 독려가 베네수엘라로 눈을 돌리게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양국 간 직각 노선이 7년 만에 재개된 점을 들었습니다.
8: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Venezuela's economic recovery. Today, the results speak for themselves.
7: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장기 봉쇄에 대한 대비를 지시하면서 에너지 기업 총수들과 베네수엘라의 정세와 원유, 해상 운송 여부를 논의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호르무즈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원유를 이미 계약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이르면 3일 밤 일본에 도착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수송이 쉬운 러시아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는 기존 수입량을 하루 190만 배럴까지 늘리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1: 이란 전쟁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올라 1리터에 평균 2,000원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기름값 상승폭이 커지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9: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010원대, 서울은 2,04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제보다 전국 평균은 39전, 서울은 14전 올랐습니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2,004원대로 31전 올랐고 서울은 2,035원대로 27전 올랐습니다. 서울은 어제 아침만 해도 이틀 연속 기름값이 내리는 양상을 보이다 낮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1리터에 4원 8전 오른 2,00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유는 5원 1전 오른 2,002원대였습니다. 소비자 단체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은 이번 달 1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을 2차 최고 가격 고시 전날인 3월 26일과 비교하면 190원 안팎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정부 2차 최고 가격 인상폭 210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전국 주유소의 13%가 그 이상을 올렸다고 감시단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2차 최고 가격 고시 뒤 4차 고시까지 계속 최고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감시단은 나들이철에 편승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교착으로 일주일 새 1배럴에 6.5달러 올라 지난주 10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살짝 상승의 추이가 있어서요. 주유소가 이제 그런 가격에 편승해서 혹시 가격을 조금 더 선 반영해서 올리지 않도록 좀 감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6% 오르며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기름값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한풀 꺾인 줄 알았던 전기차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까지 강화하며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기차가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11: 이란 전쟁 두 달,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4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준주정 차량 연료 탱크를 채우는 데만 1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인데 같은 크기의 전기차를 고속으로 완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고유가 부담을 피해 다시 전기차를 선택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12: 그러니까 레이로도 바꾸고 싶었고 그냥 전기차가 좀 덜 드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하는 직업이어서 이제 전기차로 바꾸니까 유류비가 훨씬 절반 정도 줄었어요. 네.
11: 실제 이달 중순까지 팔린 전기차는 모두 10만 7천 대.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5대 중 한 대는 전기차였고 수입차 판매의 절반은 테슬라의 전기차가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전기차도 모두 합쳐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고유가는 물론 기존 경차 중심에서 벗어나 대가족도 함께 탈 수 있는 중형 SUV와 상용차까지 전기차 차종이 다양해진 것도 확산 속도를 높였습니다.
13: 무엇보다 완성차 업계가 치열한 전기차 할인 경쟁을 벌인 데다 올해부터 신설된 전기차 전환 보조금 덕분에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11: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기차 충전 요금도 세분화해 비용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 전기차 충전 가격이 빨리 올라간 거 아니냐. 30km 이하, 또 5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 그 이상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 가면서 그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요금 체계를 어떻게.
11: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2만 9천 대 분량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오름세를 탄 전기차 환승 속도를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1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0: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에게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할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의 제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0: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에 돈을 지불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운 회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는 현지 시간 1일 공지문을 통해 안전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미국뿐 아니라 외국계 모든 해운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OFAC는 제재의 표적이 되는 자금 지급 형태에 대해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현물 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자국 내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한 이란은 자국 해안에 근접한 우회로를 제한하며 선박들의 통행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했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진퇴양난에 몰렸습니다.
1: And I will reiterate the president's expectation and demand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reopened immediately, quickly, and safely.
0: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압박과 해운업계의 눈치 보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2: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재개하고 종전에 먼저 합의한 뒤 핵 문제를 협상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한 이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회담을 열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 중단에 동의하더라도 평화적 목적의 농축 권리를 미국이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된 이란의 최신 협상안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세이에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정화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통화는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중동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여전히 정박 중임을 언급하며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행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석유업체들은 투자 불가능으로 평가했던 베네수엘라로도 눈을 돌리고 있고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3: 미국의 석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 평가팀을 보내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관계자 수십 명이 데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도 면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석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를 투자 불가능국으로 평가했는데 태도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20% 정도나 묻혀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점도가 높은 중질유라 정제 비용이 많이 들고 노후화된 시설과 정치적 불안, 경제 제재 등으로 하루 100만 배럴도 생산하지 못해왔습니다. 엑손모빌 등은 2007년 베네수엘라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 조치로 자산을 몰수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양국 관계 개선과 트럼프 행정부의 동력가 베네수엘라로 눈을 돌리게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양국 간 직항 노선이 7년 만에 재개된 점을 들었습니다.
4: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Venezuela's economic recovery. Today, the results speak for themselves.
3: 트럼프 대통령

0: 대통령이 해상 장기 봉쇄에 대한 대비를 지시하면서 에너지 기업 총수들과 베네수엘라의 정세와 원유, 해상 운송 여부를 논의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호르무즈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원유를 임의 계약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이르면 3일 밤 일본에 도착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수송이 쉬운 러시아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는 기존 수입량을 하루 190만 배럴까지 늘리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1: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의사를 밝힌 이후 4일 만에 내려진 조처인데요.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건지 주목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2: 독일 주둔 미군은 3만 6천여 명, 일본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 그리고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 공군기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미 국방부는 독일에서 병력 약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란전에서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 Yeah, I probably will. Why should I, you know, look, why shouldn't I?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absolutely horrible.
2: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 약 2만 8,500명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1: 미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4: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5: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4: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당장 다음 주부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 거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U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지난해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여러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협정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협정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U 기업을 차별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이 EU의 이란전 비협조를 무역 보복 조치로 노골화하면서 이란전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1: 미국이 예고한 대로 유럽연합 EU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면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 독일이 150억 유로, 약 25조 9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 IFW 모리츠 슐러리크 소장은 현재 시간 2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추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 손실이 300억 유로, 약 51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 석 달째 계속되는 중동 전쟁 탓에 기름값이 크게 오르며 운송업 종사들의 생계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부터 택배 배달 노동자까지 도로 위 일터에 실으면 깊어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주유소에 줄지어 들어섭니다. 주유 호스가 꽂히기 무섭게 계기판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하루 수백 리터씩 기름을 쓰는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숫자입니다.
2: 50만 원을 보면 25만 원, 30만 원을 기름을 떼면 나머지 성급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일을 안 하는 게 낫죠.
1: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일감은 줄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훌쩍 뛰었습니다.
3: 돌아버리죠.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콜도 없고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년 대비로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1: 최고 가격제로 기름값을 누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2,000원 근처인 가격은 전쟁 이전 1,600원대와 비교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4: 저희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맞긴 한데 일단은 그 수수료는 오르지 않는데 기름값은 오르니까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죠.
1: 요소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며 현장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훌쩍 뛴 기름값부터 요소수 대란까지 운송업계 종사자들은 중동 사태의 영향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임료가 비싸지면 연쇄적으로 마트와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로 위 화물차들의 엔진 소리에는 오늘도 짙은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전략 지역인 영남과 충청 지역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윤호계인 세력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며 이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5: 연휴 이틀째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전의 축제 현장을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고향을 찾은 남다른 감회를 전하면서 선거에 나선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현재 선거 판세를 낙관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6: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5: 이어 경북 포항을 찾아 영남권 민심 잡기에 나선 정 대표. 보수 진영의 아성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질 거라며 적극적인 구애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7: 지금은 팍팍해 보이고 힘들지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새 넓은 길이 될 것이고.
5: 민주당은 특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대구 달성 공천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결국 윤 어게인 정당으로 귀결됐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8: 국민의힘은 끝내 귀를 닫았습니다. 스스로 쇄신의 기회를 걷어차고 기어이 윤석열 정당으로 남길 선택한 셈입니다.
5: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연휴 기간 경북에 이어 경남과 부산 지역을 잇따라 찾아 야권의 바람을 잠재우는 데 주력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영남 지역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당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0: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를 범죄자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뭉쳐서 이기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선 퇴진을 놓고 분열하던 지도부가 단합을 다짐했지만 비상계엄을 주제로 또 내홍이 노출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9: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은 국민의힘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당 안팎의 이선 퇴진 압박 속에 여의도만 맴돌던 장동혁 대표는 모처럼 만난 지지자들 앞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전재수 김경수 후보를 콕 찍어 범죄자라고 칭하면서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10: 끔찍한 짓이고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재명 같은 범죄자를 보유한 정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움츠러들어야 합니까?
9: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헌정 질서를 지킬 범죄자 심판 선거로 규정했는데 장 대표 리더십을 놓고 잡음이 있었던 원내 사령탑도 후보도 남은 한 달 똘똘 뭉치자고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11: 압도적으로 부산에서부터 힘을 모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갑시다. 절대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9: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당 원로까지 총출동한 일종의 결의대회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한때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당내 최다 6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과 공개 충돌한 겁니다.
12: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9: 한 목소리로 대여투쟁을 외치면서도 당 노선 갈등과 내홍 등으로 좌충우돌하는 제1야당의 민낯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일요일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을 찾는데 별도의 외부 행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0: 동남풍이 분다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일단 기지개를 켠 모습인데 아슬아슬 원색적인 발언과 돌출 상황으로 역풍을 부르진 않을지 보수 지지층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13: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연일 부동산 문제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어제 서울 신림동 주택가를 방문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정부의 오만과 무모한 실험의 대가가 월세 지옥과 월세 노예라는 이름으로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원호 조합은 이전보다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시장 왜곡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훨씬 더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관호 후보는 적반하장이라며 오 후보가 본인의 실정을 덮고 마치 도전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 서대문 당원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 후보가 계속 청년들의 전월세 지옥과 부동산 지역이 현 정부 때문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장은 본인이 아니었냐며 자신은 미래로 나아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마약총책 박광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며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14: 그젯밤 11시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입원 중인 29주차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충북은 물론 충남과 대전, 세종 등 병원 12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인큐베이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방당국에서도 전국 단위로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역시 난항을 겪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이나 진료과 부재 등의 이유였습니다. 자정을 넘겨 부산 동아대 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헬기를 동원해 신고 접수 후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결국 숨졌고 산모는 수술을 받은 뒤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된 상황.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속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6: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8: 제가 들어드릴게요.
19: 여기 앉으세요.
1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에게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할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의 제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6: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에 돈을 지불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운회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는 현지 시간 1일 공지문을 통해 안전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미국뿐 아니라 외국계 모든 해운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OFAC는 제재의 표적이 되는 자금 지급 형태에 대해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현물 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자국 내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한 이란은 자국 해안에 근접한 우회로를 제한하며 선박들의 통행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했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진퇴양난에 몰렸습니다.
7: And I will reiterate the president's expectation and demand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reopened immediately, quickly, and safely.
6: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압박과 해운업계의 눈치 보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5: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세예드 아파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통화는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중동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여전히 정박 중임을 언급하며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행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원유 저장고가 빠르게 차오르자 이미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고위 관리는 블룸버그에 이란은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찰 때를 기다리기보다 수용 한계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유를 감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수십 년간 제재를 받은 이란이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미국이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석유업체들은 투자 불가능국으로 평가했던 베네수엘라로도 눈을 돌리고 있고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8: 미국의 석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 평가팀을 보내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관계자 수십 명이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도 면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석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를 투자 불가능국으로 평가했는데 태도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20% 정도나 묻혀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점도가 높은 중진류라 정제 비용이 많이 들고 노후화된 시설과 정치적 불안, 경제 제재 등으로 하루 100만 배럴도 생산하지 못해왔습니다. 엑손모빌 등은 2007년 베네수엘라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 조치로 자산을 몰수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양국 관계 개선과 트럼프 행정부의 독려가 베네수엘라로 눈을 돌리게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양국 간 직항 노선이 7년 만에 재개된 점을 들었습니다.
9: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Venezuela's economic recovery. Today, the results speak for themselves.
8: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장기 봉쇄에 대한 대비를 지시하면서 에너지 기업 총수들과 베네수엘라의 정세와 원유, 해상 운송 여부를 논의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호르무즈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원유를 이미 계약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이르면 3일 밤 일본에 도착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수송이 쉬운 러시아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는 기존 수입량을 하루 190만 배럴까지 늘리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5: 미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10: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11: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10: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당장 다음 주부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 거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U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지난해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여러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협정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협정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U 기업을 차별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이 EU의 이란전 비협조를 무역 보복 조치로 노골화하면서 이란전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5: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의사를 밝힌 이후 사흘 만에 내려진 조처인데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12: 독일 주둔 미군은 3만 6천여 명. 일본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미군 유럽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의 본부, 그리고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 공군 기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미 국방부는 독일에서 병력 약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란전에서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3: Yeah, I probably will. Why should I, you know, look, why shouldn't I?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absolutely horrible.
12: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 약 28,500명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5: 독일 정부는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예상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TPA통신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미군 병력 철수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며 유럽인들은 우리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장비 조달 등 자국의 재무장을 언급하며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서도 유럽, 특히 독일에서 미군 주둔은 우리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석유 업체들도 생산 차질로 실적이 곤두박질 친 가운데 5월 말쯤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4: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을 강조했던 미국 제조업.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미국 경제의 10.1%를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4월 공급업체 인도 실적이 악화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는 84.6으로 4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15: Inflation has moved up recently and is elevated relative to our 2% longer run goal by the significant rise in global oil prices that has resulted from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14: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이 늘 줄 알았던 미국 석유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오히려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의 1분기 순이익은 4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감소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쉐브론의 순익도 22억 1천만 달러로 37% 감소했는데 둘 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중동시설 생산량 급감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석유업계는 해협 봉쇄로 이달 말쯤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2억 2천만 배럴로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석유업계에선 2억 1천만 배럴 아래로 떨어지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파산 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 항공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구제 금융 지원 검토 배경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노력이 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스피릿 항공의 데이브 데이비스 최고 경영자는 러트닉 장관과의 통화에서 전면 운항 중단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이 그동안 구제 금융 지원 논의를 이끌어준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불발하며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이란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여기서 그냥 전쟁을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16: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는 전쟁 권한법의 기한이 다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7: They consider it totally unconstitutional, but we're always in touch with Congress. But nobody's ever sought it before. Nobody's ever asked for it before. It's never been used before. Why should we be different?
16: 앞서 해거세스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기로에 선 전쟁 상황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건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불리한 합의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응답이 48%, 반대로 전쟁을 다시 해서라도 미국에 더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무모했지만 성과 없이 끝내는 것에 대한 반발도 꽤 크다는 방증입니다. 응답자의 65%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정을 맺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10중 6은 이번 전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고 고유가 부담으로 차 운전을 줄였다는 응답이 44%, 생활비를 줄였다는 답변도 42%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0: 성과 없는 종전에 대한 저항까지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트럼프 앞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1: 이란 전쟁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올라 1리터에 평균 2,000원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기름값 상승폭이 커지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근 기자입니다.
2: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010원대, 서울은 2,04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제보다 전국 평균은 39전, 서울은 14전 올랐습니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2,004원대로 31전 올랐고 서울은 2,035원대로 27전 올랐습니다. 서울은 어제 아침만 해도 이틀 연속 기름값이 내리는 양상을 보이다 낮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1리터에 4원 8전 오른 2,00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유는 5원 1전 오른 2,002원대였습니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이번 달 1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을 2차 최고 가격 고시 전날인 3월 26일과 비교하면 190원 안팎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정부 2차 최고 가격 인상폭 210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전국 주유소의 13%가 그 이상을 올렸다고 감시단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2차 최고 가격 고시 뒤 4차 고시까지 계속 최고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감시단은 나들이철에 편승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교착으로 일주일 새 1배럴에 6.5달러 올라 지난주 10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살짝 상승의 추이가 있어서요. 주유소가 이제 그런 가격에 편승해서 혹시 가격을 조금 더 선 반영해서 올리지 않도록 좀 감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6% 오르며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기름값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에게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1: 이란과 거래할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의 제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에 돈을 지불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운회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는 현지 시간 1일 공지문을 통해 안전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미국뿐 아니라 외국계 모든 해운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OFAC는 제재의 표적이 되는 자금 지급 형태에 대해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현물 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자국 내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한 이란은 자국 해안에 근접한 우회로를 제한하며 선박들의 통행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했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진퇴양난에 몰렸습니다.
3: And I will reiterate the president's expectation and demand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reopened immediately, quickly and safely.
2: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압박과 해운업계의 눈치 보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재개하고 종전에 먼저 합의한 뒤에 핵 문제를 협상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한 이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회담을 열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 중단에 동의하더라도 평화적 목적의 농축 권리를 미국이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된 이란의 최신 협상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1: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통화는 이란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중동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을 포함한 다수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여전히 정박 중임을 언급하면서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석유업체들은 투자 불가능국으로 평가했던 베네수엘라로도 눈을 돌리고 있고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4: 미국의 석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 평가팀을 보내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관계자 수십 명이 데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도 면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석유업

0: 업체들이 베네수엘라를 투자 불가능 국으로 평가했는데 태도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20% 정도나 묻혀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점도가 높은 중진류라 정제 비용이 많이 들고 노후화된 시설과 정치적 불안, 경제 제재 등으로 하루 100만 배럴도 생산하지 못해왔습니다. 엑손모빌 등은 2007년 베네수엘라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 조치로 자산을 몰수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양국 관계 개선과 트럼프 행정부의 독려가 베네수엘라로 눈을 돌리게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양국 간 직항 노선이 7년 만에 재개된 점을 들었습니다.
1: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Venezuela's economic recovery. Today, the results speak for themselves.
0: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장기 봉쇄에 대한 대비를 지시하면서 에너지 기업 총수들과 베네수엘라의 정세와 원유, 해상 운송 여부를 논의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호르무즈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원유를 이미 계약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이르면 3일 밤 일본에 도착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수송이 쉬운 러시아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는 기존 수입량을 하루 190만 배럴까지 늘리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연계된 이란 환전소들과 선박 관련 회사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이란 환전소 3곳과 이들의 위장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중국에서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 대금으로 위안화를 들여와 이란과 대리 세력의 군사 자금에 쓰일 수 있는 다른 통화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3: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원유 저장고가 빠르게 차오르자 이미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고위 관리는 블룸버그에 이란은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찰 때를 기다리기보다 수용 한계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원유를 감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 의사를 밝힌 이후 사흘 만에 내려진 조처인데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4: 독일 주둔 미군은 3만 6천여 명, 일본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미군 유럽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의 본부, 그리고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 공군 기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미 국방부는 독일에서 병력 약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란전에서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5: I probably will. Why should I? You know, look, why shouldn't I?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Absolutely horrible.
4: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 약 2만 8,500명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2: 독일 정부는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서 예상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0: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DPA 통신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미군 병력 철수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며 유럽인들은 우리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 장비 조달 등 자국의 재무장을 언급하며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서도 유럽, 특히 독일에서 미군 주둔은 우리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서 EU 집행위원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1: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2: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1: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당장 다음 주부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 거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U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지난해 공동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여러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협정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협정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U 기업을 차별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이 EU의 이란전 비협조를 무역 보복 조치로 노골화하면서 이란전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0: 미국이 예고한 대로 유럽연합 EU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면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 독일이 150억 유로, 약 25조 9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 킬세계 경제연구소 IFW 모리츠 슐라리크 소장은 현지 시간 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추산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 손실이 300억 유로, 약 51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석 달째 계속되는 중동 전쟁 탓에 기름값이 크게 오르며 운송업 종사자들의 생계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부터 택배 배달 노동자까지 도로 위 일터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주유소에 줄지어 들어섭니다. 주유 호스가 꽂히기 무섭게 계기판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하루 수백 리터씩 기름을 쓰는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숫자입니다.
2: 50만 원을 보면 25만 원, 30만 원을 기름을 떼면 나머지 성우비나 뭐 이런 거면 일을 안 하는 게 낫죠.
1: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일감은 줄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훌쩍 뛰었습니다.
3: 돌아버리죠.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콜도 없고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년 대비로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1: 최고 가격제로 기름값을 누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2,000원 근처인 가격은 전쟁 이전 1,600원대와 비교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4: 저희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맞긴 한데 일단은 그 수수료는 오르지 않는데 기름값은 오르니까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죠.
1: 요소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며 현장의 근심은 더 깊습니다.

0: 입혀지고 있습니다.
1: 훌쩍 뛴 기름값부터 요소수 대란까지 운송업계 종사자들은 중동 사태의 영향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0: 결국 운임료가 비싸지면 연쇄적으로 마트와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로 위 화물차들의 엔진 소리에는 오늘도 짙은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중동 전쟁 여파로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플라스틱류 포장재 수급 어려움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식품과 농업, 자영업까지 충격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비닐과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업계입니다. 가공식품 업계에서는 이미 포장재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4: 전쟁으로 인한 이런 공급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최근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라면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포장재 재고가 5월 중순 정도까지로 예상되면서 원료와 물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포장재 수급 불안은 농업 현장으로도 번졌습니다.
5: 이 봄철 대규모 꽃을 출하한 뒤에는 비닐하우스를 정비해서 새 시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찢어진 곳들을 메꿔야 하는데 재고가 부족해서 현재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비닐 필름과 플라스틱 용기는 농가 운영의 필수적인 자재입니다. 겨울을 지나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시기지만 공급이 막히면서 기존 자재를 재활용하며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입니다.
6: 옛날에 쓰다 버린 거 주워서 쓸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 배달 용기와 비닐 사용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장재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7: 저희는 용기가 있어야만 배달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용기가 없다 보니까 뭐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고요.
3: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노선으로 대체 원유와 나프타를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재 원료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기업과 농가가 사태 장기화를 우려해 추가 재고 확보에 나설 경우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중동 사태 후 벌어진 사재기 현상들은 다 플라스틱 원료 부족 우려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석유에 의존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8: 중동 전쟁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비닐 부족 우려에 한때 전국에서 쓰레기 봉투 사재기가 벌어졌고 주사기를 비롯해 의약 제품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생활 필수품을 안 쓸 수 없는 상황. 정부가 원료 수급 불안은 줄이고 탈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 원천 감축을 추진합니다. 새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비중을 2030년 70% 수준으로 줄이고 반대로 재활용 비율을 45%까지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겠다는 얘긴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우선 재생 원료 의무 사용률을 페트병의 경우 30%로 강화하고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제품도 유럽연합 수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생산 단계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계획입니다.
9: 일단 업체랑 권고를 하고요. 권고 단계를 지나면 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8: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해 보입니다. 목표인 2030년까지 4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사업별 예산이나 제도 개편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10: 환경 영향을 해야 된다, 바람직하다는 많은데 네. 문제는 어떻게, 비용은 언제.
8: 정부는 정교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개별 대책을 발표하고 플라스틱 감량에 국민 동참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1: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First of May, 5월의 첫날, 사라 브라이트먼의 노래였습니다. 5월의 첫날이라는 말은 영국에서 첫사랑이라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그룹 비지스가 발표한 노래인데요. 1970년 영국 영화 작은 사랑의 멜로디에 나와서 유명해진 곡이기도 합니다. 벌써 5월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4개 중에서 5월, 백야,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 이어서 5월의 바다, 박종성의 하모니카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4개 중에서 5월 백야, 임찬의 피아노 연주, 이어서 5월의 바다, 박종성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듀엣토에서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283님입니다. 테디, 행복한 새벽입니다. 어느 시대든 청춘은 왜 그렇게 아프고 힘든지, 질풍노도와도 같은 청장년 시기를 지나 은퇴 시기가 되니 음악은, 계절은 왜 또 그렇게도 심금을 때리는지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좋은 것만 보고 살고 싶다.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기억만 갖고 아예 좋은 것만 보고 산 사람 중에서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 정말 감정적으로 가득 차기도 했고 완전히 텅 비어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알기에 우리가 좋은 것이라는 기준을 놔둘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뭐 좋은 것만 느꼈을 때는 그게 좋은지도 모를 거예요. 2055님입니다. 테디, 고대 중세의 수면 패턴은 지금과 달랐답니다. 해지고 잠들어서 자정에 깨서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다시 잠들고, 해 뜨면 기상하는 식으로 인간에게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통잠을 자는 건 산업화 때 편의를 위해 바꾸게 된 거라고 하는데, 불면증과 여러 병의 원인이기도 하대요. 하지만 고대 중세시대의 수면 패턴으로 현대사회를 살긴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 일장일단이 있는 거겠죠? 테디는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하셨는데, 저도 일을 하다 좀 피곤하면 벌툰에 가서 낮잠 잘 때도 있어요. 그냥 정말 몸이 너무 원하지 않나요? 몸이 오늘은 꼭 쉬고 싶어 그랬을 때는 진짜, 또 우리에겐 휴일이란 게 있으니까. 근데 고대에는 우리 토요일 일요일 쉬자 이럴 수가 없었잖아. 생존의 싸움이니까, 뭐 벌어오고 이래야 되니까, 매일매일 일하니까. 그러면 이제 고대 사람들은 또 이제, 야, 미래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쉰대, 그래서 우리가 아픈가 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병의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고대 사람들이 한 120살, 100살까지를 계속 살았어. 그러면, 아, 그래, 그 방법이 옳은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거든. 정말 여러 병이 생기기 전에 다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병을 알 수도 없고, 저는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전 좋아요. 마리안나님입니다. 그림 진짜 어려워요. 저는 10년쯤 배우다 얼마 전에 접었네요. 영 소질이 없어서 발전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리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림 진짜 어렵다고 그때 말했고, 소질도 없고 발전하고 싶은 마음까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접으십시오. 떼끼에로님입니다. 저희 집 농사꾼이 열일하고 있네요. 옥상에 고추, 토마토, 로메인 모종에 장미, 라일락, 각종 꽃 심어놓고 매일 물 주고 돌보고, 올여름도 저희 집 식탁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고추, 토마토, 로메인은 자급자족하고 있어요. 특히 로메인 강추합니다. 옥상에 작은 비닐하우스도 있는데 비 많이 와도 걱정 없어요. 로메인이 그 상추 대신 또 싸먹으면 좋잖아요. 향도 좋고. 근데 이거는 뭐 진짜 농사꾼 남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죠. 또 그렇대요. 이런 거, 그 농사 지어보신 분이 그런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펴나오는 식물들을 보면서 그렇게 정말 사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 손으로 키웠을 때, 그리고 그것이 뭔가 인류의 발전의 시작이었잖아요. 농사라는 것이. 그런 거 조그만 거라도 자기 손에서 이루어지면 정말 뿌듯한 느낌이 들겠죠. 3922님입니다. 어젠 3개월을 꽉 채운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이별했어요. 긴 시간 우리를 웃기고 울린 백류환, 그리고
후반부엔 소름 돋게 하고 두렵게 했던 백태원 덕분에 바쁘긴 했어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큰 부상 없이 공연 마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곧또 만날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드미트리도 기대할게요. 백태원의 빛나는 안광을 떠올리며 투첼로스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신청합니다. 네.

정말 3개월을 꽉 채워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저도 행복했고 하나의 뮤지컬을 하면서 두 개의 역할을 해볼 수 있어서 행복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시선으로 같은 극을 좀 바라볼 수 있어서 힘들긴 했지만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곧 만날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에서 또 기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좋은 모습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퓨어 보이스님입니다. 무엇보다 스케줄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큰 부상 없이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백태원까지 하느라고 쉽지 않았을 텐데 새로운 팬들이 많이 보여서 저까지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은희 막공 잘 마칠 기념으로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OST 중에서 백인태 서승원님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그또 새로운 팬들이 많이 보여서 저도 굉장히 반가웠어요. 반가웠고 앞으로 이제 더 이런 캐릭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좋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배우가 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737님입니다. 드디어 은휘가 끝났네요. 테디 막공까지 너무 애쓰셨고 축하드립니다. 시원섭섭하신가요? 흐흐. 동구, 류안, 태원까지 울고 웃으면서 긴 시간들을 보냈는데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각 캐릭터에게 그리고 은태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듣고 싶네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은휘 안녕. 뭐 캐릭터들한테 그 하는 거는 극을 통해서 다 인사를 한것 같고요. 뭐 왜냐면은 그 캐릭터들은 그 시간에 멈춰 있잖아요. 그 시간에 멈춰 있어서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다시 만나자 뭐 이런 거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프로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입장이고 보여드려야 되고 또 좋은 것들을 들려드려야 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자신한테 한다고 한다면 이건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는 뭐 나중에 이런 건 팬카페에서 해야 될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0388님입니다. 테디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기대평 이벤트에 당첨됐어요. 연락받는 순간 너무 행복해서 혼자 환호성을 질렀네요. 흐. 얼른 공연도 보고 테디 사진도 받고 싶어서 첫 곡날이 엄청 기다려지네요. 멋진 드미트리와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브라더스 까라마조프가 저의 첫 곡은 5월 13일이에요. 네, 5월 13일부터 이제 만나게 될 텐데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저희들 연기를 통해서 대학로에서 뵙게 될 예정입니다. 펠리체님입니다. 4월 날씨가 좋아서 매일 점심 식사 후 산책했더니 점이 엄청 늘었어요. 아, 타서 오늘도 막장으로 가는 재밌는 오페라. 이 오페라 연출을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점은 다행이에요. 점은 빠지잖아. 이제 근데 주근깨. 이런 것들이 생기면 없애기가 이제 힘들죠. 점은 없앨 수가 있거든. 막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층 겉에가 있는 주근깨가 있고 안에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뭐 관리가 또 엄청 힘들잖아요. 꼭 모르겠어요. 어떤 게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래도 피부에 조금 그런 관심 있다 싶으면 그래도 벙거지 모자 같은 거 정도만 챙기더라도 아니면 정말 힘들면 뭐 자외선 차단제는 당연히 하실 것 같고 여성분들이시면 선글라스 정도 이런 거 아니면 진짜 양산도 그렇게 해서 직사광 광선을 조금 피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첼로스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백인태 서승원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듣겠습니다.

5446부대 조장급들은 드러나 지금 즉시 훈련소로 집합한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 5446부대 조장급들은 지금 즉시 훈련소로 집합한다.

0: 98-007호 원류환.
1: 네, 98-007.
0: 이 시간 이후로 다시 나에게 대답할 필요 없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경우는 두 가지뿐이다. 조국의 통일을 이루고 얼싸하는 형제가 되거나, 서로의 맞박에 총구를 겨누는 원수가 되거나, 9년 동안 동물을 훈련시킨 교관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죽지 말라.

5월 3일 일요일 인테대 1분 여기까지입니다. 1975년 5월 3일 오늘은 크로아티아의 크로스오버 피아니스트 막심 무라비차가 태어난 날입니다. 보통 막심이라고 부르죠. 바이올린에 바네사 메이가 있었다면 피아노에는 막심이 있다고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이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막심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대신에 해당 권리는 인정해달라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2차 제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3: 고유가로 미국 항공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이란이 미국에 새로 전달한 제안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란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미국이 재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종전을 선언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게 협상안의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종전 합의 이후 미국의 이란 제재 해제를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회담을 열게 된다고 설명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전의 제안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 제안과 달라진 점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에 동의해도 이 평화적 목적의 농축 권리를 미국이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최신 협상안과 관련해 만족하지 않는다며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단계적 협상 타결보다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일괄 타결을 선호해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5: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so we'll see what happens. Iran wants to make a deal because they have no military left.
2: 네, 고유가로 미국 항공업계에서

0: 처음으로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죠. 스프릿 항공이 운항을 중단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새벽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착륙을 마지막으로 미국 스피릿 항공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저비용 항공사의 시초이자 초저가 항공편의 대명사였던 스피릿 항공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규제 금융이 무산되면서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고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제트블루 항공과의 합병 무산 이후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로 재무구조가 악화했던 스피릿 항공은 이란 전쟁 시작 이후 두배 가까이 치솟은 항공유 가격에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스피릿 항공 영업 종료로 최대 17,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구제 금융 방안을 협의해봤습니다. 7,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신 스피릿 항공의 지분을 최대 90% 확보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인 워런트를 확보하는 방안이었는데 채권단은 이에 반대해 구제 금융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업 종료를 맞이한 스피릿 항공이 이란 전쟁과 연관된 항공업계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저비용 항공사들이 항공유 가격 급등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25억 달러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2: 네, 미국 내 유가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에, 해상 봉쇄는 이란 정부에 점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1: 네,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인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유가를 낮추기 위한 백악관의 대응 수단이 점점 제한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급등하는 휘발유 가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배출하고 미국 선박에 이 미국 항구 간의 운송 독점권을 부여하는 존스법에 대한 유예 조치를 90일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와 관련한 일부 제재를 일시 중단했으며 여름철 고농도 에탄올 혼합 휘발유 판매 제한 규정도 해제했습니다. 추가 대응책으로는 연방 유류세 폐지나 미국산 원유의 수출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효성과 업계의 반발 가능성이 커서 실제 실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휘발유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란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고위 관리는 블룸버그 통신에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찰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수용 한계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원유를 감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수십 년 동안 제재를 받았던 이란이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란도 원유를 계속 생산하는 노력이 일정 기간만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관건은 고유가로 인한 미국의 고통보다 이란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라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에게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2: 이란과 거래할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의 제재 표적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에 돈을 지불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운회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는 현지 시간 1일 공지문을 통해 안전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미국뿐 아니라 외국계 모든 해운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OFAC는 제재의 표적이 되는 자금 지급 형태에 대해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현물 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자국 내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한 이란은 자국 해안에 근접한 우회로를 제한하며 선박들의 통행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했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진퇴양난에 몰렸습니다.
4: And I will reiterate the president's expectation and demand.

0: demand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reopened immediately, quickly, and safely.
1: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압박과 해운업계의 눈치 보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연계된 이란 환전소들과 선박 관련 회사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환 거래를 중개하는 이란 환전소 3곳과 이들의 위장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중국에서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 대금으로 위안화를 들여와 이란과 대리 세력의 군사 자금에 쓰일 수 있는 다른 통화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서 EU 집행위원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3: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4: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1: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당장 다음 주부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 거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U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지난해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여러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협정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 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 협정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U 기업을 차별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이 EU의 이란전 비협조를 무역 보복 조치로 노골화하면서 이란전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3: 미국이 예고한 대로 유럽연합 EU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면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 독일이 150억 유로, 약 25조 9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 킬 세계 경제연구소 IFW 모리츠 슐라리크 소장은 현지 시간 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추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 손실이 300억 유로, 약 51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EU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가 EU 합의에 따라 작년 8월부터 15%로 낮췄으나 전날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다시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0: 이란 전쟁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올라 1리터에 평균 2,000원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서 기름값 상승폭이 커지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010원대, 서울은 2,04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제보다 전국 평균은 39전, 서울은 14전 올랐습니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2,004원대로

0: 31전 올랐고 서울은 2035원대로 27전 올랐습니다. 서울은 어제 아침만 해도 이틀 연속 기름값이 내리는 양상을 보이다 낮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1리터에 4원 8전 오른 200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유는 5원 1전 오른 2002원대였습니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이번 달 1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을 2차 최고가격 고시 전날인 3월 26일과 비교하면 190원 안팎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정부 2차 최고가격 인상폭 210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전국 주유소의 13%가 그 이상을 올렸다고 감시단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 고시 뒤 4차 고시까지 계속 최고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감시단은 나들이 차례 편승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교착으로 일주일 새 1배럴에 6.5달러 올라 지난주 10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살짝 상승의 추이가 있어서요. 주유소가 이제 그런 가격에 편승해서 혹시 가격을 조금 더 선 반영해서 올리지 않도록 좀 감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6% 오르며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기름값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석 달째 계속되는 중동 전쟁 탓에 기름값이 크게 오르며 운송업 종사자들의 생계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3: 화물차 기사부터 택배 배달 노동자까지 도로 위 일터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주유소에 줄지어 들어섭니다. 주유 호스가 꽂히기 무섭게 계기판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하루 수백 리터씩 기름을 쓰는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숫자입니다.
5: 50만 원을 보면 25만 원, 30만 원을 기름을 떼면 나머지 성급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일을 안 하는 게 낫죠.
4: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일감은 줄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훌쩍 뛰었습니다.
6: 돌아버리죠.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콜도 없고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년 대비로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4: 최고 가격제로 기름값을 누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2천 원 근처인 가격은 전쟁 이전 1,600원대와 비교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7: 저희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맞긴 한데 일단은 그 수수료는 오르지 않는데 기름값은 오르니까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죠.
4: 요소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며 현장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훌쩍 뛴 기름값부터 요소수 대란까지 운송업계 종사자들은 중동 사태의 영향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임료가 비싸지면 연쇄적으로 마트와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로 위 화물차들의 엔진 소리에는 오늘도 짙은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이란 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플라스틱류 포장재 수급 어려움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3: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식품과 농업, 자영업까지 충격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비닐과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업계입니다. 가공식품 업계에서는 이미 포장재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9: 전쟁으로 인한 이런 공급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최근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라면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포장재 재고가 5월 중순 정도까지로 예상되면서 원료와 물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포장재 수급 불안은 농업 현장으로도 번졌습니다.
10: 이 봄철 대규모 꽃을 출하한 뒤에는 비닐하우스를 정비해서 새 시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찢어진 곳들을 메꿔야 하는데 재고가 부족해서 현재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8: 비닐 필름과 플라스틱 용기는 농가 운영의 필수적인 자재입니다. 겨울을 지나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시기지만 공급이 막히면서 기존 자재를 재활용하며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입니다.
11: 옛날에 쓰다 버린 걸 주워서 쓸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8: 배달 용기와 비닐 사용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장재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0: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1: 저희는 용기가 있어야만 배달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용기가 없다 보니까 뭐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고요.
0: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노선으로 대체 원유와 나프타를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재 원료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기업과 농가가 사태 장기화를 우려해 추가 재고 확보에 나설 경우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뿌리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0: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노란우산.
6: 듀엣 투 더 클래식, 오늘은 인테대입니다.

인테데 2부 첫 곡은 조르주 무스타키의 노래 나의 자유를 생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조르주 무스타키는 이집트 태생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1934년 5월 3일생인데 그의 노래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자,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차이콥스키의 작품 스페이드의 여왕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러시아 오페라고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사드코라는 작품입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 러시아 오페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무소르그스키, 보리스 고두노프와 호반시치나, 보로딘 이고르공 제가 소개시켜드렸었죠. 같은 작품은 모두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완성을 시켰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15편의 오페라도 작곡했는데 그 중에 가장 알려진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사드코입니다. 오페라 사드코는 자신의 고향인 노브고르드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인데 이 지역은 북해로 통하는 강과 호수가 많은 러시아 수상교통 중심지고요. 북해 바다를 이용한 무역상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자신도 젊은 시절 해군 장교로 전 세계를 다닌 경험이 있으니까 이곳 무역상의 이야기는 그의 관심을 크게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오페라의 막과 장의 구분 없이 전체가 7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1경부터 7경까지로 부르는데 오늘도 이 해설이 막이 아니라 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사드코 역의 블라드미르 갈루진. 오우, 그래도 제가 아는 테너가 나왔네요. 진짜 러시아의 전설적인 테너. 볼호바 역의 발렌티나 치디포바, 류바바 역의 마리안나 타라소바, 발렐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키로프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사드코 시작합니다.

1경입니다. 노부고로드의 상인조합 회관 넓은 방입니다. 상인조합에서는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상인들의 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키예프에서 온 음유시인이 노래를 부르자 상인들이 노부고로드 영광을 노래해 줄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때마침 입장한 사드코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리아, 내가 많은 황금을 모을 수 있다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는 노래 내용은 이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내게 만일 큰 돈이 있고 용감한 친구가 있다면 노부고로드라는 도시에 안주하지 않겠어. 북해로 가고 온 세계를 돌아서 교역을 하고 재화를 산더미처럼 모아 노부고로드로 돌아와서 훌륭한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겠지. 오, 아주 오만합니다.

상인들은 사드코 노래에 기분이 상해서 웅성거립니다. 이 얼마나 건방진 자인가. 무역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젊은 놈이 감히 이 도시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야심을 품다니. 하지만 사드코는 당신들은 술과 여자에만 빠져 있어 라고 말을 하고는 일맨 호수로 떠납니다. 이경입니다. 일맨 호수. 여름의 달밤입니다. 사드코가 풀이 죽어 나타나 아리아 어둡고 작은 숲이여를 부릅니다. 어둡고 작은 숲이여 내게 길을 보여다오. 내 노래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호수의 요정이여 너희만이라도 들어다오. 그런데 갑자기 호수에 물결이 일더니 백조와 오리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모두 아름다운 물의 요정으로 변했습니다. 사드코가 깜짝 놀라 지켜보는데 백조 한 마리가 용왕의 딸 불호바로 변신하고 그 주위를 물의 요정들이 둘러싸더니 모두가 신비로운 합창을 합니다. 오, 백조가 변했어.

용왕의 딸 볼호바가 사드코에게 말합니다. 전 당신의 노래를 들으러 온 것입니다. 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드코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아리아, 나의 구슬이여 즐겁게 울려라 입니다. 그의 노래에 맞춰 물의 요정들이 춤을 춥니다.

불호바는 사드코에게 매혹되어 그의 곁으로 다가섭니다. 사드코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끌려 그녀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중창, 당신의 머릿결은 빛나고를 부릅니다.

사드코는 이 여인에게 정체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용왕과 물의 요정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 남자와 결혼할 운명이죠. 당신이야말로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드코는 아내와 집 잊어버리고, 이야! 유부남이었네? 당신과 함께 가겠소! 말합니다. 맙소사. 그때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불호바는 나는 이제 호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황금 물고기 3마리를 잡고 큰 부자가 될 것이고, 어디든지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정절을 지키며 당신을 만난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사라집니다. 거의 이거 옛날 우리나라 동화 같다. 이때 딸을 부르는 용왕의 목소리가 들리고, 어디 갔느냐, 딸아. 혹시 남자를 다른 사람을 만난 건 아니겠지? 돌아오거라. 어느새 물의 요정들도 모두 물새가 되어 호수로 날아갑니다. 삼경입니다. 사드코의 집, 이른 아침입니다. 사드코의 젊은 아내 류바바는 어젯밤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는 창밖을 내다보며, 아리야, 아, 나는 알고 있네. 사드코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릅니다.

갑자기 사드코가 돌아옵니다. 아내는 기뻐서 달려가지만 그는 어째서인지 아내를 피합니다. 사드코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를 혼란스러워합니다. 사드코는 꿈꿨는지, 그러면 그 아직 황금 물고기는 안 갖고 온 건가? 아내 류바바는 그에게 왜 그러는지 묻지만 사드코는 아내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바다의 공주여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리라. 이런 나쁜 자식! 호수에는 황금 물고기가 있다! 소리치고는 아내에게 나를 잊어줘! 라는 말을 남긴 채 뛰어갑니다. 남겨진 아내 류바바는 바닥에 쓰러져 슬피 울면서 신에게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사경입니다. 일맨 호수의 부두입니다. 호수에는 여러 척의 배가 떠 있고 부두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상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때 사드코가 나타나 이 호수에는 황금 물고기가 산다라고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비웃자 정말 황금 물고기가 있으면 당신들의 상품은 모두 내 것이고 만약 없다면 내 목을 걸겠소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이 하 좋소. 한번 해보지 뭐! 인내기를 받아들입니다. 사드코는 장로들과 함께 호수로 나갑니다. 그물을 던지자 황금 물고기 3마리가 잡힙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도박에 진 장로들은 사색이 됩니다. 사람들이 사드코를 찬양하자 사드코는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날 사람을 찾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배가 준비되자 사드코는 각국의 상인들에게 항해를 떠나면서 도움이 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바이킹인 북유럽 상인이 앞으로 나와 북유럽 상인의 노래인 아리아, 파도는 하얀 은으로 부서지고를 부릅니다.

다음으로 인도 상인이 등장해 인도 상인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아리아. 동굴마다 다이아몬드가 가득하고를 부릅니다. 동굴마다 다이아몬드가 가득하고 따뜻한 바다에서는 루비가 빛나고 불사조가 날아다니는 매혹적인 곳이라고 노래합니다. 러시아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명곡입니다.

끝으로 베네치아 상인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리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리석의 도시, 바다 위에 떠 있는 궁정들의 도시에 바다의 영웅들이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합창 속에서 사드콘 떠납니다. 그때 아내 류바바가 달려와 그에게 가지 말아달라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에게 정절을 지켜줘, 기다려줘라고 달랩니다. 이게 아주 이 나쁜 놈이. 차라리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고 떠나든지. 사드코가 이끄는 선단은 사람들의 환송과 아내의 눈물 속에 이국을 향해 떠납니다. 오경입니다. 대항에 떠있는 사드코의 배입니다. 사드코가 이끄는 31척의 상선이 대항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코가 타고 있는 배에만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이 사드코는 나는 12년 동안이나 항해를 하면서 내 지혜만을 믿고 바다의 신에게는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금과 은을 바다로 던지죠.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금과 은을 바다로 던졌구나. 사드코는 아마도 산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두 나무조각에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집시다. 나무조각이 가라앉은 사람이 재물이 되는 것이오 말합니다. 맙소사. 다들 나무조각에 이름을 적어 바다에 던지는데 사드코의 조각이 가라앉습니다. 이를 본 사드코는 용왕의 딸 볼허바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작은 뗏목에 옮겨타자 다시 바람이 불어 배는 무사히 떠나갑니다. 이윽고 물에

로버가 아버지를 진정시키며 사드코에게 노래를 시켜봅니다. 그러자 사드코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리아 하늘색 바다 무섭고 무한한입니다. 그는 이 노래 속에서 몇 번이나 영광을 이 영광들을 찬양합니다.

0: 용왕은 그에게 내 딸을 주겠다. 12년 동안이나 내 딸은 널 기다렸지.
1: 근데 이렇게 정령이면 12년이 지나도 얼굴은 안 늙었나? 궁금하네. 축하연이 벌어지고 물고기와 물의 요정들이 추는 발레가 이어집니다. 물고기가 발이 없는데 발레를 어떻게 치지? 지느러미가 발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때 해상에서는 큰 파도가 일어 폭풍우가 됩니다. 그때 늙은 순례자가 나타납니다. 순례자는 용왕에게 춤을 너무 추니까 배들이 모두 가라앉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아, 위에는 완전히 지금 파도가 일고 난리가 났구나. 물고기들이 춤춰서 볼로바에게는 노부고르드로 가서 큰 강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드코에게 여기 있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말에 따라 사드코는 볼호바와 함께 조개를 탑니다. 볼호바는 아버지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왜냐면 거기서 맨날 파티니까 바다가 계속 움직이나 봐요. 두 사람은 물 위로 사라집니다. 칠경입니다. 일맨 호수 가까이 있는 들판입니다. 사드코와 볼로바는 갈매기와 백조가 끄는 조개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지상으로 돌아갑니다. 호수 옆 들판입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인데 사드코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곁에서는 볼호바, 아리아, 꿈은 강가를 맴돌고를 부릅니다.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나 날이 밝으면 난 안개가 되어 사라질 운명이에요. 어? 해가 뜨면 또안 되는 건가? 그런 게 있나 보네.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안개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완전 인어공주들이네. 이때 멀리서 아내 류바바 목소리가 들립니다. 잠에서 깬 사드코는 그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갑니다. 이거 거의 꿈이라고 생각하나? 그는 울고 있는 류바바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기뻐하고 류바바는 남편의 가슴에 안깁니다. 그때 장밋빛 아침 이슬이 큰 강으로 변하여 일맨 호수에서 바다를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드코와 류바바는 기적 같은 광경에 놀랍니다. 그러자 큰 강에서 사드코의 선단이 나타납니다. 사드코의 동료들이 합창을 하면서 내립니다. 그러자 노부고로드의 장로와 상인들이 모여듭니다. 이들은 사드코의 성공을 축하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의 합창 속에서 노부고로드 사람들의 위대함과 신의 은혜를 찬미하며 오페라가 끝납니다.

아, 인테 오페라 극장 오늘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사드코였습니다. 야, 이거 결국에 사드코만 좋았네. 그리고 이거는 근데 진짜 꿈이라고 하면 꿈이 되는 거니까 이거 바람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십시오. 이거는 정서적 바람인데 자기만 알고 있잖아. 걸릴 순 없잖아. 아, 이거 바람인가요?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샵 0945 아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27세 때 사드코 이야기를 바탕으로 같은 제목의 교향시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이 교향시의 선율을 바탕으로 오페라 사드코를 작곡한 것입니다. 그가 오페라를 작곡하기 전 젊은 시절에 먼저 작곡한 교향시 사드코를 데이비드 진만이 지휘하는 로테르담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5월 3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엣토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창밖으로 봄비 소리가 약하게 들려오는 일요일 이른 아침 시간인데요. 제주에는 좀 거칠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은 60mm 이상, 강원과 충북,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40mm, 그리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좀 강하게 불겠고요. 비는 내일 낮이면 대체로 그치겠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도심 일부 구간으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주요 통제 구간 여의도 문화마당인데요. 여의도 문화마당을 시작으로 서강대교 반환점, 여의 하류나들목을 잇는 코스로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서강대교는 7시 40분부터 9시 20분까지 가변 차로를 제외하고는 통행이 어렵습니다. 영등포나 마포 쪽으로 이동하셔야 하는 부분은 양화대교나 마포대교 다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빗길이고요. 빗길이다 보니까 안전거리 유지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세만 검전 고속도로 남전주 부근 사고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6: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7: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6: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All about news. YTN News FM.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원유 저장고가 빠르게 차오르자 이미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고위 관리는 블룸버그에 이란은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찰 때를 기다리기보다 수용 한계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유를 감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미국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 의사를 밝힌 이후 사흘 만에 내려진 조처인데요.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3: 독일 주둔 미군은 3만 6천여 명, 일본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 그리고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 공군 기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미 국방부는 독일에서 병력 약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란전에서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4: 그럴 겁니다. 제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보십시오.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끔찍했죠.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 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 약 2만 8,500명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1: 독일 정부는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예상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DPA통신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미군 병력 철수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며 유럽인들은 우리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장비 조달 등 자국의 재무장을 언급하며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서도 유럽, 특히 독일에서 미군 주둔은 우리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2: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3: 우리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15% 균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당장 다음 주부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 거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U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지난해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여러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협정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협정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U 기업을 차별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이 EU의 이란전 비협조를 무역 보복 조치로 노골화하면서 이란전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1: 미국이 예고한 대로 EU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면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 독일이 150억 유로, 약 25조 9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 모리츠 슐라리크 소장은 현지 시간 2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추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생산 손실이 300억 유로, 약 51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 길어지는 중동 전쟁 탓에 기름값이 크게 올랐죠. 전쟁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화물차 기사부터 택배, 배달 노동자까지 운송업 종사자들의 생계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승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주유소에 줄지어 들어섭니다. 주유 호스가 꽂히기 무섭게 계기판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하루 수백 리터씩 기름을 쓰는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숫자입니다.
2: 50만 원을 보면 25만 원, 30만 원을 기름을 떼면 나머지 성급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일을 안 하는 게 낫죠.
1: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일감은 줄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훌쩍 뛰었습니다.
3: 돌아버리죠.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콜도 없고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니까 이런 것도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년 대비로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1: 최고 가격제로 기름값을 누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2천 원 근처인 가격은 전쟁 이전 1,600원대와 비교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4: 저희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맞긴 한데.

0: 근데 일단은 그 수수료는 오르지 않는데 기름값은 오르니까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죠.
1: 요소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며 현장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훌쩍 뛴 기름값부터 요소수 대란까지 운송업계 종사자들은 중동 사태의 영향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임료가 비싸지면 연쇄적으로 마트와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로 위 화물차들의 엔진 소리에는 오늘도 짙은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이란 전쟁으로 플라스틱류 포장재 수급 어려움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가 부족해지면서 식품과 농업, 또 자영업까지 충격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비닐과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업계입니다. 가공식품 업계에서는 이미 포장재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4: 전쟁으로 인한 이런 공급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5월 중순 이후부터는
5: 식품 업계
4: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5: 관계자입니다.
4: 수 있습니다.
3: 최근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라면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포장재 재고가 5월 중순 정도까지로 예상되면서 원료와 물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포장재 수급 불안은 농업 현장으로도 번졌습니다.
6: 이 봄철 대규모 꽃을 출하한 뒤에는 비닐하우스를 정비해서 새 시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찢어진 곳들을 메꿔야 하는데 재고가 부족해서 현재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비닐필름과 플라스틱 용기는 농가 운영의 필수적인 자재입니다. 겨울을 지나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시기지만 공급이 막히면서 기존 자재를 재활용하며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입니다.
7: 옛날에 쓰다 버린 걸 주워서 쓸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 배달 용기와 비닐 사용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장재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8: 저희는 용기가 있어야만 배달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용기가 없다 보니까 뭐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고요.
3: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노선으로 대체 원유와 나프타를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재 원료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기업과 농가가 사태 장기화를 우려해 추가 재고 확보에 나설 경우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중동 사태 후 사재기 현상들도 벌어졌었죠. 다 플라스틱 원료 부족 우려가 원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석유에 의존하는 플라스틱 대신 재생 원료 사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9: 중동 전쟁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비닐 부족 우려에 한때 전국에서 쓰레기 봉투 사재기가 벌어졌고 주사기를 비롯해 의약제품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생활 필수품을 안쓸수 없는 상황. 정부가 원료 수급 불안은 줄이고 탈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 원천 감축을 추진합니다. 새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비중을 2030년 70% 수준으로 줄이고 반대로 재활용 비율을 45%까지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겠다는 얘긴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우선 재생 원료 의무 사용률을 페트병의 경우 30%로 강화하고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제품도 유럽연합 수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생산 단계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계획입니다.
10: 일단 업체랑 권고를 하고요. 권고 단계를 지나면 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입니다.
9: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해 보입니다. 목표인 2030년까지 4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사업별 예산이나 제도 개편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11: 환경 영향을 해야 된다, 바람직하다는 많은데
10: 네.
11: 문제는 어떻게, 비용은 언제.
9: 정부는 정교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개별 대책을 발표하고 플라스틱 감량에 국민 동참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2: 6.3 지방선거에 나갈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양자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5: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여성 맞대결이

0: 성사됐는데 양양자 후보와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1: 인물난 속에 선출이 지연되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양자 최고위원이 뽑혔습니다. 양 후보는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경선에서 함진규 전 의원과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2: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념과 진영을 넘어 오직
3: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2: 민생만을
3: 후보입니다.
2: 이야기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도민들과 함께 정치 선거를 경제 선거로 바꾸겠습니다.
1: 양 후보와 맞붙게 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SNS에 과거 의원회 간 출입문 사진을 공유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함으로 버텼던 것처럼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절박함으로 경기도 곳곳을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는 SNS에 추미애 후보의 무상교통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양양자 후보와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일단 선을 그으며 당분간 독자 행보를 이어가다가 선거전 막판에 승부수를 띄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는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마포구에서 열린 여성 마라톤 대회에서 만나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원호 후보 측은 윤석열 군단과 함께 선거판에 나서는 소회가 어떠냐며 오 후보에게 나를 세웠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문재인, 박원순 때보다 이재명, 정원호 조합이 훨씬 더 심한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 고양 특례시.
5: 엄마 회사 같이 갈래?
6: 엄마
7: 민준아
8: 유정아
9: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0: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1: 아빠 늦게 와도 돼.
9: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2: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3: 나도 바쁘니까 끊어.
9: 주말에도 긴급 돌봄.
1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9: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5: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6: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7: 답 나왔네.
18: 가자.
16: 어딜요?
18: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9: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20: 평택시.
21: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6: 얼마나 걸릴까요?
21: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8: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21: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22: 세계 반도체 수도
18: 대한민국 수소 1번지
22: 바로 평택시.
23: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24: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2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요.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이번 비는 내일 낮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휴일 아침 여의도 일대에서는 마라톤 대유로 분주합니다. 앞으로 조금 후 7시 4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교통통제에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의서로 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 간 길, 그리고 국회대로 하부도로 일대가 전면 통제됩니다. 이쪽 지나시는 분들은 미리 우회 코스를 생각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지금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어서 특히 좀 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돌발 구간이 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홍성 부근에 고장차가 7시 12분경에 생겼고요.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는 장수 부근입니다. 일산 방향으로 5차로에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장수 부근 일산 방향으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7시 1분경에 발생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70 물류 부근 1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고창 담양고속도로 고창 쪽으로는 북광주 부근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고속도로 위로 차량이 많아서 밀리는 곳은 없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뉴스와 음악이 흐르는 시간 YTN 라디오 7시 뉴스앤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비와 함께 해야 하니까요. 일찌감치 길 나선 분들 계신다면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앤뮤직과 함께 이 아침 시작해보죠. 7시 뉴스앤뮤직 첫 곡입니다. Sting의 Englishman in New York.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5월 3일 일요일 아침 7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전국 어디에서나 우산이 필수인 날입니다. 그런데다가 어제는 한낮 기온이 서울 기준으로 한 26도 이 정도가 됐는데 오늘은 14도, 15도 이렇게나 10도 이상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다른 계절이다. 하루 차이지만 전혀 다른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옷차림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어제와 너무나도 다른 날씨에 좀 아쉬운 마음 드실 수도 있겠지만요. 톡톡 떨어지는 이 빗소리와 함께 평온하고 느긋한 휴식 취하는 연휴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뉴스 앤 뮤직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청곡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참여 방법 문자와 채팅창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무료 채팅창은 YTN 라디오 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YTN 라디오 앱 들어오신 후에 하단에 있는 라이브 채팅창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데비 깁슨의 Electric Youth 그리고 티파니의 I Saw Him Standing Here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휴일 뉴스의 뮤직 7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경기 시흥시의 한 자원순환시설 야적장에서 불이 나 3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재 당시 연기가 심해지자 시흥시는 주변 차량 우회 권고와 함께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으라는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이란에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 하이의 석유 터미널과 개인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의 경우 지난해 수십 차례에 걸쳐 이란산 석유와 석유 제품 수천만 배럴을 수입했으며 그 결과 이란에 수십억 달러가 흘러들어가게 됐다고 미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자금, 물품, 서비스를 거래하는 기관에도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제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필리핀에서 성행하는 투게, 닭싸움에 필요한 미국산 수탈극을 필리핀으로 실어나르던 대한항공이 미국 동물보호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수송을 중단했습니다. AFP통신은 대한항공이 미국발 필리핀행 노선에서 수탉 운송을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살아있는 동물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투게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 동물보호단체 애니멀 릴리프 섹션은 대한항공이 그동안 투게를 가장 많이 운송한 항공사였다면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좋은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어제 정동진에 다녀오셨다는 5130번님. 와, 날씨 타이밍 진짜 잘 맞추셨네요. 강원도 동해바다가 쫙 펼쳐진 풍경을 사진으로 전해주셔서 저도 음악 나가는 동안에 아주 기분 좋게 감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일어나자마자 노래가 쉴 틈이 없습니다. 3025번님. 그렇죠? 여러분들, 음악 잘 감상하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가요로 또 두 곡을 만나볼게요. 1989년 그리고 1988년에 세상에 나온 노래 두 곡입니다. 김혜리의 디디디, 소방차의 사랑하고 싶어.

뉴스들 살펴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시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통화는 이란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중동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 고평가 논란 속에 이란 전쟁을 위한 증시 변동성에 대비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설립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들어 현금 보유액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버크셔는 지난해 말 3,800억 달러였던 단기 국채 포함 현금성 자산을 3월 말 기준으로 3,9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90조 원까지 사상 최대치로 늘렸다는 내용의 실적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분기 순이익은 101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 46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보험과 철도 사업 부문이 실적이 개선된 게 성과를 주도했습니다. 이런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7시 뉴스의 뮤직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5 손가락에 풍선 띄워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길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5: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7: 삼성과 함께하는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의 세 번째 날이자 5월의 세 번째 날인 오늘 하늘 표정은 좀 흐립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제법 굵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 곳곳에도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 뒤 차차 잦아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60mm 이상, 그 외 전국적으로는 5에서 40mm 정도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16도 선에 머물며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도심에서는 현재 마라톤 대회 때문에 한강 다리가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서강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국회대로 하부도로 일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대교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부분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미리 우회도로 생각하셔야겠고요. 국회대로가 서강대교 쪽으로 화곡고가에서 홍익병원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는 빗길입니다. 안전 운행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따라 외곽 방향으로 북천안 부근 5차로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8: 오늘 폼 미쳤다
9: 미쳤다
10: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1: 미쳤다 와와
12: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전략 지역인 영남과 충청 지역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 특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윤어게인 세력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며 이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연휴 이틀째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전의 축제 현장을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고향을 찾은 남다른 감회를 전하면서 선거에 나선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현재 선거 판세를 낙관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4: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3: 이어 경북 포항을 찾아 영남권 민심 잡기에 나선 정 대표. 보수 진영의 아성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질 거라며 적극적인 구애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5: 지금은 팍팍해 보이고 힘들지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새 넓은 길이 될 것이고.
3: 민주당은 특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대구 달성 공천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결국 윤 어게인 정당으로 귀결됐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6: 국민의힘은 끝내 귀를 닫았습니다. 스스로
0: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6: 기어이 윤석열 정당으로 남길 선택한 셈입니다.
3: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연휴 기간 경북에 이어 경남과 부산 지역을 잇따라 찾아 야권의 바람을 잠재우는 데 주력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영남 지역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당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1: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를 범죄자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뭉쳐서 이기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2: 장동혁 대표의 2선 퇴진을 놓고 분열하던 지도부가 단합을 다짐했지만 비상계엄을 주제로 또 내홍이 노출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7: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은 국민의힘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당 안팎의 2선 퇴진 압박 속에 여의도만 맴돌던 장동혁 대표는 모처럼 만난 지지자들 앞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전재수 김경수 후보를 콕 찍어 범죄자라고 칭하면서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8: 끔찍한 짓이고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저희는 이재명 같은 범죄자를 보유한 정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움츠러들어야 합니까?
7: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장 대표 리더십을 놓고 잡음이 있었던 원내 사령탑도 후보도 남은 한 달 똘똘 뭉치자고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9: 압도적으로 부산에서부터
0: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갑시다. 절대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0: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9: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7: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당 원로까지 총출동한 일종의 결의대회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한때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당내 최다 6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과 공개 충돌한 겁니다.
10: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7: 한 목소리로 대여투쟁을 외치면서도 당 노선 갈등과 내홍 등으로 좌충우돌하는 제1야당의 민낯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일요일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을 찾는데 별도의 외부 행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11: 동남풍이 분다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일단 기지개를 켠 모습인데 아슬아슬 원색적인 발언과 돌출 상황으로 역풍을 부르진 않을지 보수 지지층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0: 끝날 줄 모르는 중동 사태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국 정부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에 일종의 제재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2: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란 측에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그다음에 또는 이제 이란 측이 자신들이 뭐 안전한 항로로 인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 김덕일 고려대
2: 우회적으로 이제
3: 중동
2: 뭐 기부를 하는
3: 이슬람센터
2: 경우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3: 연구위원입니다.
2: 적십자가 있다면 이제 이슬람 세계는 적신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종교 재단을 통해서 아니면 뭐 적신호를 통해서 기부하는 행위까지도 일단은 제재하겠다 이런 겁니다. 우회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 그래서 이란 측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그런 통제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실제로 저기 역봉쇄까지 해서 양쪽이 다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란이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충돌이 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뭐 군사적 충돌까지는 당장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3: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1: 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란을 계속해서 압박해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0: 네. 자, 미국 정부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이랑 연계돼 있는 환전소라든지 선박 관련 회사들의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뭐 어쨌든 중국이 이란 쪽에서 그 기름을 이렇게 수입해 가면 뭐이그뭐 위안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금이 이란 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어떤 루트를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란 석유의 이제 90%가 이제 밀무역 형태를 통해 그림자 선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으로 이제 수출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대금 같은 것들이 위안화로 이제 결제가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지금 제재 대상에 올린 환전소 같은 경우에서 이런 위안화를 다른 통화로 바꿔주는 어떤 세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른 외화를 이제 이란 측이 손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화하는 것을 이제 막겠다는 걸로 볼수 있겠고요. 근데 뭐 선박 관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림자 선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배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싱가포르 근처에서 이제 환적을 하게 됩니다. 옮겨싣기를 하면서 원산지를 속이면서 이제 중국의 정유소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것에 관여하고 있는 선박들까지도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0: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지
2: 예.
0: 않았습니까?

0: 맞습니까? 14일부터 이제 이틀간 열리는 걸로
1: 네.
0: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뭐 무기나 아니면은 뭐 무역이라든지 또 가장 예민한 게 최근에 그 타이완 무기 수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현안들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현안 관련된 어떤 회담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이에요.
1: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과 중국 정상 간 회담이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고요.
0: 네네.
1: 설령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 네.
1: 거기서 다룰 내용은 제가 보면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란 전쟁과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세 번째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그런 무역 분쟁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첨단 이런 제품이나 기술의 수출입 문제하고 그리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하고 관련된 내용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마 북한 문제도 같이 좀 언급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자, 이란이 이제 파키스탄 통해서 새로운 종전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이란에 있는 고위 관리 입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이란 측에서 이제 뭐 14개 종전안을 냈다고 하고요. 이제 미국 측이 이제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이 2개월의 휴전을 요구했다는 점인데 이란 측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아예 영구적인 종전으로 가자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30일 이제 끝내자는 내용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종전안과는 큰뭐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군 철수해야 되고요. 자신들의 안전 보장되어야 되고 휴전의 범위가 레바논 지역까지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관리권을 인정해 달라. 대신 미국의 봉쇄는 풀어주고 동결 자산이라든가 자격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자신들이 관리를 하고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봉쇄는 해주되 여기서도 역시나 핵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어 주제가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는 뭐 종전 후에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뿐만 아니라 이제 제3자가 봐도 이거는 약간의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당장 타개하되 핵 문제 같은 건좀 시간을 끌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0: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하겠다고 말을 하는 게 그곳의 통행료 계속 받겠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2: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고 지금 얘기한다고 볼수 있고요. 뭐
0: 네.
2: 얼마 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의회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돈 들어오는 석유를 다시 비싼 값으로 되팔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봐서 지금 이제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해서 상당히 더 집착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고요. 이것은 뭐 계속 끌고 가기는 힘들 겁니다. 국제적인 압력을 처하게 될 거니까요. 하지만 일단 뭐 미국과 만약에 협상장이 나가게 된다면 이것을 계속 양보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최후의 어떤 협상용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네. 이란 측의 이러한 새 제안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SNS에 또 합성 사진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와일드 카드를 이렇게 여러 장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올렸거든요. 이건 뭐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의미입니까?
1: 아마 이제 카드 게임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래서 카드 게임에 게임을 할때 와일드 카드가 한 장만 들어와도 속으로는 미소를 짓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뭐 이쪽 저쪽으로 정말 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게 와일드 카드인데, 그게 이제 두장 이상 들어오면은 그 미소는 뭐 엄청난 거고, 세 장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판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일드 카드 몇 장을 저렇게 들고 있으면 자기가 쓸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기다가 붙일 수도 있고 저기서다 붙일 수도 있다는 건데, 저것이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이든 외교적이든 군사적이든 어떤 데라도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나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란으로 하여금 빨리 미국이 요구하는 종전안에 빨리 여기에 서명해라. 뭐 이런 뜻이 이제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 그 실장님 최근에 테헤란
1: 네.
0: 상공에는 방공망이 작동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1: 네.
0: 뭐 국제적으로 보면 조금씩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요 사건이 이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도 일주일에서 한 10일 사이 전에도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난 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휴전이 이제 연장이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혹시 군사적으로 이렇게 이란을 다시 공격을 재개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공망을 재가동하는 이제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공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이스라엘에서 우리한테 지금 또 미사일

0: 쏜거 아니냐, 또는 이제 미국이 미사일 쏜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방공망을 가동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해프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국이나 또는 이스라엘 쪽에서 뭐 이란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1: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두세 개 아니면 네 개 그룹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좀 비슷하게 보고 계십니까?
2: 예,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이제 모스타바라는 이제 최고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제 간단하겠는데요. 네.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초강경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지금 현재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페제시키안이라든가 강경파긴 합니다만 협상에 참여했었던 국회의장 갈리바프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정치인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국가 안보 회의에 졸가드라고 하는 또 초강경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중간에 조율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도 역시나 모스타바라든가 혁명수비대 총 그쪽과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을 보면 되겠고요. 지금 뭐 협상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란은 이제 종교 국가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성직자 그룹 들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성직자 그룹들도 초강경파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스타바의 이름을 빌어서 좀 뭐 초강경파, 특히나 이제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와히디라든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 졸가드르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신해서 지금 모스타바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럼 숨어 있는 실세는 우리가 모른다 치고 네. 그 겉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3: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안전보장을 요청하면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글로벌 해운업계의 고충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한 자세한 이슈들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0: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첫 일요일 마라톤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여의도 문화마당에 8천여 명이 참가하는 마라톤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비를 맞으면서 여의공원로 주변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요. 서강대교와 국회대로 하부도로 구간이 통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선두는 국회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선두는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발대도 뒤쪽으로 뛰고 있고요. 여의도 일대 마라톤 대회 때문에 여의대교 여의서로 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 국회대로 하부도로가 9시 30분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마라톤 대회 대체적인 진행 코스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출발해서 여의서로 서강대교를 지나서 다시 여의 하류나들목 국회대로 하부도로 한국방송공사 교차로를 지나 여의도 문화마당으로 다시 오는 코스입니다. 이쪽 여의도 일대 오늘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아직은 대체로 수월하고요. 현재 그 마라톤 대회 때문에 서강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토독토독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아침을 깨워주는 휴일 오전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문 열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평소라면요 벌써 일요일이야 했겠지만 징검다리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한 주라 조금은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흐르는 음악과 함께 빗물에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세상 풍경 감상하는 여유로운 오전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첫 곡 이 노래 준비했어요. 함께 들어볼게요. 실의 Puff the Magic Dragon.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0: 열혈 강호 온라인.
1: YTN 라디오 8시 뉴스앤뮤직 실의 퍼프 더 매직 드래곤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8616님, 고향 꽃 박람회 초대권 당첨돼서 구경 갑니다. 비 와서 안 갈까 했는데 어머니가 가야 한다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저도 꽃 좋아합니다. 효도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해가지고 고향 꽃 박람회 초대권 이벤트 진행을 했는데요. 당첨이 되셨군요. 어제 한 청취자분도 다녀왔다고 후기를 전해주셨는데 진짜 좋았다고 공연들 되게 많이 한다고 하셨거든요. 비가 와서 우산 쓰고 좀 걸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비를 가만히 조용히 맞고 있는 식물들 바라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18주년 개국도 파이팅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가요. 개국 18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개국 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 이벤트는 오늘까지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YTN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저희 채널 들어오신 후에 일단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게시물에 들어가시면 18주년을 맞이한 YTN 라디오 개국 축하 이벤트 게시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게시글 아래 YTN 라디오 18주년 축하한다, 18번째 생일 축하해와 같은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도 바로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바네사 윌리엄스의 The Sweetest Days, 윌슨 필립스의 Hold On까지 만나고 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의 뮤직 8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네사 윌리엄스, 윌슨 필립스의 노래 차례로 만나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교착되며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유가 상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인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가를 낮추기 위한 백악관의 대응 수단이 점점 제한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39달러로 이란전 개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에 대비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후계자인 그레그 에이블 버크쇼 해서웨이 최고 경영자는 막대한 현금을 사용해 주식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에이블 CEO가 취임 뒤에 처음으로 열린 연례 주주총회 투자자 행사를 통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시점이 3년 후인지 2년 후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장에는 우리가 행동에 나설 기회를 열어줄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며 적절한 가격이 형성될 경우 지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매수할 관심이 있는 기업 후보 목록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가 인간형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을 인수해 로봇 개발 경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정보기술 전문 매체인 엔가젯과 월스트리트저널은 메타가 미국 샌디에이고에 기반을 둔 기업 어슈어드 로봇 인텔리전스를 인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로봇 지능 분야의 선두 기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8397님. 개국 18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100년 이어가세요. 아파트 경비원이에요.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4723번님도 유튜브 들어가서 댓글 남기고 참여했습니다 하시면서 인증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8시 뉴스앤뮤직 이어지는 노래 두 곡도 띄워드릴게요. 코요태의 파란, 백지영의 부담.

우리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 장비 조달 등 자국의 재무장을 언급하면서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서 유럽, 특히 독일에서 미군 주둔은 우리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일 개봉한 이 영화는 하루 동안 북미 4,150개 상영관에서 3,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8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미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20년 만에 제작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속편인 이 영화가 3일까지 누적 수익이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라디오라는 매체를 정말 좋아하신다는 우리 청취자님이 YTN 라디오 개국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YTN 라디오 스튜디오는 몇 층에 있나요?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는 8층에 있습니다. 상암동 오시게 되면 YTN 사옥 한번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숫자 세셔서 8층 한번 보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이곳에서 방송하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한 8시 뉴스 앤 뮤직인데요.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합니다. 안재욱의 Forever, 김성면의 사랑을 드려요 띄워드릴게요. 저는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 3일 일요일인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약하게 비가 떨어집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60mm 이상, 전국적으로는 5에서 40mm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중부와 전북 지역은 오늘 저녁 무렵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도 16도로 어제보다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이날에는 전국이 맑고 따뜻할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위로는 아직은 통행량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는 마라톤 대회 때문에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가양대교도 지금 다리 건너는데 부분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는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속도가 약간 줄어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 잠원과 반포 사이에서 짧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외텐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에 나갈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여성 맞대결이 성사됐는데 양향자 후보와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1: 인물난 속에 선출이 지연되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양향자 최고위원이 뽑혔습니다. 양 후보는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경선에서 함진규 전 의원과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2: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념과 진영을 넘어
0: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2: 경제와 민생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도민들과 함께 정치 선거를 경제 선거로 바꾸겠습니다.
1: 양 후보와 맞붙게 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SNS에 과거 의원회 간 출입문 사진을 공유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함으로 버텼던 것처럼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절박함으로 경기도 곳곳을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는 SNS에 추미애 후보의 무상교통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양향자 후보와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일단 선을 그으며 당분간 독자 행보를 이어가다가 선거전 막판에 승부수를 띄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는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마포구에서 열린 여성 마라톤 대회에서 만나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원호 후보 측은 윤석열 군단과 함께 선거판에 나서는 소회가 어떠냐며 오 후보에게 날을 세웠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문재인, 박원순 때보다 이재명, 정원호 조합이 훨씬 더 심한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0: 충북 청주에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3: 그젯밤 11시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입원 중인 29주차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충북은 물론 충남과 대전, 세종 등 병원 12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인큐베이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방당국에서도 전국 단위로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역시 난항을 겪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이나 진료과 부재 등의 이유였습니다.